0: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아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색 하나로 사람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왜그 색을 골랐어라는 질문과 함께 바로 이 색으로 또 풀어주시니까 그게 또 핵심적으로 이해가 확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이어갈 텐데요. 제아쌤 이번에 신입 회원으로 커뮤니티 함께 하시게 됐잖아요.
1: 네.
0: 노래 한곡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노래는 아이유의 팔레트 들어보겠는데요. 좋아하는 색도,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죠.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아이유 팔레트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선택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 떠오르는 색 하나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있다 없다? 없다. 네, 맞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쌤.
1: 네. 만약에 우리 가족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2: 저는 무지개 같아요. 가지각색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1: 네.
2: 네.
1: 다양하기 때문에 무지개라고 하셨네요. 네.
3: 저희는 노랑.
1: 노랑.
3: 저희 집에 다른 아이가 있거든요. 다른 아이가 있는데 기준이 그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돌베개 정도거든요. 항상 뛰어다니고, 상황에 따라서 웃는 일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노랑.
1: 네.
3: 모든 기준이 그 아이 기준이라서 그렇게 돼요.
1: 네. 너무 설명을 제가 색지심 상담사인데 제가 안 해도 될 만큼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다
0: 그니까요. 다음
1: 네.
0: 대사를 쳐야 되는데, 두 분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표현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색 이야기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1: 네, 색지 심리에 아주 적합한 풀이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족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느끼냐에 따라 색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상황 2 한번 또 가보실까요?
1: 상황투요?
0: 네.
1: 네. 그럼 상황투면, 요즘 청소년은, 이 청소년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 반해제 선생님부터.
3: 검정?
1: 아, 검정이요? 네.
3: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물론 다양하게 자라는 게
1: 네.
3: 맞는데, 청소년 사춘기 겪어가면서 거기는 색깔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 암을 그걸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1: 아, 암울해 보이셨어요.
3: 네, 그냥
1: 네.
3: 모든 게 짜증과 투정과 이게 순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색깔로 표현한다면 검정.
0: 요즘 청소년을 우리 바느질 쌤이 표현할 때는 검정. 근데 우리가 청소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청소년이 자기의 색깔을 뭘로 표현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3: 무지개로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0: 네.
1: 네.
0: 재하 쌤은 어때요?
2: 저는 무채색 같아요. 진하기에 차이가 있을 거다. 어떤 아이는 회색, 어떤 아이는 더 진한 검정, 뭐 이렇게 무채색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을 잃고 빛을 잃어서 어두워진 아이들, 그렇게 보여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 세대, 50? 세대? 애들이 바라보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무채색,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밝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강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색으로 표현이 되실까요?
1: 아, 저도 좀 따라가 볼까요? 저도 무채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네, 모든 색깔을 다 섞게 되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자아 정체성을 향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생각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자신을 찾아가며, 정말 밝고 희망적인 색을,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0: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이 약간씩 다른데, 밝음에 대한, 희망에 대한 기대, 요런 것들이 좀다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 상황에서는 또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모 세대, 우리가 아래 세대인 청소년 세대의 색을 바라봤다라면, 우리 부모의 세대의 색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색이 좀 표현하면 할 수 있겠는지 재하쌤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2: 저는 그냥 떠오르는 게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하고 갈색. 네, 그 두 가지 색깔이 떠올라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고 안정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무처럼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고 뭐
0: 부모님 얘기하는데 막 눈시울 막
2: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하. 아, 네 그런 네네. 게 있네요. 네,
0: 그런
2: 네,
0: 마음에 네. 또 나무 같은 우리 아빠가
2: 네네네 네, 네.
0: 생각이 아빠 나서 갑자기, 또 눈시울이 시큰시큰하셨어요 방금. 네, 네, 네. 어 우리 바느질 쌤은 어떠세요?
3: 저도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투명 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생각나지 안 돌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침에 밥 먹다가도 그냥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투명.
0: 그냥 부모 생각만 하면 어떤 색깔을 입히지 않아도 네. 그냥 그 색깔 자체만으로도 부모님 생각이 네. 날 수 있다. 홍쌤 이렇게 또 부모 색깔을 입히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1: 저도 사실 갈색을 좀 떠올렸는데 갈색을 보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흙도 갈색, 나무도 갈색, 빵도 갈색. 네, 이 소중한 것들이 눈에 딱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있고 생존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색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보호와 헌신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의 헌신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또 흙과 연관된 또 갈색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청취자님들 또 시청자님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저희 무한 꼬미티 여기 누가 진행한다고요? 꼬미티 천천만만 코너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이런 풀어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장면들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다르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세대, 3세대가 모이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좀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님 입장에서 이 워크숍을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번에 연장선상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사례가 워크숍 사례도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공개방송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사례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들려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1: 네,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 김제시에 있는 그 대부분의 초등학교를 한번 색채심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 했던 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자기 아드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분노해서 형이 나에게 너무 자주 화를 내고 그게 좀 폭력적이다. 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사실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잖아요. 형들을 많이 다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봤던 거예요. 예, 그런 익숙함이죠. 그런데 아들이 쓴 글을 본 순간 그 아이가 받았을 고통의 크기가 그때 느껴지신 거죠.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그 우리가 잠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상대방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 워크숍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8월달 지난번에 워크숍 진행을 하면서 자녀와 아빠? 그 다음에 또 딸과 엄마 이렇게 아빠가 오신 분도 계셨고 엄마가 오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딸과 아들 같이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색깔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 나왔고 근데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아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각자의 보는 세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이제 워크숍 때 또 우리가 봤던 기억 경험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질문이 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복순 쌤, 처음 이 워크숍 세대 공감 뭐 컬러로 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생소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3: 생소하다기보다 색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이게 색깔을 보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빨간색은 힘이라든가, 뭐 흰색은 순수라든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색깔에 대해서 워크숍이라고 간단하게 듣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와서 심리 쪽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0: 깊다. 깊다라는 의미는 어렵다? 아니면 재밌다?
3: 호기심?
0: 호기심?
3: 네.
0: 아, 어디로 뛸지 모르는데요? 어렵다, 깊다? 그랬는데 호기심.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제아쌤은 어땠어요?
2: 저는 이제 아이하고 함께 왔었는데 아들하고 함께 왔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떤 색을 좋아할지 미리 물어봤어요. 너는 너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색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크했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세대 공감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색깔을 좋아했지? 내가 지금은 제가 요새는 옷장을 보면은 다 부채색이 하얀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명암별로 이렇게 색이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노랑을 좋아하는 아이였더라고요. 근데 체크를 하고 나니까 노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다시 본연의 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2: 세대 공감을
0: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네네. 이렇게 좋은 나를 또 되돌아보는 네네. 시간이기도 했는데 또 진행하신 강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워크숍 진행했을 때.
1: 이제 후기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색채 심리가 상당히 흥미롭게 접근을 하셨었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가족 간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좀 더 가정에서는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애착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에 또 중요한 정점이 있었죠. 이 휴먼 팔찌.
2: 네.
0: 나의 컬러 잡아보고 그다음에 팔찌를 만들었을 때 나는 내가 나온 색깔로 팔찌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각자 또 취향이 달랐어요. 그거에 맞춰서 또 각자 맞춰서 또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또 솔솔했던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워크숍 듣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직접 해봤고 체크를 했는데 아이하고 달랐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느꼈던 나의 감정하고 좀 다르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3: 저는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점수의 색깔이 4개가 나왔어요. 이게 높은 제일 높은 색깔로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흔치 않다고.
0: 궁금한데 무슨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3: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랑과 초록과 보라. 하나가 뭐였지? 이렇게 색깔이 네 개가 나오더라고요. 40점으로 똑같이 나오고.
0: 아, 40점으로?
3: 네. 네. 제일 낮은 점수도 저는 26점인가 그랬어요. 이게 편차가 없더라고요. 거의 편차가 없이 다양하게 이렇게 쪼르르 나오니까 나는 뭐지?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궁금했었어요, 사실.
0: 네네네.
3: 관심 있어서 왔는데 거기에 심리가 들어가니까 내 심리는 뭐지?
0: 내가 가지고 나타나는 심리는 뭐지?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하셨구나. 네. 재하쌤은 또 어땠어요? 확인해 보시는
2: 네,
0: 거예요?
2: 네, 확인하고. 저도 저는 제가 제일 점수가 낮았던 게 핑크였어요.
0: 핑크핑크 같이 힘났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2: 네,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핑크가 아니어서 저는 핑크 팔찌를 만들었거든요. 나한테 부족한 건 뭘까? 다른 것들은 제가 다 대부분 저도 40점대였는데 핑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20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감정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0: 그래서
2: 생각을
0: 그런 의미로
2: 하고 핑크를 핑크? 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 저희 딸을 줬어요. 핑크가 왜요? 잘 어울리는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이러면서 핑크핑크 엄마에게 부족했던 핑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다 이러면서 줬어요.
0: 그랬더니 딸이
2: 네, 화장대에 잘 올려놨어요.
0: 엄마를 생각하면서 항상 네. 아침마다 네, 보는 네, 거군요.
2: 네네. 네, 네. 잘 보고 있을 거예요.
0: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휴먼컬러 그때 색상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던 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1: 네, 원래 휴먼 팔찌는 나의 이제 결과대로 만드는 건데 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율성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하 선생님 말씀처럼 나에게 부족한 거를 기억하고 내가 좀 균형을 잡아가려는 그런 마음들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우리 바느질 선생님처럼 뭐 네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1: 색깔 휴먼 컬러 검사 등 네. 성격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명이서 모두 빨강이 나왔다고 모두 다 같은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MBTI도 마찬가지고 넷 모두 같은 성향이 나왔다 해도 그걸 선호도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선호도가.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강사님 이렇게 네. 두 분들이 처음 이렇게 참여하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저희 강의 딱 오셨을 때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날 오셨을 때 강의장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1: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대 공감이잖아요. 네. 3세대가 참여를 했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다양한 색깔이었겠죠. 그래서 어수선했지만 굉장히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가족 간에 함께한다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0: 그렇게 기대를 안고 잘 진행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남았어요. 오늘 공개 방송 있고요. 나중에 저희 이제 성과 공유회처럼 기록물이랑 그때 작성했던 거 가지고 한번 또 나눠주는 행사를 있으니 그때 한번 또 초대하겠습니다.
1: 네, 너무나 기대돼요. 꼭 초대해 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 이제 잠깐 음악을 듣고 갈 건데요.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갈 건데요. 색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색깔 노래에 빠질 수 없죠. 샤이니의 컬러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샤이니의 컬러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럴 때 나는 무슨 새 코너입니다. 누군가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내 마음은 무슨 색인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실 건데요. 우리 바느질 쌤부터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나와 누군가 전혀 의견이 달랐을 때.
1: 색깔로 그걸 표현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색깔로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0: 내 마음 색깔.
1: 만약에 내 마음
0: 내
1: 색깔도
0: 마음 색깔.
1: 마찬가지죠. 이게
0: 그때.
1: 상대편이 내 의견과 다른데 그 의견이 내 의견보다 좋다고 하면 파란색에 가까울 거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붉은색에 가깝지 않을까.
0: 파란색일 때는 긍정적인
1: 네.
0: 의미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내
0: 근데
1: 의견과 다르지만 그 의견이 더 좋다면 파란색에 가까울 거고, 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붉은색에 가까운 게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제아쌤은요?
2: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시 빨강으로 했다. 그러면 나도 빨강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도 나를 위한 뭐 조언이나 이런 거였다면 나도 노랑이나 그린으로 갈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지만 그 반대가 나를 위한 반대인지 정말 나랑 싸우자
0: 반대쪽이
2: 이러고 도전하는 건지에 따라서 나도 색깔이 달라질 것 같아요.
0: 강사님 워크숍을 너무 잘 진행했나 봐요.
3: 그런 것
0: 이분들
3: 같습니다.
0: 그죠? 잠깐
3: 전문가가 다
0: 그죠?
3: 되셨습니다.
0: 느낌이 확 그러는데요. 근데 두 번째 질문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이 말을 할것 같아.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을 때의 색깔. 근데 이두 색깔은 약간 두 분은 성향이 좀 달라서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1: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는 얘기는, 아까는 내 의견에 대해서 답이 제가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일단은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0: 녹색. 지아쌤은요?
2: 저는 파랑.
0: 파랑.
2: 바다처럼 이렇게 다 품어준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파란 느낌을 들었을 거예요. 뻥 뚫리고 포용해 주고 뭐 안아주고 이런 느낌? 파랑?
0: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약간 마음도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틀려요. 오, 신기하네요. 그죠? 맞죠?
3: 네,
0: 이
3: 맞습니다.
0: 상황마다 색깔로 표현하는 게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게좀 다른 것 같아요.
3: 네.
0: 한번 풀어주실래요?
3: 네. 지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나와 좀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감정의 동요가 되면서 불쾌감이 떠오른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나와 다른 관점과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대요. 나는 이분들이 지금 워크숍 참여해가지고 호기심도 많고 뭔가의 욕구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 흡수가 잘 돼서 오늘
2: 맞아요.
0: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 한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장 필요한 색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색은 뭐야? 제아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저요? 노랑이요.
0: 노랑. 아직 말하지 마요, 이유는.
2: 노랑이요.
0: 말하지 않아도 막 먼저 얘기해. 바느질 쌤은요?
1: 저는 빨강.
0: 빨강?
2: 네.
0: 강사님은요?
3: 전 주황이요.
0: 주황. 오, 필요한
2: 주황
0: 색깔이 주황색.
2: 궁금해요.
0: 그죠? 궁금한데요?
2: 네.
0: 강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3: 주황은 굉장히 그 인간관계가 뛰어난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있으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역동적이에요.
0: 나?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람들과 많이 재밌게 웃고 신나게 노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0: 마음으로 네. 오, 주황색. 빨강색하고
2: 아니 노란색.
0: 노란색하고 빨강이라고 하셨어요.
1: 저요?
0: 네.
1: 저는 요새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0: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 응원도 필요합니다. 빨강.
0: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응원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빨간색을 좀 드려야 되나? 네.
2: 제가 저기 있는 저렇게 스마일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게 노랑이고 되게 희망차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봄의 개나리 이렇게 희망차게 무엇을 시작할 때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노랑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노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세 분 모두 다 지금 에너지, 열정, 네. 그런 기분 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런데 각각 색깔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계시는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좋은 질문? 짧은 질문을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3: 청취자들에게 질문이요?
0: 네. 자신의 색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
3: 사실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색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인지의 55% 반이 넘게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주변 정리부터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보여지는 것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빨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자꾸 화가 나 그럴 때 반대색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해요. 반대색은 이제 초록이잖아요. 그러면 안정. 내 마음을 좀 편안감을 주는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이렇게 반대색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퇴근길에 또는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문득문득 차를 마시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슨 색깔이지? 어떤 색깔을 주면 내가 조금 힘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넌 지금 무슨 색이야? 라고 얘기할 때 바로바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음악은 우리 선생님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좋은...
1: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0: 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
1: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머리 비우고 각자의 색을 한번 떠올리면서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정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 것 같아요. 세대 차이 없애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대 공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세대 차이는 반드시 좁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하쌤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1: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먼저 경험이 많은 세대가 뒤의 세대들에게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쟤네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나도 저 때는 그랬지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바라봤겠지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 선생님은요?
2: 지하 선생님 말씀처럼 세대 차이는 없어지지 않겠죠? 살아온 시간이 다르니까 그냥 너희 세대는 너희 세대이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서로 인정해야죠. 살아온 시간이 다른 것만큼 보는 시각도 다를 거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저 아이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니 당연히 그 세대 살아오시는 것만큼 보이실 거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 인정은 다 되는데 네. 뭔가를 그 나이대가 되어야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강사님은 어떠세요?
3: 네, 세대 차이는 우리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네, 고대 벽화에도, 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대를 좁혀야 하냐, 좁히면 좋겠죠. 당연히 좁혀야 되겠지만, 문제는 세대가 달라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이제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좀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예, 좁혀질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역꼰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좀 경험이 많으니 그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배려를 좀 해줘야 하겠지만 청년들도 어른들의 세대에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적 우리를 이해 못해라는 역꼰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노력하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 역꼰대라는 말 오늘 들으면서 또 생소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아지는 것이 꼭 공감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색과 당신의 색이 달라도 왜 그 색을 골랐어? 한번 물어보는 것. 그게 공감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방송 소감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부터.
3: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색으로 조금 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제아쌤.
1: 색을 보면서 나를 정의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한 번 더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색은 이쁘지 않은 색은 없죠? 모든 색은 이쁘고 모든 색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저희도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보지만 그 시각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길게 2시간, 3시간 밤새 이야기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비 안 오고요. 조심히 안전하게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빨강도 누구에게는 설렘이고 누군가에게는 화일 수도 있고 같은 파랑도 누군가에게는 평온함 있고 누구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색을 골랐느냐 보다 왜 그 색을 골랐어요? 한번 물어보는 것이 있겠죠. 오늘 방송이 끝난 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너는 무슨 색이야?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가 준비한 색 전문가와 함께 한 워크숍, 그 이후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엔딩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약에 취해버린 trip 발그라지 luxury bar 크게 찢어진 lip 천원은 번져 like smoky yeah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9월입니다. 네, 그리고 9월 1일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가을 개편을 맞았는데요. 저희도 개편을 맞아서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화요일 오전 11시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1: 예.
0: 네. 이제 화요일 11시 영화가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우리의 즐거운 영화 수다는 계속된다.
1: 그럼요.
0: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도 계속 매주 첫째 주에는 만날 수 있는.
1: 그럼요.
0: 아, 정말 괜찮은.
1: 야. 얼마나 다행이고 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연극도 하시고.
1: 예.
0: 예. 정말 다방면으로. 목소리가 정말. 목소리가 최고, 변우석이에요.
1: 최고.
0: 목소리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지난해 아니 올해인가요? 올해
1: 그렇죠,
0: 만나게 됐죠.
1: 예.
0: 올해 만나게 돼가지고 못생긴
1: 이게 네, 못생긴요?
0: 아니
1: 뭐죠? 얼굴은 못생겼는데 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0: 어머 이게 확 나올 뻔했네. 큰일 났네.
1: 나왔잖아요. 나올 뻔한 게 아니라.
0: 아니 못생긴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아. 잘생긴 목소리도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1: 그렇죠.
0: 예. 몸에 냈죠?
1: 네.
0: 네 성공했죠?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못생길 뻔한 네, 네. 김건희입니다.
0: 아니, 어디 가서 그러세요. 난 목소리는 변우석이다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2: 네.
0: 그 얘기 들었다고. 이거는
2: 아.
0: 제가 인정했다고.
2: 요즘에 1위가 네. 변우석인가 봐요.
0: 아, 그럼요.
2: 주변이 네. 다 변우석 네. 씨를
0: 그럼요.
2: 좋아하더라고요.
0: 네. 네. 나 목소리는 변우석이야. 나 그런 얘기 듣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2: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변우석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인정했는데 목소리만.
2: 아, 또 이렇게 지역생 묻지 못하죠.
0: 네. 아, 어떻게 진짜 그 지긋지긋한 8월이 가고
2: 네.
0: 비가 사실 전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요.
2: 그죠.
0: 아, 저 진짜 그렇게 천변이랑 망경강 쪽에 물이 마른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했는데 또 오려니까 그냥 쏟아 부어버리네요.
2: 아유, 그렇더라고요.
0: 네, 중간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걱정입니다. 네. 폭우, 폭염.
2: 와.
0: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폭염, 뭐 혹한 이렇게 불렀는데.
2: 그죠.
0: 극한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이게 됐잖아요. 극한 기후,
2: 아.
0: 극한 더위.
2: 아.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극한 직업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극한 더위라는 얘기를 듣고.
2: 아, 이제 다들 아니, 공감하시겠죠,
0: 네,
2: 이제.
0: 네, 그럼요. 다들 또 네팔의 이 불행한 엄청난 재난이 덮치면서 이 진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1: 그러니까요.
0: 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우리도 또 조심할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이 또 폭우가 그러면서 이게 뭐 가을 장마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우리나라도 산사태와 그 국직성 호우는 우리나라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계속 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0: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월은 끝났고 9월 1일 이제 9월이 됐고요. 오늘 이 9월 1일 저희가 이제 시간대도 옮겼고 새로운 어떤 개편을 맞아서 마음가짐이 좀 더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괜찮은 건이의 김건희 씨가 가지고 오셨는데.
2: 자, 오늘의 네. 주제는.
1: 빠밤.
2: 자, 뭐 주연, 조연 이렇게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한데.
1: 네.
2: 아, 정말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분량과 상관없이 딱 한 장면 나왔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2: 그런 사람들을 뭐 엑스트라 뭐 이렇게
0: 신스틸러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2: 조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칭을 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거라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기억 남는 그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연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조연 특집.
1: 네.
0: 주인공보다 조연이 더 기억에 남는 영화.
2: 그쵸.
0: 아,
2: 지금도
0: 재밌죠.
2: 남긴 한데
0: 네.
2: 미안한데 조연이 남았어요.
0: 네. 네, 사실 그런 영화가 꽤 많아요.
2: 있죠, 네, 있죠.
0: 꽤 많아요. 네. 나는 그 영화 진짜 나는 그 사람만 생각나.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2: 아, 너무 많죠. 솔직히 제일 처음에 떠오른 건 넘버3였어요. 송강호 씨 성대모사를 워낙 한 번씩 해볼 줄 알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요.
0: 특히 남자들은.
1: 네.
0: 해보세요.
1: 그럼요.
0: 해보세요. 두 분 다 한번.
1: 너 이건 니 팔 아니야? 이건 니 팔 아니야?
0: 역시. 그런 거 하잖아요. 역시 목소리가 잘생긴.
1: 무조건 패.
0: 역시 목소리가 잘생긴 우리 김건희 씨가.
2: 네, 예.
0: 넘버 3 생각나셨고 또 뭐 생각나셨어요?
2: 넘버 3 다음에는 네. 뭐 그것만 생각나는데요.
0: 그러면 오늘
2: 그 시절인가 봐요. 그 시절에 정말 네. 제가 상담을 했던 거. 그럼 박신양 씨는 뭐 이렇게 제가 많이 했었던
0: 그럼 약속의 박신양?
2: 네. 당신께서
0: 사랑했고
2: 제가 뭐냐고 하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0: 잘한다.
2: 아직도 그 헷갈려요. 약속. 그리고 편지 막 이게 살짝 네. 장면이 헷갈리긴 한데
0: 둘 다 절절한 맞아.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네.
2: 둘 다 박신양 씨 맞죠?
0: 네, 네. 맞아요.
2: 그래서 좀 헷갈려요. 지금 네. 내용이 섞였어.
0: 네. 맞아요.
2: 방금 제가 성대모사 한 건
0: 약속이 맞을 겁니다. 네. 그 조폭으로 나오는
2: 조폭으로 나왔다.
0: 네.
1: 그죠? 그 우리 전 나이 들면 이제 이승만 됩니다. 네.
0: 약간의 흔들림이 있고. 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수많은 고민 끝에 가지고 온 영화는 뭘까요? 어떤 조연일까요?
2: 아, 앞부분에 비 얘기 하다가 이 얘기로 이어지는 게 조금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는, 자, 재난 영화를 이제 보면은.
0: 네.
2: 아, 재밌지 않거든요.
0: 네, 근데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2: 이게 너무 네. 가깝게 와 있다. 네.
0: 아, 저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막 이런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죠.
2: 이 영화 재밌어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0: 네. 네.
2: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시대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해운대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예, 해운대. 영화 해운대.
2: 네, 해운대. 명칭 자체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해운대는 해운대의 해일이 왔답니다.
1: 네.
2: 아, 해일이? 그죠.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1: 네.
2: 해일이 덮쳐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덮쳐버리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네.
2: 주인공은 설경국 씨와,
0: 하지원 씨.
2: 하지원 씨가 네. 나오는데, 제가 기억남는, 또 이렇게 특집인 만큼 기억남는 조연은 이민기 씨입니다.
0: 아, 그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 네. 구하고.
1: 지고지순.
0: 네. 네.
2: 그게 웃음 포인트예요. 너무 네. 연기를 잘하시고, 웃음의 연기를 굉장히 소방관.
0: 맞아요, 네, 소방관.
2: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이분은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유머스럽고 하는데, 여행을 온, 한 여자를 만나게
0: 네.
2: 됩니다. 이 여자와 썸을 타다가 그러던 야 우리가 데이트를 한번 하자
0: 네.
2: 언제 할까 3시 하는 거 어떠냐 네. 3시 너무 애매한데 이러지도 않고 점심 약속도 아니고 이 저녁 약속도
0: 저녁 먹기도 빠르고
2: 그래서 이 포인트가 네. 이 3시라는 거에 그냥 이게 아 이게 나중에 이게 슬픔의 네. 멘트가 될지 몰랐죠. 야.
0: 둘이 뭔가 네. 사고를 당하겠구나라는 걸 관객이
2: 전혀
0: 다
2: 전혀 예상 못했어요.
0: 네. 저 예상 못했다고요?
2: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냥 참 명대사다. 좀 3시, 3시.
1: 네, 오후 네. 3시라는
2: 오후 3시. 제가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데이트할 때 우리 3시에 만나요.
0: 네.
1: 정말요?
2: 근데 그 슬픈 장면으로
0: 연결되죠.
2: 없었다면 네. 3시를 계속 많이 사용했을 텐데 결국은 이 여자가 워낙 매력 있기 때문에 대시를 하는 남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0: 그렇죠. 네.
2: 그런 가운데 강제로 이 여자를 요트에 태워서 이렇게 바다 멀리 이렇게 나갔는데
0: 나가죠.
2: 그날 경보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먼 바다로 나가지 마라 네. 했는데 데리고 나갔다가
0: 꼭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2: 네,
0: 들어가고.
2: 맞아요. 난리 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 막 여자한테 되게 허세를 부리다가 더 겁쟁이가 돼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당연히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곳의 담당이었던 이민기 씨가 출동을 합니다.
0: 소방관으로서
2: 네, 출동을 해서 구하는데 네 여자분을 구하고 이제 남자분을 구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찌질해요. 왜냐하면
0: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나를 살려줄까요?
2: 그렇죠.
0: 전문가가 출동을 했는데
2: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리가 네. 있겠지만 네. 이 장면에서는 좀 밉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미지 자체가 이 여자에게 되게 나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자를 붙들고 자기가 더 살겠다고 하고 네. 있는 가운데 이민기 씨가 알려줍니다. 이게 박치기를 해버려라.
0: 맞아요.
2: 그래가지고 박치기를 네. 딱 하고 이 남자 기절하면서 이제 놓게 되자. 네. 네. 이 여자 먼저 구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를 구하러 이제 또 이렇게 구하는데.
0: 들어갔다가.
2: 아, 이 남자 또 정신을 차리더니 난리 난리 막 하다가 줄타고 올라오는데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네. 난리 난리 하다 보니까 그 줄이 고장이 난단 말이죠.
0: 그렇죠.
2: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아, 다시 떨어져요.
0: 예.
2: 그 이민기 씨의 그 특유의, 어? 아? 예. 또, 떨어, 아, 어, 떨어.
0: 거기서도 예. 약간 유머를 잃지 않는.
2: 나,
0: 네.
2: 나 다시 내려갔다 올게. 그러니까. 형님, 예. 안 됩니다.
0: 예.
2: 그, 저는 이 장면이 더 살 수 있었던 게 그 같이 탔던 그 동료의 그 대사 톤이 네. 정말 그 분위기를 막 살려요.
1: 절박해.
2: 해내 네.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내려가시면 파도가 더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이 금방 내려갔다 올게. 걱정하지 네. 마. 그래서 다시 내려가셔요.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줄이 또 날 기계가 또 이렇게 고장이 나요.
0: 맞아요.
2: 해내 아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줄이 지금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네. 나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아 이민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명은 되겠냐? 아, 한 명은 될 것 같은데요.
0: 아, 어떡해요. 그때 이 관객들 마음이 진짜.
2: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0: 네, 맞아요.
2: 그러더니 아, 이민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하는 장면이
0: 네,
1: 아주 짧지만.
0: 진짜 짧지만 강렬하죠. 네.
2: 너무나 지금도 너무 생생한 네. 제가 직접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네. 아, 그 시계와 네. 그거를 정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나 그 장면에 지금 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자기 칼을 뽑고 아 근데 그 여자가 또 이렇게
1: 보고 있죠.
2: 안 돼요. 네.
0: 절규하죠.
2: 안 돼요. 절규하죠.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하지 마요. 근데 민기 씨가 아 제가 그 감동스러웠던 그 대사 썸 탈 때 써먹을 것 같은 그 대사
1: 네.
2: 그 대사를 오, 그때 써먹습니다.
0: 네.
2: 누구씨 아직 셋이 안 됐습니다.
0: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2: 3시 전에 자기가 다시 와서 데이트 합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3시 안 됐습니다. 금방 가보겠습니다. 근데 민기 씨도 알아요.
1: 그렇죠.
0: 알죠.
2: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런 가운데 이 빌런이 애도 아,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침착해져. 하고 있어. 아, 저기요. 나 말이죠. 아, 하면서 이제 무슨 대사를 전했지? 빌런한테 뭔 부탁을 하는데
1: 시계를 주면서
2: 아 시계
0: 전달해 달라고
2: 네. 아 시계 전달했구나
1: 시계를 풀어
2: 그럼 이제 풀어가지고 네. 이제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딱 끊으면서 이제 하는데
0: 떨어지면서
2: 네. 물 속에 딱 떨어졌고 아 떨어지자마자 사라진 게 아니라 인사까지 합니다
1: 그렇죠
0: 손 들고
2: 나서 네. 파도가 쑥 밀려와서 확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장례식까지 이제 할 때 이제 다 끝나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장례식 할 때 아 정말 많이 슬펐죠.
0: 네.
2: 그때 가족을 잃었고 네.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던
0: 잃었고
2: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네. 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0: 이민기가 그러니까 되게 그 영화에서 되게 이미지가 좋았어요.
1: 네.
0: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기도 얻었고 그 뭐랄까 그 코믹도 되는 배우잖아요.
2: 그렇죠.
0: 이민기 배우가 네. 네. 그러다가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연기도 되기도 하고
1: 그렇죠.
2: 너무 되게
0: 잘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바보 연기도 돼요. 또 상당히 예,
2: 네, 그 준비하면서 내가 신기했어.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배우인데,
1: 네.
2: 와, 민기 씨 왜 주연으로 한 번 안 쓰지?
1: 그런
2: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0: 네.
2: 아 너무 아깝네.
1: 네, 주연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2: 주연급이에요.
0: 네.
2: 네.
0: 근데 이제 원탑 주인공을 하진 않아서,
2: 그렇죠.
0: 예.
2: 본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 훌륭한. 왜냐하면 저는 드라마기도 한데 그 해방일기에서도
1: 네.
2: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서
0: 해방일지
1: 해방일지
2: 네. 아, 이렇게
0: 나의 해방일지 네. 나의 해방
2: 너무 매력 있다
0: 네.
2: 나
0: 네.
1: 아, 너무 좋았죠.
0: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쿵하면 딱이절 그 뭔 얘기 하는지 다 알아들으니까요
2: 네. 진지자 네.
0: 그 뭐 네. 해방일기 하면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2: 아, 네. 네. 한 분만 괜찮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 하고 또 한 분 또 네. 준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0: 아, 또 네. 또 있죠
2: 네, 하나,
0: 네.
2: 하나만.
0: 네. 그러면 네. 이제 해운대의 이민기에 이어서 또 다른
1: 그래서.
0: 더 빛난 주연 조연 조연
2: 여러분들
0: 네.
2: 알아
0: 네.
2: 원빈 씨를 알아
1: 네.
0: 아저씨
2: 예. 아, 이 형 너무 멋있지
0: 예.
2: 근데 이 원빈 씨가 이걸 찍으면서 연기 상담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이원, 이희원 씨인가요?
0: 어머, 김이원한테 연기 지도를 받았대요.
2: 부딪히잖아.
0: 아, 신이 있을 때마다 이거, 부딪히는데, 그럼 형님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2: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아~ 그 형님하고 연기 상담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그 형, 굉장히 주인공도 엄청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사들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 장면을 때문에 이 영화가 더 살기로 했는데, 이거 빡간 소리야! 네. 이 삐리!
0: 이야, 이 삐리!
2: 강아지와 새가 들어가는
0: 이 삐리리야!
2: 그 말이요. 그죠. 그 대사 말고도, 원빈 씨 대사도 되게 닭살 돋는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2: 살려서 그렇지. 아, 그쵸. 아, 그 뭐냐, 이거 내가 금이발 빼고 다.
0: 금이발 빼고 다 받아줄 때. 금이 뭐죠? 금이발만.
1: 뭐 다 씹어 먹어줄게.
0: 다 씹어 먹어줄게.
1: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네.
2: 뭐 이렇게 오늘만 사는 사람은.
0: 내일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 이런.
2: 솔직히 이 대사를 배우로서 하기에는 그 상황과 앞장면, 뒷장면이 없으면 굉장히 좀
1: 이상하고 어색하죠.
2: 굉장히 어색하고 배우가 소화하기 힘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대요, 둘이서. 이 대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김희원 씨도 그 차에서 먼저 그 신을 찍기 위해서 막 두려워하면서 분위기 막 조성하잖아요. 막 어떡하지 막 쫓기니 왔어 어떡해.
0: 맞아요. 경찰을 지금 불렀는데 안 오니까
2: 막 두려워하다가 안 뚫리니까 이거 막
0: 거기서 이제 막 약간 침도 다 흘려가면서 막 좀 진짜 완전히 현실감 있게. 근데 거기서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러면서 딱 쓰잖아요.
2: 그러니까 그 대사들이 다.
0: 다 명대사가 됐죠.
2: 대사만 들으면 너무 웃긴 대사들인데. 아, 그 장면을 그렇게 살리네. 그러니까 대사까지 멋있는데 살렸으면 모르겠라도 그 대사를.
1: 그러니까요.
2: 그 호흡과 그 분위기와 그 연기력을 살렸다. 야, 훌륭한 거죠.
0: 맞아요.
2: 그리고 그 김현 씨가 악역을 할 때.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리고 동생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0: 거기서
2: 그냥 악역 힘주는 악역이 아니라 그냥 내 동생 내 동생 건들지마 내 동생 너무 사랑해 내 동생 건들보다 막 그러잖아요. 통화도
0: 네, 네 맞아요.
2: 그죠. 야, 그 사랑이 남아 있는 나는 사랑하는 사랑이 남아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처럼.
0: 그 김희원 씨는 되게 이렇게. 진짜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1: 그렇죠.
0: 수줍은 해가지고 그래서 담보에서의 그런 역할이 참 어울린단 말이에요. 담보에서
2: 맞아 맞아.
0: 예, 그냥 이렇게 형 따라다니면서 막 마음에 마음 약하고 정 많고 막 이런. 근데 여기에서의 김희원 씨는 진짜 그 완전 빌런 중에 빌런 아닙니까?
2: 마약에
0: 애들을 유괴 납치에다가 그렇게 막 그렇죠. 마약을 제조하는.
1: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신체를 훼손해서
0: 판매하고 진짜 네. 완전 빌런 중에
2: 기억났어. 네. 또 원빈 씨가 네. 정말 명대사 오늘만 사는 남자 그 대사 다음에 네. 김현 씨 대사가 아이 방금 기억났어요.
1: 네.
2: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니까 그자 뭐라는 거야? 아 정말
0: 맞아요.
2: 아, 생각지 못했던 그 대사에
0: 동생까지 같이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2: 아,
0: 동생했던 그 시크릿 가든에 김성호 씨, 예, 예. 시크릿 가든에서 그 김비서 나중에 근데 거기서도 진짜 왜 맞아요 그 김성호 씨가 거기 썼습니다.
2: 그렇구나.
0: 네 거기서도 악역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2: 그
0: 약간 깡마른 얼굴에
2: 그 형도 유머 잘해 유머도 잘하면서 네. 악역도 잘하고.
0: 네.
1: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김현 씨 같은 이런 악역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나쁜 얘기를 듣고
0: 네.
1: 본인도 그걸 체화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0: 네, 네.
1: 한 테이크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네, 가고 네, 있을 텐데 네. 이 시점 기간 동안 이거 진짜 자신이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진짜 나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멘탈이 괜찮나요?
0: 그러니까요.
1: 배우로서
2: 저는 영향이 있어요.
0: 그러니까,
2: 영향이 아니 형님도 그 뭐냐 그 영화 찍을 때
0: 악마를 보았다.
2: 그 뭐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한테나 뭐 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팍 여기 확 나 올라가
0: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막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2: 자기도 그러니까 네. 주변에 뭘 때릴 게 있나 네. 찾았다잖아요.
0: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었어요.
1: 어떡하냐고요.
0: 그러니까 이게 배우가 그러니까 물론 그 역할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아까 백희 씨가 말한 대로 정신 건강이랄지 멘탈 관리 이런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 빠져나오기가.
1: 어떻게 해야
2: 되나. 솔직히 빠져나오는 데는 좀 빨리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는 확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 네.
2: 저도.
1: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끝. 일상생활에서?
2: 그죠.
1: 아, 그거... 아 이게 그 영향이 있군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히스레저가 가장 그렇게 네.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1: 네, 우리 보통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네. 그 인물이
2: 되는 욕을 안 네. 하는데 제가 네. 입에 그게 맴돌더라고요. 그 대사가 맴돌아.
0: 아~
2: 네. 저는 그 안 하던 거를 하는 게 이제 욕이 맴돌아서
0: 네.
2: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욕으로 말고 다른 말로 대체했는데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네.
0: 그러면
1: 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기도 하지만
0: 네.
1: 그 인물이 당하는 그 사회적 시선도 본인이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감내해야 네. 되는 거예요.
0: 그리고 이걸 쌓아야 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네, 만들어 쌓아야 되잖아요.
1: 가지고 와서 이걸 쓰는 네. 거라.
0: 그러니까 배우가 참
2: 그래서 저도 맞아요. 누구 안 만나죠.
0: 아, 그거 그 동안에는
2: 네, 누가 안 만나고 네. 다른 뭐 TV 재밌는 것도 안 보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기분 전환 안 했던 것 같아요.
1: 작품에 집중인데 네. 네.
0: 그러니까 배우들이 전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네. 하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예를 들면 술자리도 안 했고
2: 네,
0: 뭐도 안 하고 뭐,
2: 다른 동료도 안 만났어요.
0: 안 그냥 그냥 사람도 안 만나 그냥 그렇게 하고
2: 맞아요.
0: 이제 조금 내가 빠져 나온 다음에 작품 끝나고 빠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2: 맞아,
0: 이렇게
2: 쉬는 시간에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 얘기
1: 보통 이래요? 아니면 악역 중심일 때 좀 더 그렇습니까?
2: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네. 이거 필요 없이 하시겠죠.
1: 아,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2: 그렇죠. 저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0: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1: 그러니까요.
0: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1: 있겠죠.
0: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은 단절시키지 않을까요?
2: 근데 그 연극 배우로서 네. 연극 배우가 영화 배우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던데
1: 네.
2: 그 세 분류로 나누면 조폭이나 이런 네. 분들이 악역이라면
0: 네.
2: 그 힘 주는 게 다른 거죠.
0: 그러니까
2: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야 되는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0: 네.
2: 많이 들어가 있어.
0: 아.
2: 빨리 해결하게 해야 되고.
1: 네네네.
2: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0: 아,
2: 걱정하십니다. 야식이 회장님한테 막 말도 빠르고 막 이러시죠. 중간 보스는 자기 밑에 시키는 애가 있어. 그래서 책임감이 딱 있어.
1: 네.
2: 그러니까 막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0: 형님
2: 이렇게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2: 말이 좀 느려 말도 느리고
0: 혹시 달라졌네요 톤도 달라지고
2: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딱 보여줘
0: 중간자 역할이니까요
2: 허세가 아니야 막내는 허세
0: 에이.
2: 무조건 할 수 있다 네,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1: 네,
2: 대빵 작가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연출님이 딱 한마디 하네요 건희야 여기서 너보다 높은 사람 없어 이렇게 힘 안 줘도 돼.
0: 네,
2: 이게 평범하게
0: 그러니까 허세를 안 부려도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0: 내가 네. 내가 이미 1인자인데 이미 1인자인데
2: 그래서 제가 북한 장교 역할을 맡았을 때
0: 어떻게 하셨어요?
2: 압록강 건너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건너 와가지고 건너오다가 가족 다 살해되고 얘만 잡혀 왔어. 내 배가 고파서리 배 강을 건넜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래요. 그럼 이거를 이 카나 새끼 뭐라는 게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1: 예.
2: 이게 중간 보스고 대빵 이렇게.
0: 에이.
2: 에 배가 고파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고민당하는 애가 그 동물을 가만두시라요
1: 예.
2: 가만두시라요 에 가만둬야지 목 졸라서 벌써
0: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배가
2: 아,
0: 고팠어 그렇지만 너는 살려둘 수 없어 가로 열고 너는 살려둘 수 없어
2: 걱정되지 배가 고팠어 그래서 목 졸고 있어
0: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1: 더 무섭죠
0: 말은 네. 저렇게 하면서
1: 그 노인은 없다
0: 노인은 없다 해서
2: 그것도 뭐하니 이제 말을 하지 않니
1: 네.
2: 에이 죽었구나
0: 와, 진짜
2: 대빵은 힘센 거잖아요. 근데 김희원 씨가 화낼 때는 화내는데
1: 그 업다운이 굉장히
0: 맞아요.
2: 그 화낼 때가 자기 목숨이랑 동생 목숨 걸릴 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1: 네.
0: 아니 그 이렇게 저는 이렇게 초밥인가 먹다가 비닐 깔아놓은 상태에서 초밥인가 먹다 누구 잡아다 놓고 그 죽이는 장면도 진짜 거기서 초밥을 먹잖아요. 더군다나 일부러 더 날 금방 인상 죽일 건데
2: 그걸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연출분이 회라는 게
0: 그렇죠.
2: 시체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시체를 먹고 생선이 자라잖아요
0: 그리고 이게 또 날 것이잖아요
2: 그래서 그게 살짝 주는
0: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객이 진짜 막 속이 막
1: 너무
0: 막
2: 그
0: 이상해지는
2: 사람을 먹는 그 느낌 그리고 생선 해체할 때 피도 나니까 그죠
0: 그 장면도 진짜 진짜 어마무시하죠.
1: 저는 이 멘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2: 아 그래서 김희연 씨가
0: 잘 진짜 아저씨에서 김희연 씨, 그다음에 김성호, 그다음에 그 또 이렇게 그 액션 보여주는 그 배우 있잖아. 대사 별로 없이. 아, 네. 그 배우도 아, 되게 강렬하죠.
1: 해외분이죠?
0: 네. 네. 네. 너무 원빈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 거의 싸우는 너무 그 잘하셨어. 진짜 액션을. 네.
3: 그래서 오히려 성격파 배우와 액션 빌런을 분류해서 야. 두 명의 악당을
2: 그래서 연출 잘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김희원은 액션은 없잖아요. 네. 한 번도 없거든요.
3: 그리고 심지어는 단체 패싸움에서
0: 네.
3: 도망가요.
0: 네, 도망가요. 맞아요. 그
2: 목욕... 아, 이 형 싸움 못하는구나.
0: 약간 목욕탕 같이 네. 생긴데. 예, 예, 예. 그리고 누나를 빼가지고 와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던져. 어우, 진짜 아저씨는.
3: 그 상대의 분노를 끝까지.
2: 그러네. 싸움을 못하는데 악역이.
0: 그런데 이제 다 뒤에서 야. 다 나쁜 짓은 제일 많이 하면서 다 시키고.
2: 이야. 원래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층마다 빌런이 싸움을 더 잘해가지고 네.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데.
3: 네. 판때기 하잖아요.
2: 한국에서는 네. 그렇지 않네. 그래, 대빵이 싸움 잘할 필요 없어.
3: 그렇죠.
0: 네.
2: 싸움 못해야 재밌네.
0: 아.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3: 아이고, 네네네.
0: 예. 그, 오, 영화 아저씨의 그 아저씨. 유명한 대회, 그 유명한 거. 예. Dear. Dear라는 거.
2: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아.
0: 만나볼까요?
2: 네.

0: 그 아까 후렴구 거기 그 음악 워낙 강렬해서 말이죠. 진짜 많이 또 여러 작품에서 쓰이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렇게 막 등장할 때 딱 그 후렴구를 갖다 쓰잖아요. 그나저나 이 여가수 이렇게 매력적인데 누구예요?
1: 아, 모르겠습니다.
0: 잘 모르는 가수여가지고. 아니 백희 씨가 모르는 뮤지션도 있어요?
2: 네? 아 모르세요?
1: 처음 뵙겠습니다.
2: 아 정말?
0: 아니 근데 이 한국어 가사도 있고 물론 영어가 잠깐 들어가긴 하지만 발음도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약간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딕션이 이렇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음악도 정말 강렬했던.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가수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1: 찾아보니까 Mad Soul Child라는
0: 예명을 쓰는 거예요? 밴드의 예, 보컬이
1: 진실이라는 여성입니다.
0: 아, 그럼 이제 진실이라는 예명으로 네, 쓰는 네, 모양이네요. Mad Soul Child.
1: Mad Soul Child.
0: 이라는 그룹의 보컬 진실. 아, 목소리 진짜
2: 악기들이 소리가 되게 잘 사는 곡이.
0: 아, 밴드의 그
2: 그러네,
0: 조합이. 아, 근데 진짜 이 노래도 아주 인상적이어서 말이죠.
2: 영화 밴드는 백희씨밖에 몰라.
0: 영화 아저씨, 예, 네. 영화 아저씨의 OST 디얼 만나고 왔습니다. 아, 1시간짜리 영화 대 영화에서 30분을 써버린 김건희 씨.
2: 재밌다.
0: 잘하셨고요. 네. 자, 이제 나머지 30분을 백희 씨가 써야 되나 아니면 저하고 그래, 나눠서 써야 될 텐데.
1: 나눠서 쓰시죠.
0: 예, 네, 어떻게 할까요? 백희 씨 먼저 하시죠.
1: 저는 뭐 외계인의 염정아
0: 네, 네,
1: 가지고 왔습니다.
0: 예.
1: 외계 플러스 인 시리즈 예, 1부와 2부로 나눠졌는데 네, 뭐 1부만 얘기해도 되고요. 2부만 얘기해도 되고, 이 염정아 씨가 과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신선?
0: 네.
1: 신선.
0: 네.
1: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면 조금 그 이해하시기 편하냐면, 예전에 강동원 씨가 연기했던 그 시대극이 있어요. 그 시대극에 나왔던 신선 노름. 전우치
0: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전우치에서 신선 노름. 전우치도 신선이에요, 사실.
0: 네.
2: 그죠.
1: 신선들과 신선들의 싸움이 현대판까지 오게 되는 게 전우치의 내용이었다면, 그 전우치 플러스 외계인까지 합쳐지면 이 외계 플러스 인이 됩니다.
0: 네.
1: 네,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구도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과거의 신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0: 네,
1: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고, 이 등장만 하면 웃음이 나요.
0: 네. 네,
1: 조우진 씨와 함께 콤비를
0: 네,
1: 이루면서
0: 네, 아니 왜 분장도 그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네, 해놔가지고
1: 눈 화장,
0: 네, 화장 막 여기다 얼굴에다 뭘 이렇게 막 그려놓고 네,
1: 이게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도 있을 에이,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보면 웃겨요.
0: 네.
1: 예, 그리고 그 시절에 했을 법한 대사 톤이 아니라 마치 그 홈쇼핑에
0: 네,
1: 나오는 그 판매 쇼호스트처럼
0: 부족할 때 그러는
1: 네,
0: 거죠 지금.
1: 이 물건으로 말할
0: 네,
1: 것 같은 그 굉장히 지금 메인 빌런이 앞에 있고
0: 자장이라는 메인 빌런.
1: 예, 이 메인 빌런 앞에서 신선들이 물건을 판다?
0: 네.
1: 이 구도 자체도 웃긴데
0: 네,
1: 이 물건을 판매하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별로실 것 같고 다른 물건을 또 한 사람
0: 조우진하고의 그러니까 그 콤비도 되게 좋았어요.
1: 주머니 받거니 신선이 물건을 판다?
0: 에이.
1: 근데 이걸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 신선들이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판매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나중에는
0: 네,
1: 액션 장면에서 전체 액션을 해결하는 구도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쓰입니다.
0: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구하는 네, 그러면서 그 대사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거 사라 그랬지. 네.
2: 거울.
1: 그러니까
0: 거울도 있고 이제 이 부적을 네, 이렇게 딱 쓰면서 그때 내가 이 부적 사라 그랬지.
1: 사라
0: 이런 대사도 하고.
1: 네.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판매하는 장면에서 웃긴 이 티키타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액션 장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에 주먹을 넣어서 이렇게 큰 에이, 주먹이 나와서 에이, 이 외계인을 압살할 것 같은.
0: 네.
1: 예, 이제 외계인은 이미 등장을 했고
0: 네,
1: 그 외계 생명체가 막 불꽃처럼 막 물금서 밝게 막 촉수도 나오고 막
0: 네,
1: 그래요. 그런 외계인을 마치 애기나 작은 동물 다루듯이
0: 네,
1: 엄청 큰 손이 꽉 눌러버립니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때
2: 아, 그 누나 호프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그게 계속 이런 느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티키타카 장면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현실로 오는 지금
0: 네,
1: 현재 시점을 올 때 장면이 너무 웃긴 나머지 감독은 너무 오케이 컷인데도 세 번을 더 시켰대요. 그 스태프들 한 번 더 웃으라고.
0: 아, 정말요?
1: 이 연기가 너무나 웃겨서
0: 네,
2: 어머나.
1: 염정아 씨의 연기가 너무나 웃겨서 그냥 한번 보라고.
2: 와.
1: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크가 오케이였고 두 번은 그냥 정말 스태프들이 마음 편하게
2: 어머나,
1: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다고.
2: 야, 너무 멋있는 얘기다.
1: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염정아 씨는 기꺼이 그걸 두 번을 더 했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굉장히 연극적인 장면이잖아요.
0: 네.
1: 우리 영화를 보는 사람은 모르는
0: 그렇죠.
1: 그 순간에 그 스태프들의 그 분위기
0: 그 현장에
1: 아니면,
0: 있는 사람만이 네, 알 수 있는.
1: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야, 두 번 더 해. 이거랑
0: 네,
1: 지금 모두 신났어.
0: 네.
1: 근데 배우도 지금 신났어. 네. 마치 연극 현장에 관객처럼 스태프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 네.
2: 어떻게?
1: 와. 그래서 그 두 번의 연기가 너무 즐거웠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 참 좋았겠다. 이 작품이 흥행까지 됐으면 또
0: 그러니까요.
1: 텐데.
0: 흥행이 안 돼서. 근데 네.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뭐 소지서, 네. 그렇죠. 네. 그 조우진, 염정아,
1: 아, 김태리,
0: 류준열, 김태리. 네. 김희성 배우도 네네네. 나오고요. 네.
1: 네. 김희성 이제 메인 빌런.
0: 메인 빌런으로 나오고.
2: 좋은 시도였는데.
0: 네. 네.
1: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CG만은 진짜 너무 네네. 뛰어나던데요.
1: 그래서 이따 호프 얘기도 하시겠지만 네. 이런 작품들이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SF든 혹은 뭐 장르
0: 그럼요.
1: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0: 그 외계인의 그 외계인 모습이 약간 호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꽤 네. 비슷한.
2: 닮았어요.
0: 네.
1: 근데 외계 플러스인에 네. 나오는 외계인 그 생명체 모습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0: 맞아요.
1: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린 거는 네. 붉은색의 빛깔에 촉수가 나오는 네. 외계인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거대한 무슨 네. 저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심영래 감독의 작품에 나올 만한
0: 여러 맞아요.
2: 아기 공룡 쭈쭈.
1: 불꽃 형태 종가리 같은 느낌도 좀 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그 비주얼 디자인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0: 염정아 배우 얘기를 조금만 잠깐 더 해보자면 염정아 배우는 얼굴이 되게 의리가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신하거나 네. 이럴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2: 아, 그러네.
0: 네. 그래서 뭐 밀수랄지 이런 데서 딱 네. 어울리는 거예요.
1: 그러네.
0: 아, 네. 그 끝까지 네. 딱 염정아 얼굴이 아, 그런 얼굴이에요.
2: 와, 이미지 캐스팅이 정확하구나. 네.
0: 그러다 보니 이 외계 플러스 인에서도 어울리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의리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누나 연기를 네. 참 잘한다.
0: 왕언니의 어떤 역할 같은 거에 참 어울리는 그런 의리 있는 얼굴이거든요.
2: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전 네. 영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정말. 배우 같아요.
0: 네.
2: 야 훌륭한 배우네요.
0: 진짜. 네.
1: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 네. 영화는 이 조우진 씨에서 그 외계 플러스 인에서도 네. 좋지만 네. 조우진은 우리가 처음 알게 된
0: 네.
1: 내부자들의
0: 아. 조우진. 네. 아니 그렇게 멀끔하게 양복을 정말요. 차려입고 와서는 엿설고 네. 엿설고
1: 네.
0: 그 진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1: 네.
0: 내부자들 아, 영화 내부 네. 맞아요.
2: 아니
0: 연출이 진짜 그랬대잖아요.
2: 네.
0: 힘 빼고 하라고 그랬다고.
2: 힘 빼고.
0: 본인이 너무나 무명을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 역할을 맡았는데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2: 그치,
0: 갔답니다.
2: 들어가지.
0: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네. 연습을 막 진짜 수만 번 해갔으니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1: 그렇죠.
0: 힘을 빼라.
1: 네.
0: 그래서 그러면 힘 빼고 아, 그래 해라 모르겠다 하고 했더니 오케이 그거야 그랬대잖아요.
2: 너무 잘했죠.
1: 그러니까 그때 네. 들었던 그 연출의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 직장인이 퇴근을 했어. 그럼 지쳤잖아. 지쳤어. 너 지금 지친 그 느낌으로 해줘.
0: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 네. 그죠?
1: 네. 맥주 한 잔 딱 할 거야. 이거 끝나고.
0: 빨리 끝내고 하고 싶어.
1: 맥주 한 잔 하고 싶은 직장인의 퇴근할 때 그 느낌 그걸로 해줘. 라는 요청을
0: 좀 빨리 끝내고
1: 거야.
0: 좀 하자.
2: 정말 연출 잘 만나야 돼.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왠지 그 느낌에 공감도 되고.
0: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연출
1: 찌들어 있는
0: 맞아요.
1: 느낌. 네.
2: 왜냐하면 연기 저 사람 분명히 잘하는 거 아는데
1: 네.
2: 어느 장면에서 연기 못하는 네. 걸 봤는데
0: 그게
2: 알고 보면 연출
0: 잘못이에요. 네. 진짜로요. 그럴 네. 때 많아요.
1: 네. 네. 네. 그 배우는 욕심이 있어서 네. 한 번 더 할 수도
0: 네.
1: 있다고
0: 네.
1: 여러 테이크가 지금 맞아요. 재료에는 있을 텐데 그 여러 재료 중에 그 장면을 썼다.
0: 네.
1: 아, 그러면 연출을 선택인
0: 거예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다 그러잖아. 연출이 왜 이래?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왜 저 배우를 갖다 저렇게밖에 못 써먹어?
2: 맞죠.
0: 이런 얘기도 하게
2: 맞아요,
0: 되고
2: 맞아요.
0: 음악이 왜 이래? 예를 들면 아니 컷이 왜 저렇게 넘어가? 이런 식이 다 연출이거든요.
2: 그쵸.
0: 감독이 모든 네. 걸 하니까요.
1: 반대로 비연기자를 데리고 마치 연기자처럼
0: 네, 맞아요. 네,
1: 디렉팅을 하는 그런 네. 연출가도 있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 내부자들에서 조우진은 이병헌과 누구죠? 이 검사로 나오는
0: 조승우
1: 두 사람이 그냥 네. 끌고 가는 영화에서
0: 네.
1: 딱 세 번 등장하는데
0: 네.
1: 그냥 이 세 번 등장의 주인공입니다.
0: 맞아요.
2: 아, 세 번밖에 안 했어요.
0: 아니 세 번 등장인 봐봐요. 세 번만 네. 등장했어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10분도 안
0: 너무나
1: 총분량이
0: 너무나 네. 인상적이고 딱 각인이 돼 버리고
1: 그렇습니다.
0: 진짜 다 주위를 압살해 버리는 듯한 네. 느낌이 있어요.
1: 와. 그래서 캐스팅 당시에도 조우진은 메인 캐릭터 조연 중에서도 메인 캐릭터가 아니게 캐릭터 그 캐스팅이 됐대요.
2: 와.
1: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꼭 조우진이 네. 아니어도 되겠죠. 세정은밖에 안 나오는데.
1: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0: 버려요.
1: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조폭과 검사가 자기들의 내부적인 것들을 폭로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영화가 이 내부자들의 핵심인데 네네네. 그 가운데 조우진은 그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이 조폭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 권력자들 사이의 틈새에서도 조우진은 지금 서브 인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남들의 시다처럼 해결사처럼 항상 양복 입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인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병헌의 팔을 썰었고 두 번째는 이병헌을 잡으러 갑니다.
0: 네.
1: 그래서 다른 애들 시켜서 싸움을 다 시킨 다음에 본인은 다시 첫 번째 장면처럼 또 돌을 들어서 이병헌의 뒤통수를 쫓아요.
0: 네.
1: 근데 그걸
0: 조승우가 구해지죠.
1: 또 한 번 뒤통수를 네. 쳐요.
0: 조승우가 구해지죠. 네.
1: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액션을 변주하는.
0: 네.
1: 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병, 아니, 저 누구죠? 흑차 하는 사람. 네.
2: 이경영.
1: 이경영.
0: 이경영. 예, 예.
1: 그 사람이
0: 예,
1: 다시 예. 한번 또 만찬을 네, 한다. 네.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만찬을 네. 하는데 그쵸. 그 조직의 또 행동으로서 누군가를 네. 맞이하는 인물이 그. 이 조우진
0: 비가 막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네. 우산 들고 나갔을 때도 네. 왜 이렇게 야. 무서워 이제 네. 아, 봤잖아요 엿설고 엿설고 해 네.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산 또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2: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이 제일 네. 무서.
0: 우산 쓰고 나오는
2: 새로웠어요. 네. 벽돌 짚고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와, 저 느낌 주기 쉽지 않은데 와 그러니까 몸이 되게 바른 사람 같아요.
0: 맞아요.
2: 네. 이미 배우로서 몸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연기도 연기인데 몸을 잘 만들어놨어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 등장할 때는 모두가 이 사람을 반깁니다. 오, 뭐 다시 돌아왔어? 너 뭐 여차저차에서 사건이 좀 많았잖아.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병헌도 말을 많이 하고 조승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좀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피곤한 그 똑같아요. 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복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여전히 이 내부자들이 고발해야 할 거대 조직의 이 작은 톱니바퀴로 여전히 존재하는.
2: 조진 살아있어요?
1: 아니요, 조진 그 장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고.
0: 난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알 수 없게 됩니다.
2: 네. 아, 그렇구나.
0: 네. 네.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2: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1: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모두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0: 아, 근데 진짜 내부자들에서의 네. 진짜 그
1: 임팩트는 정말
0: 컸어요. 그래서 조우진 배우가 그 뒤로 이제 막 승승장구하면서 네. 여러 작품이 네. 계속 캐스팅되고
1: 지금 몇 번 찍었죠.
0: 네, 영화를. 그래서 이제 원탑 영화도 찍었죠. 그 리메이크 작품 네. 차에 갇혀 가지고 내리지 못하는 네, 그 헐리우드 영화 리메이크 작품. 네. 네. 그 작품에도 원탑으로 이제
1: 아, 재밌게 봤습니다.
2: 잘했어요. 저도 좋아요.
0: 아, 진짜 저도 좋았어요. 조우진은 미쳤어. 그래서 엿설고가 네. 그 명대사여가지고.
1: 근데 보통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네. 실제로 조우진이 썹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러네.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0: 그러네.
1: 지시받은 그 부하 직원이
0: 망설이던가요?
1: 아니 잘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줘봐. 그러면서 그 톱으로 실제로 썼는데 그때 피가 확 튀어요. 예. 네. 그러면서
0: 근데 그
1: 표정이 안
0: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1: 표정이 변하잖아요. 네. 피가 튀었는데도 네. 원래 이런 거야. 뭐 이거, 이 일에 이런 단계가 있는 거야.
0: 뭐 이거 한두 번 하냐. 아유, 빨리 그러니까. 끝내야지. 네.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거 뭐 빨리 야, 끝내야지.
2: 오버스러운 걸 다 뺐어요. 네. 네. 평범하게. 네. 편안하게.
0: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늘 해오던 일인 거예요. 이 네, 사람들한테는 맞습니다. 이 사지 절단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1: 더 무서운 이유가 네. 그때 조명이 백색 등만
0: 맞아요.
1: 백색 등.
0: 그, 하얀 와, 유난히
2: 그 연출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노란색의 그 따뜻함이 네, 전혀 네. 없는 그냥 네. 순 백색 등의 창백함과 네. 푸른 그 차가움이 네. 이 피의 색깔과 그, 대비되면서 네.
2: 저는 그 뒤통수 맞고 이병헌이 네. 그 딱 묶여 있는 상태에서 눈이 이미
0: 네.
2: 핏줄이 다 터진
0: 네.
2: 거
0: 네. 네. 네.
2: 그거 되게 네.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와 그거는 정말 디테일한 연출인데 네.
0: 감독이 누구였죠?
1: 모르겠습니다.
0: 빨리 찾아봐야 되겠네요.
1: 조 아니 모르겠는데.
0: 빨리 찾아봐야 네. 되겠네요.
1: 네. 아, 지금 한번 찾아드릴게요.
0: 진짜 아, 감독이
2: 네. 야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백쌤이 네. 설명하면
0: 네. 다시 내부자들은요. 야, 다시 봐야겠다. 진짜 워낙 잘 만들어진 영화죠.
2: 리메이크 그 아, 뭐냐 네. 감독판 다시 봐야겠다.
0: 네, 감독판도 있습니다. 우민호 감독, 실제로
1: 우민호 감독,
0: 우민호 감독, 우민호 감독.
1: 남산의 부장들.
2: 네. 네. 아, 그 형 다 네. 그런 거 찍는구나.
0: 네. 그 뒤에 이제 남산의 부장들, 그 다음에 이제 하울빈. 최근작은 하얼빈까지. 예.
2: 야, 하얼빈 나 너무 좋았는데. 진짜.
1: 대사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얼빈 대사들.
0: 아우, 그래. 장면도 좋았죠. 네. 예, 장면도
2: 아, 그 형.
1: 그래서 무슨, 하얼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진에서 보던 장면을 네. 그대로 영화 구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0: 처음에 안중근이 그 걸어가는 네. 그 빙판 거기 진짜. 그 장면. 네. 네. 하나 거기 실제로 기록 어디를 가서 같아요.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하얼빈에 유일무이하게 촬영 감독이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아버립니다.
2: 아, 그래요?
0: 지금까지 전무했던 일이에요.
2: 야.
0: 근데 하얼빈의 그 촬영 감독이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받아버립니다.
2: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네. 저는 한 장면 다 감탄하면서 네. 봤습니다. 아, 진짜.
0: 그게 실제로 그 거기 가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너무 잘 됐다. 네. 그랬구나.
0: 네, 그 감독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 잘 됐다.
0: 그래서, 잘 됐다. 정말 그때 네. 제가 그 시상식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던. 아,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역시 백희쌤, 좋은 네. 영화를 가져오셨군요.
1: 내부자들. 네.
2: 야, 제가 30분만 네. 쓰지 않았으면 여유롭게 얘기했습니다.
1: 아니에요.
0: 내부자들의 OST 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봐도 봐도 재밌는 영화. 예. 한국 영화 내부자들의 엿설고 엿설고. 진짜
1: 좋은지.
0: 근데 제가 그 점이 있어 생각을.
1: 스포일러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일반 극장판에서는 조우진의 모습이 그 특별한 언급 없이 화면에서 사라져서 결말이 좀 애매하게 이 인물의 결말이 애매하게 처리됐는데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라는 확장판을 보시면
0: 확장판 봤는데요.
1: 거기에서 보시면 다른 이
0: 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2: 어 그래요?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엔딩 장면이 이 인물의 이 인물의 다른 엔딩 장면이 있으니까.
0: 아니 제가 왜 근데 왜 확장판이 기억이 안 나죠?
1: 확장판으로 좀 보시길
0: 바랍니다. 네, 아 저 분명히 봤거든요 확장판으로. 네. 어 기억이 안 나네요.
1: 그래서 이 인물의 결론을 다르게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겠다. 예. 예.
3: 그래서 그런가 봐요.
0: 네네네. 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거니의 김건희 씨와 함께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났던 영화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살인의 추억.
3: 아.
0: 살인의 추억은 사실. 그 씬 스틸러도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저는 이제 박해희 씨를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박해희 범인이어야만 해라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그 포스터에 반드시 잡고 싶었다던가요. 그거만큼 관객이 정말 미칠 정도로 제발 박해희 범인이어야만 해라는 그 간절함을 박해희의 모든 연기력으로 다 관객을 사로잡아버린 게 아닌가. 진짜 그 하얀 얼굴에 무슨 바퀴벌레도 못 죽일 것 같은 되게 여기서 송강호랑 그 김상경은 특히 송강호는 굉장히 거칠잖아요. 막 막무가내식으로 수사하고 무슨
1: 맞아요.
0: 과학수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대사
1: 눈을
0: 자체도
1: 보면 딱 안다고.
0: 눈만 보면 안다. 그리고 대사 자체도 되게 거칠고 그리고 김상경하고 이제 맨날 이렇게 충돌하고 이러는데 그 거친 사내들 틈에서 박해일은 너무나 순박하고 하얗고 정말 개미 한 마리 못 쥐고 것 같고 손도 너무 여자 손처럼 곱고 AC도 못할 것 같은 이런 남자인데 제가 범인일 것만 같은 심지어 제가 꼭 범인이어야만 해라고 관객을 설득시켜버리는 그 연기를 박해일이 해냅니다.
1: 몇 신 등장도 안 해요, 박해일도.
0: 그리고 그 마지막 그.
1: 중반 이후에부터 등장해요.
0: 그 터널인가요? 그 터널이라고. 터널에서 막 송공한테 이제 막 맞잖아요. 그러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면서도 끝내 그 표정 있잖아요. 와, 박해일이 연기를. 근데 그게 꽤 초창기 아닙니까? 박해일이 연기 시작한 지.
1: 굉장히
0: 그런데
1: 초창기죠.
0: 그런 연기를 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1: 대단합니다.
0: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랫동안 꽤 그 뒤로도 박해일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3: 진짜 맞았나 보다.
0: 관객들이. 관객들이 박해일을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로 거의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3: 아,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딱 해야지 그 모습이 나오죠.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를 그냥 범인으로 믿고 DNA까지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진짜 범인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아니면 나는 정말 긴데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면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건지
1: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에 얼굴을 붙여주면 박해일인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러다가 그 뒤에 최근작에 헤어질 결심에서는 정말 또 너무나 흔들리는 너무나 불안한 남자를 또 보여주잖아요.
1: 저는 그 얼굴이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살인의 추억은 조금 더 차분한 게 좀 조금 더 있는 여기는 이제 본인이 형사라는 그것 때문에 더 고뇌하고 더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는 살인의 추억에서는 하지만 박해일 참 멋진 배우다.
1: 그래서 연기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그 짐작에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배우로서 이 인물에게 서사를 줘야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왜 여기에 와 있고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연류가 됐고 그럼 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패턴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연기를 할 텐데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0: 맞아요.
1: 나의 행동을 연기로 표현한다?
0: 네.
1: 저는 근데 약간은 51대 49라도 네. 51이 가해자.
0: 근데 많이 있어야 그 연기할 네. 수 있으니까.
1: 네. 그게 무슨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정도가 아니면 예. 그런 표정이 나올까요? 왜냐면 이 형사한테 맞아가면서 난 당하지 않을 거야.
0: 네.
1: 그리고 끝까지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면서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이 네. 형사의 눈을 사실은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거든요.
0: 그렇죠. 관객하고 눈싸움하는 것 같은.
1: 참 네.
0: 네, 맞아요.
1: 우리가 보통 제4의 벽이라고 네. 그냥 관객이랑 시선을 네. 계속 맞추면 네. 이 영화 몇 장면은. 근데 박해일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네.
0: 어느 때는 긴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송강호가 다시 한번 네. 카메라를 정면으로 네. 한번 탁 바라보잖아요. 네.
0: 그 이렇게 수로에서 네. 그 시신이 발견된다는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번 딱 바라보면서 네. 끝나는. 그리고 포스터도 그래서 강렬하게 바라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1: 참 신기합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관객이 그걸 느끼게 표현하는가.
0: 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봉준호 감독의 연출이 또 만들어낸 네. 뭔가 주문을 했겠죠?
1: 네.
0: 박해일한테, 봉태일에게는 있었을
1: 것이다.
0: 왜냐하면 향수기 예뻤다라는 네. 그 미친 씬스틸러의 연기도 예. 봉준호가 연출을 했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그 왜소한 몸에 그 아저씨 네. 있잖아요.
1: 네.
0: 그 바본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향수기 예뻤다 그러면서 살인의 그 스타킹으로 어떻게 묶고 그걸 다 말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거는 범인만이 알 예.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얘가 지금 목격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1: 네.
0: 그것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1: 네.
0: 예. 봉준호 미쳤다.
1: 네, 대단합니다.
0: 예, 향수기 예뻤다.
1: 어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예. 인트로가 엄청 길어요, 이 영화가. 한 소년이 고개를 들인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한 4, 5분이 걸려요.
0: 그 논두렁 장면. 네. 네.
1: 논두렁 장면인데, 네. 아, 이거 내가 어디서 느꼈는데 마더인 거예요.
0: 네, 마더.
1: 마더의
0: 네.
1: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 그러네.
1: 이것이 가지려면, 사건으로 들어가려면 이 시기, 시대, 그리고 분위기, 공기, 냄새까지 다 가지고 가야 돼. 관객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3: 이 형 언덕 내려오는 거 좋아하네.
1: 네, 정말요. 네. 그리고 사건으로 훅 들어가는 영화도 있지만
3: 아, 그러네.
1: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0: 네.
1: 참 대단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면서도 지루하지가 않다는
0: 맞아요.
1: 문제.
0: 너무 재밌죠.
1: 쑥 들어가요.
0: 너무 재밌죠.
3: 자랑스럽다.
0: 네, 거기 그리고 그 같은 그 형사 역할들도 다들 진짜 너무
1: 만나면 손 주먹이랑 발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고
3: 진짜
0: 아 진짜
1: 또 여순경은 또 그 잠입 위장
0: 네, 위장 네. 네.
1: 해가지고 늘 그 여장하고 네. 하고 막 그러면서 네. 커피 날라주는 장면
0: 네
1: 똑같은 경찰인데
0: 여전히 여지 여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네, 일을
1: 남자 경찰들한테 네. 커피 심부름하고
0: 그 시대는 있고. 그랬죠 80년대 네. 초반에 그 시대 그리고 사건 해결하지 않고 다 치위 진압하러 그래서 네네. 범인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거기에 다 그 차출돼가지고 시위 진압하러 네. 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걸 그 이 영화는 사실은 사회고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1: 그럼요.
0: 게 바로 그런 이유 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 얘기해봤고요. 또 하나는 최근작 호프의 네. 은문석 씨입니다.
1: 아.
0: 이 영화
3: 잘해.
0: 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은문석이 나오면서부터 이 영화는 완전 다른 영화다. 그러니까 그냥 외계인하고 막 싸우다가
1: 네.
0: 은문석이 나오면서 뭐야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뭐였던 거야
1: 네.
0: 뭐야 이게 그러면 이게
3: 유일하게 그게... 그 영화 보면서 네. 이해점이 딱 정확하게
0: 네. 근데 은문석이 동네 바보 같아 그죠 약간 바보가 네.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0: 운전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일부러 그랬냐고 물어보지.
1: 네. 너 일부러 그랬지. 예.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은문석이 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 예. 네. 그렇죠. 첫 시작도 그 사람인 것 네. 같고.
1: 네. 그 사람이 그 외계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어린 소년을 죽이는 바람에 이 공격이 다 시작됐고.
2: 그치. 네.
1: 그리고 진짜 일부러 그랬을까요? 운전을 했을 때?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쌤 그렇게 보세요?
0: 그 정도 세계를 살다 보면. 네.
1: 그랬을까요?
0: 그 외계에 대한 그런 살인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신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나요? 아~ 세계관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싶을 때 죽일 수 있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아니 처음에 처음에 저는 딱 보자마자 은문성을 못 알아봤어요. 네. 워낙 꾀지지하게 막 수염이 있고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치아도 이렇게 해놓고 네.
0: 너무 그러다
1: 보니까 이게 치아도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분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몰라봤다가 다시 나올 때 이제 아 은문석이구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잡았다고 그래 아유 저 바보가 또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랬다가 진짜 네. 그래서 그 랩에 쌓인 그걸 보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관객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바뀌어 버리는 듯한 그런 그래서 그 은문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돼버렸다.
3: 그래서 호프는 인간의 호프입니까?
1: 네, 외계인 호프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네. 저는 외계인의 호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네.
3: 건희 씨는요?
0: 네,
1: 저는 저도 외계인의 호프라고 생각. 왜냐면 마지막에 그게 이제 그 네. 비행선이 추락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편으로 이어지는 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외계인의 호프구나. 막 이런 생각.
0: 저는 그 도로에 네. 다른 차가 없는 게 좀 싫었어요.
1: 그래서 이게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도
0: 저는 예. 그냥 지구 아니라고 생각한
3: 적이 없다. 예.
0: 다른 차가 있었으면 네. 조금 저한테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 별로였어요.
1: 네.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라서요.
0: 아, 아. 누가 30분을 써가지고 제가 오프입니다. 접니다. 접니다.
1: 살인의 추억의 OST 네. Faces 예, 와우. 예, 이거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화 대영화는 이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0: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1: 건희 쌤, 우리 10월에 또 만나요.
0: 네. 아, 기쁜 소식이 있는데.
1: 네, 네, 네, 뭐 빨리 짧게 해주세요.
0: 제 아내가 암이 나왔습니다.
1: 어머,
0: 네, 암을
1: 진짜
0: 암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진짜 제일 기쁜 소식이네요. 아, 네. 이제 관리 네. 더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3: 저는 미키였고요.
0: 저는 김건희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네, 8월 마지막 일이 됐습니다. 아, 게다가 월요일이에요. 우리가 31일로 되는 달이 연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죠. 아, 하루를 더 많이 사는 듯한 느낌. 여름이라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은 놀자.

0: 네, 노브레인 아메리카노로 오늘은 놀자 시작했습니다. 아, 반가운 얼굴 나오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강용훈입니다.
0: 네, 8월달에 어떻게 지냈어요?
1: 너무 더워서 저기 해외여행 다 취소했습니다.
0: 너무 더워서?
1: 네,
0: 해외 나가신 게 아니고?
1: 예. 네. 아, 나가기가 짜증날 정도로 너무 더워서. 그냥 이번에도 책만 한 10권 사가지고, 방콕 했습니다.
0: 저번 달에도 책만 들고 방콕 가시고, 이번 달에도. 아, 근데 진짜 더웠어요. 예. 너무. 이게 예전에보다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예. 아, 이 정도로 더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1: 예,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에어컨 설치 않고, 작년 9월 말에 이사했기 때문에,
0: 예.
1: 거기 있던 거 다 철거하고, 싹 하면서 이걸 좀 버텨보고, 영안대만 달아보지 않았는데, 딱, 그, 하루 참았으면 안 달 수도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예. 하루 만에 바로 신청해서 달았습니다.
0: 아이, 너무 더웠어. 어쨌든, 더위가 좀 있으면 좀 지나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도,
1: 예. 한 10일 이후 정도 되어야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예, 저희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을방학입니다.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0: 가을방학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방학 기분이 저는 노래를 선정했는데 좀 선선해졌나요?
1: 예예.
0: 자, 8월 달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이 가장 크니까 이걸로 먼저 주안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1: 예.
0: 우리가 8.15 하면 이제 광복절이라고도 하고 뭐 해방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쓰이잖아요.
1: 예, 예. 예.
0: 요 용어부터 어떻게 좀 정리 좀 먼저 해 주시겠어요?
1: 예. 원래 이제 광복 해방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걸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은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19세기에 와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황제가 자리를 빼앗겼다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0: 네.
1: 왕이 복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자 광복은 국권 회복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0: 예,
1: 193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그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광복군에서도 드러나듯이 일제를 폐망시키고 새로운 우리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광복을 사용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0: 예.
1: 이제 반면 해방은 광복과 뜻이 많이 다릅니다. 해방은 자연스러운 것, 또 묶여있는 것, 억눌린 것, 또 잘못된 것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 때나 해방 직후나 봉건적 사고와 인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여성 해방이라는 건 여성이 남성한테 부당하게 억눌리는 상황에서 동등한 인격적 권리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0: 예.
1: 민족 전체가 제국주의자들한테 억눌려 노예 취급을 받던 데에서 자유를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족 해방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격을 두루 지니면서 잘못된 상태, 억눌린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 그리고 자유스러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8.15에 대한 정식 명칭이 뭐로 돼 있던가요? 8.15가? 광복절이었던가요?
1: 광복절인데.
0: 예, 예, 예. 그쵸.
1: 지금 뭐... 절로 지금 써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마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8.15 뭐 해방 기념일,
0: 예, 예.
1: 민족 해방 기념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 절자, 이 명칭은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기념일 그 절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따왔어요. 사실은 또 국회에서도 이거를 제헌국회에서 동의했는데
0: 예.
1: 그때 당시 그 일제의 일종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절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많은 설입니다.
0: 예. 사실 뭐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했잖아요. 날이라고 예, 그렇죠. 그랬죠.
1: 우리는 날 기념일 쓰면 됩니다. 예, 사실은.
0: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뭐 그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해방을 보는 날짜를 이걸 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8.15라는 것은 이제 일본
1: 예.
0: 저기 천황이 이제 항복 선언하는 날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철수한 것은 8월 15일이 아니고 좀 지나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예, 예, 예, 예.
0: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입니다.

0: 네,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 피처링 심규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8.15 이제 해방이라고 일단 말을 하고,
1: 예예.
0: 지금 이제 상당히 대한민국 역사에선 중요한 날이잖아요. 날이고 예예. 뭐 그 사건이고 예. 그러고 한데 뭐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방 전으로 예. 하고. 그런 것 같아. 지금 이제 벌써 81주년이 됐는데,
1: 예, 예.
0: 지금 와서 보면, 해방이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예, 자생적으로 예. 혼게 아니라 타의해서 예.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예. 그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예. 이야기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 예.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 뭐, 예. 여러 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한국인들 해방을 예, 예. 어떻게 맞이했는지
1: 예, 예.
0: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
1: 우리가 현대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1: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예, 1990년 벌써 36년 전에 서서히 벌써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불식이 되었습니다.
0: 예.
1: 지금 실질적으로도 더 많은 사료가 나와서 지금은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0: 예.
1: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해온 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처럼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에 관련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상황 아직도 편협한 그런 생각에 놓여 있는 상황, 친일과 반공이 혼재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앞선 그 배경을 모르고 혹시 이런 거에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점을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건준이라고 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해방된 그날부터 스스로 치안을 맡고 행정 등에 관한 여러 일을 직접 해나간 곳은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대단히 뜻깊게 해방을 맞이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방 공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 국면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수많은 연구자가 해방 공간에 관한 관심을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 1945년, 심지어는 지금 현재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 이 153일간에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예, 그래서 아직도 이걸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우리가 우리의 일종의 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광복군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광복 후에 어떻게 돌아와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성되었는가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료를 많이 찾아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1945년 이 8월 15일부터 1년간에 즉 1945년 8월 12월 31일이든지 아니면 1946년 8월 14일까지라도 우리는 그 연구 분야를 좀 더 검증해 하고 사실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0: 네, 하지만 이제 뭐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예. 뭐 있는 과정에 근데 지금 카마연이 오늘 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한국 선언하고 나서 바로 해방 그 해방 준비라기보다도 건국 준비를 한 나라가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1: 예, 없어요. 그리고 오.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여운형 이 저 선생 같은 경우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할 때
0: 예.
1: 에, 그, 그때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이런 이런 형태를 벌써 한 1년 전에 이미 서서히 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예, 식민됐던 예. 나라는 뭐 최근까지도 1980년대까지도 독립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 어 그곳을 저도 그냥 당연시 생각했는데
1: 예, 예.
0: 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예, 차이가 납니다.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운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0: 네, 예은,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 왔습니다. 소장님.
1: 예, 예.
0: 지금 저 말씀면 지금 몽양, 아, 여운영 선생님께서.
1: 예, 예.
0: 미리 준비를 했고.
1: 예, 예.
0: 근데 지금 뭐, 이게 아무나 와가지고 말한다고 들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예,
0: 어느 정도
1: 예.
0: 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예. 아,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1: 예,
0: 같은데.
1: 예.
0: 이거 좀, 이 내용을 조금 더.
1: 예, 예.
0: 저, 45년. 8월 15일이라 생각하고
1: 예, 예.
0: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예. 8월 15일 오전 8시경 그 여운영은 조선 총독부의 엔도 루샤쿠 정무총감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저녁에 예, 전화가 옵니다. 일본 아. 총독부에서 여운영 선생을 좀 만났으면 한다고. 예. 그래서 이미 여운영 선생은 이때 당시 이 슈마르는 일본이 항복할 거라는 걸 미리 예견했고 그래서 자기 동생 그 주위에 자기가 친한 비서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총독부에 가서 엔도 정무총감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엔도 정무총감은 천황이 곧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고 하면서 치안 문제를 조선의 치안 문제를 여운영 선생한테 부탁합니다. 그때 여운영은 감옥에 있는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간섭하지 말라.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화 같은 것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0: 예.
1: 요구사항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세 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다. 또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아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엔도 정무총감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시 엔도 정무총감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1: 예, 마지막까지 옥쇄작전을 펴면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 일제 군부가요. 그러나 일제가 쉽게 망할 거라고는 엔도도 짐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항복이 결정된 후 조선 총독부는 일제가 한국에 와서 그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한테 보복할 것이라고 보고 한국인에게 영향력이 큰 여운영을 특별히 초치,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초치에 치안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운영은 우리 스스로 새 나라를 세울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엔도 정무총감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혀를 찔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일정 부분 소요는 약간씩 있겠죠.
0: 있었겠죠.
1: 일본의 일본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치안과 그다음 예, 행정. 일정이 행정입니다. 그냥 완전히 행정은 일본 애들이 하고 있는 거라.
0: 예.
1: 이제 거기서, 이제 날이 가면서 그 면에 있던 각 그 행정단이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치안 유지만큼은 우리가 치안대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지부를 두고, 이걸 만들어가고, 일을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인한테 위해를 하지 말아라. 그걸 아주 강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뭐 있으면 만나서 모여서 그걸 부탁을 해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0: 예, 예.
1: 다니면서 계몽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깜짝 놀랍니다. 아씨,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참 웃긴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와중에 이 팀을 타서 또 공작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운영 선생한테 그 부탁을 해놓고 얼마 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마치 부탁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저버리는 사건을 저버립니다.
0: 예.
1: 왜 총독이 직접 일종의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발병을 하죠.
0: 참 그래요.
1: 9월 9일까지 사실 26일간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정당, 뭐, 이렇게 단체도 이제 있었고, 활동 상황이 있었지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없던 걸로, 몰아쳐 가는 거죠.
0: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때 소요가 나오고 어쩌고 있었으면 네. 이거 후진국이다. 네. 건국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한다라는 그런 빌미도 됐을 것 같아요.
1: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뭐 치안도 못할 그런 예,
0: 국가 운영 국가, 능력이 없다.
1: 예, 예. 예, 그냥 뭐 그걸 좀 하찮게 본 거고 일본도 그렇게 봤고 예. 미군 자체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일본이나 일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위한 사건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나중에는 자기 본고로 안 들어간 사람이 대략 우리나라에 90만 명이 있었던 겁니다.
0: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참 위기에 예, 강한 나라 대한민국 뭐 그때부터 출발을 아니 뭐 꾸준히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하다 님입니다. 기다림 설레임.

0: 기다림 설레임 강하달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런 거 말하잖아요. 국제사에서는 조약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1: 예, 예.
0: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1: 예, 예.
0: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역시. 저희 사실 이거 궁금했거든요.
1: 예, 예.
0: 병합 이제 조약이죠. 예, 체결을 예. 했는데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많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예, 예. 그 1910년 8월 29일 일종의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때 일종의 불법적 조약 체결과 무효론 네, 예, 이걸 연구자들이 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이제 이걸 보면 1910년 8월 20일 총리 대신 이완용이 대라구치 총통감과 예, 체결한 한국 병합 조약은 이전 조약과는 달리 정식 조약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 정권 위임장 그리고 순종 황제의 서명 대한 제국 황실의 그 공식 국세인 대한 국세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각서에는 한국 병합 조약 및 양국 황제의 조칙을 쌍방이 약속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지만 조약은 공표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시기로 비준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약은 조약문에 대한 기명 날인 후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나 한국에 대해 병합 조약을 강요한 일본으로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민들의 일종의 저항이죠.
0: 그렇죠.
1: 저항이 거세죠.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준 대신 사전 승인의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병합 조약은 공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제는 병합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칙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준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비준은 정권위원들이 합의 서명한 것을 국가 원수가 승인한 것인 동시에 자국민과 외국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공포 목적의 조칙은 곧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에 8월 29일자로 한국병합조약 공포지음의 조약 비준서에 해당하는 치규가 발표되었는데 순종황제 치규문에는 정권위임의 칙서에 사용된 대한국세 대신에 행정적 결제에만 사용되는 칙명지보 어세가 찍혔을 뿐이고 모든 법령에 들어가는 황제의 친필 서명이 없었습니다.
0: 예.
1: 1907년 11월 18일부터 대한제국의 공문서 제가 형식을 일본에 맞춰 황제의 수결 대신에 이름자 서명을 직접 하고 그 아래에 어세 또는 국세를 찍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 1910년 8월 22일까지 이 방식에 따라 제정된 법령 건수는 조칙 16건, 법률 76건, 그 다음에 칙명 275건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어명 친서가 없으므로 비준되지 않았으며 한국 황제의 치규문은 날조된 것이며 한국 병합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 말하면 또 일본 예. 학계에서도 반대적 반응이 있을 텐데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다른 주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 학계에서도
1: 예,
0: 이런
1: 예.
0: 부분들도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예. 예. 이제 이런 이태진 교수의 이런 저기 무효론이 주장되자 일본 측 연구자 운노 후쿠주는 사전 제가 유효설을 주장합니다.
0: 네.
1: 한국 병합조약은 조인 후에 비준한 것이 아니라 조인 전에 이완용에게 교부된 조칙 형식의 정권 위임 장애 황제가 한국의 통치를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기명함으로써 국내 비준을 마친 것이며 따라서 조약에는 비준 조항이 없고 외교 행위로서 비준서 교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운노는 한국 병합 조약은 부당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변명입니다.
0: 예.
1: 부당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정당성이 조금도 없는 식민지화와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 강제를 통해 실시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 변명이죠. 부당했으면 하질 않아야잖아요.
0: 그죠.
1: 강제성을 띄었어도 안 되고. 예, 이에 이제 이태준 교수는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전 승인으로 이루어진 국제조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더욱이 조약문뿐만 아니라 정권 위임, 위원 위임 직사 등이 모두 일본 측에서 사전에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 강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926년 4월 순종 황제가 붕어 직전에 남긴 유조에서 지난나라 병합 인조는 강린이 역신의 무리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역신 우리가 말하는
0: 을사오죠.
1: 아니 네. 저기 지금부터 네? 이제 그 8 8 병합 조약의 네. 8명 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고 밝힌 부분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훗날 또 운노는 정확하게 너무 부당한 거고 너무 강제적 체결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뭐 절차적으로 체결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0: 그러니까 내세우죠. 이게 뭐 다 나쁜 막 하지만은 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죠. 꼭 그거네요. 뭐 술은 예.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그런 예, 그런
1: 예,
0: 거군요.
1: 예, 예.
0: 아 제가 을사오적에 대한 인식이 너무 지금, 강해서
1: 예, 아니다. 뭐 을사오적 정미칠적 예, 그다음에 예. 우리 이제 경술국적 뭐 8인에서 20명인데 이 중에 이제 중복자가 있습니다. 6명을 빼면 14명이 네. 이 나라를 팔아쳐먹었죠.
0: 하,
1: 지금도 그 후손 중에 누군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0: 네.
1: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0: 네, 자, 이정열입니다. 그대의 고운 내 사랑.

0: 네, 이정열, 그대 고운 내 사람, 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예. 그 뭐, 최근에 이제 들은, 뭐, 언론이나 이제 봤는데, 예. 아, 외국인 독립운동가가 뭐, 390명 정도 다른다고 예, 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뭐 극히 일부라고 하네요.
1: 예, 5년 동안 이제 그 발굴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있었지만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더 발굴한 사람들 이제 이름은 있었고 활동은 했는데 예, 더
0: 자세히
1: 한 분이 390명인데 이 중에 이제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사람은 4명. 1%에 불과한 거죠.
0: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흔히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정재. 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네. 뭐, 친일하고 밀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유공자로. 네. 근데 뭐, 최소 31명, 31명이나 네. 확인됐고. 네. 이게 뭐, 좀, 제조사도 필요하고, 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도운 외국인들의 헌신은 뚜렷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열단원 김지섭 의사의 궁성 폭탄 투척 당시 화물선 창고에 숨겨준 고바야시 형제, 일본 사람이죠.
0: 네.
1: 또 일제에 쫓기던 이재우 선생을 숨겨준 미야케 시카노스케 경성제국대학 교수. 그 다음 3.1 독립선언서를 외신에 전달해 독립만세 운동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엘버터 테일러 등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또 독립기념관 산하 태스크포스 팀이 지난 5년간 발굴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390명에 달하지만 이중 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사람은 4명으로 서훈율이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친일이나 밀정 혐의가 있는데도 건국 훈장을 수여받아 여전히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간의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배헌은 배헌입니다. 배헌은 예.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으나 나중에 친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종로경찰서 폭탄 미수사건으로 독립장을 받은 전자환은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경찰에 밀고했다는 밀정 혐의 기록이 당시 언론 보도에 존재하였습니다.
0: 아...
1: 이걸 확인을 못했던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앞전에 있었던 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 행위를 한 것들을 이제 모르고 이 일종의 훈장을 수여한 거죠. 아무튼 이처럼 친일 또는 밀정 의혹이 있는 독립유공자는 최소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적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고 또 숨은 영웅들을 적극 일종의 발굴해야 됩니다.
0: 이게 지금 뭐 처벌하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닌 예, 거잖아요. 예, 명확하게 예, 기록에 예, 남기고
1: 예.
0: 그리고 밀정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제 죽었지만
1: 예.
0: 공적에서 그 건국 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 남은 거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뭐
1: 지금 이번에 뭐 친일파 이 낱말도 참 이제 친일파라고 쓰지 않고 정확히는 민족 방해 반역 행위자
0: 그렇죠
1: 민족 반역자 사실 이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친일의 후손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아니 뭐 그들한테 뭐 책임을 이게 뭐 이제 뭐 연좌제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0: 뭐
1: 우리가 뭐 친일 차단해봤습니까? 안 해봤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연좌제 뭐 운운 하더라고요. 누가 언제 뭐 연좌제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0: 그러니까요.
1: 친일 차단을 해보놓고는 뭘 물어봐야지.
0: 그러니까.
1: 아니, 이스라엘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저기 뭐야 지금 일종의 처벌하기 위한 이런 거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우리가 정말 기록의 나라였던 조선의 후예로서 이런 거 명확히 좀 기록도 하고 다 하면 평가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후대가 예, 하는 예. 거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확히 예. 기록하는 거. 제가 저기 소장님하고 처음에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는 예. 명확히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지 평가하는 게 아니다.
1: 예. 아, 그렇죠. 예. 명확히 기록해서 과거에 있던 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음에 일종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종의 시행착오도 없고
0: 예.
1: 예, 그런 우리가 억눌린 그런 식민지배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전쟁도 없는 예,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역사를 하는 거지 누굴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0: 그렇죠. 뭐 식민지배가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고
1: 예, 죄를 졌으면 예. 뭐, 그 뭐 예.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0: 그리고 뭐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몽고의 부마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역사상으로는 몽고의 속국이었잖아요. 예. 뭐 사실은 사실대로 예. 그리고 뭐 잘한 건 잘한 걸로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예. 할 일이고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좀 짧게 예, 좀 예. 해주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 깊이 얽히 됐는지 예, 이 부분은 예. 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예 예. 이제 1908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뒤 나라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이런 외국인 독립운동과 그 활동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9개국 89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후손인 19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외국인은 70명 정도 됩니다. 이 밖에도 이름 없이 사라진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외국인은 예를 들어 조선의 의학 교육제도를 만든 의사 에이비신, 그다음 외교 주권 침탈을 폭로해 전 세계에 알린 기자 스토리, 그다음 대한제국의 비극으로 주권 침해를 증언한 저널리스트 맥켄지, 그리고 외교 주권을 되찾으려 헤이그로 달려간 자발적 외교관 헐버트, 그다음 일본군의 탄압을 사진으로 기록해 조선을 지킨 수의사 스코필드, 우리가 스코필이라고도 합니다.
0: 그죠.
1: 그다음 한중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한 항일운동가 황제, 일제의 폭력으로 죽어가는 조선인을 구해낸 선교사 그리어슨, 우리가 구례선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정치인 루이 마링, 그다음 한국 독립운동가가 된 중국의 현대사 금별들 순원, 장제스, 숭메이링, 숭커, 그다음 일본 법정에서 조선인과 함께 재판 투쟁을 펼친 변호사 후세 다스지, 그밖에 조지 엘쇼, 그다음에 가네코 후미코, 피치, 규진회의 등 여러 분이 있으며

0: 뭐 나오는 거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다 역사 속에 이렇게 사건마다 등장한 것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책들을 살려고 딱 했다가, 이건 나중에 해야죠. 근데 이제 딱 1년 지나서 이번에도 네. 뭐 이분들 거를 뭐 보기 위해서 샀고, 또 아까 지면제 우리 저기 한국병합 조약 그 일종의 네. 불법 관련해서 우리 이태진 교수님 오래전부터 이거 하신 겁니다. 그 후발주자들도 지금 현재 막 책들을 크게 써서 지금 현재 두 개 나왔고, 이번 원에도 다시 이태준 교수님이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2권으로 해서 한국 근현대사 책을 두 권 편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아, 저희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야기 마무리 하다 본 이야기는 다음 달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예. 인사 좀 짧게 남겨주시겠어요?
0: 예, 오늘은 저에게 좀 많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9월에는 한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문 역사가 빠졌습니다.
1: 네.
0: 9월에는 전문 역사와 한글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바쁘시더라도 항상 많은 준비를 해주셔 열정으로 말씀해 주신 강경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손 한번 들으시고 마지막 곡 노르웨이 숲 What I Need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벨리댄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비로움, 몽환적, 배꼽춤, 사막, 이슬람 등참 다양한 것들이 연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365일 벨리댄스만 생각하며 즐겁게,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집트 전통 벨리댄스 강사, 이집트 무형문화재 스피댄스 한국 최초 1인입니다. 1인 이유진
0: 예,
1: 강사입니다.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벨리댄스 강사이자 또 댄서,
1: 네.
0: 그리고 이집트 무형문화재인 수피댄스의 전수자,
1: 네.
0: 국내 유일한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네요.
1: 아유, 별 말씀.
0: 이유진님,
1: 네.
0: 너무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365일 벨리댄스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시민으로
1: 네.
0: 소개해 드렸는데,
1: 네.
0: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과언 아닙니다.
0: 정말 365일

0: 5일 밸리댄스만 생각하세요?
1: 거의 뭐 그렇다고 보죠.
0: 오, 하루도 쉬지 않고.
1: 네, 작품 짜느라고요.
0: 전문가시니까
1: 네.
0: 창작 활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제가 작품 짜고 또 회원들 분들께 이제 가르치니까
0: 네네.
1: 그렇다고 봐야죠.
0: 365일 밸리 댄스만 생각하신다.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1: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라?
1: 편안해요.
0: 아, 정말요?
1: 네.
0: 편안한 게 제일 아닙니까?
1: 처음인데도 편안하네요.
0: 네. 네, 유진님, 저희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가능한 말씀을 길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살짝 떨려요. 네,
0: 떨리죠?
1: 공연할 때는 안 떨리는데.
0: 아, 맞아요. 수천만 명의 인원 앞에서도 이렇게 밸리댄스를 시연하신 분인데,
1: 네, 솔로 공연하는데.
0: 라디오 방송국에 오니까 그렇게 긴장되신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1: 떨려요.
0: 또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진님.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네, 전주인 됐죠.
0: 네.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11년 됐습니다.
0: 11년?
1: 네.
0: 그럼 고향이 이쪽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1: 네.
0: 어디서 오셨어요?
1: 광주에서 15년 살았고요.
0: 네.
1: 여수가 고향입니다.
0: 아, 전남 광주에서 15년 사셨고,
1: 네.
0: 전남 여수와 고향,
1: 네.
0: 미향의 도시,
1: 네.
0: 동백꽃,
1: 네.
0: 그 다음에 저기, 그 서대회,
1: 네.
0: 갓김치,
1: 겁나게 맛있죠?
0: 겁나
1: 네.
0: 맛있죠잉? 그래서 그런지, 저문 열고 라디오 방송 들어오시는데, 섬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1: 돌섬.
0: 돌섬의 기운이 팍팍 느껴졌습니다.
1: 네.
0: 아, 여수 소녀셨구나. 그러다가 광주로 유학 가셨나요?
1: 네.
0: 유학?
1: 네.
0: 가셨다가 전주로.
1: 네.
0: 아니, 전주는 어쩌다 오셨어요?
1: 아, 그분이 불러서요.
0: 그분이?
1: 예, 제가 전주이가라 조상님께서 부르셨나 봐요.
0: 조상님이,
1: 네.
0: 광주랑 여수에 있지 말고 너 이리 와라잉?
1: 네.
0: 전주에 살아야 한다잉?
1: 네.
0: 아, 이런 지시. 아, 그래서 11년째 지금
1: 네.
0: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11년 동안 살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공연을 전국구로 뛰었어요.
0: 네.
1: 근데 어디로 가도 저는 1박 2일 공연 뛴 데도 많고요. 서울로 가도 그러고 뭐 해남 땅끝까지 가도 그러는데요.
0: 네.
1: 마음이 안 편해요.
0: 왜요?
1: 항상 새벽에도 전주로 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집에를 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전주가.
0: 마음이
1: 네.
0: 전주씨
1: 네.
0: 맞네. 그렇죠. 공연 때문에
1: 그런가
0: 멀리
1: 봐요.
0: 가셔도, 물론 이제 공연할 때는 집중을 하십니다만,
1: 당연하죠.
0: 끝나고 나서 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1: 네, 전주만 딱 들어서면, 동전주만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요.
0: 이야, 전주인 다 되셨네요. 그렇죠?
1: 네.
0: 전주인. 마음이 편한 도시 전주. 그렇죠?
1: 네.
0: 여수도 가끔 가세요?
1: 여수도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한
0: 아,
1: 번씩 가긴 하죠.
0: 여수.
1: 네.
0: 여수가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광 도시잖아요.
1: 네,
0: 여수
1: 그렇죠.
0: 밤바다도 유명하고,
1: 네,
0: 노래부터 해서,
1: 멋지죠.
0: 먹거리도 많고,
1: 네, 먹거리도 많고, 맛있죠.
0: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수도?
1: 발전하고 있는가 봐요.
0: 아, 그래요?
1: 네.
0: 떠나온 지좀 됐으니까,
1: 네.
0: 갑자기 여수와 가고 싶네요. 네.
1: 저도 엄마가 생각나네요.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그럼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밸리댄스는 만성요통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 밸리댄스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은 요통으로 느끼는 고통과 장애 정도가 줄었으며 일상의 두려움을 느끼고 기피하는 수치도 함께 변했다. 연구 결과는 벨리댄스가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의 통증 및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유방암 환자에게 그리스 전통춤을 추게 한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치료받은 1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춤을 추게 하자. 신체 기능과 양손의 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증가했으며 우울증 증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연구 결과는 춤이 유방암 환자들의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이유진님은 벨리 댄서이자 강사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벨리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이유진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재미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완벽하게 준비해오셨다는 말씀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벨리댄스를 시작하다입니다.
1: 네.
0: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1: 네.
0: 앞서 자기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이유진님은 벨리댄서이자 벨리댄스 강사시면서
1: 네.
0: 또 이집트 무형문화재인 수피댄스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 수피댄스 전수자,
1: 네.
0: 국내 유일한 전수자세요. 그래서 그러면 벨리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피댄스란 무엇인지 그
1: 네.
0: 소개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네.
1: 네. 벨리댄스는 이집트 전통 춤이고요. 그리고 수피댄스는 이집트 무형문화재인데요.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무속춤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피즘이라고 하며 수피 댄스라고 하죠. 그래서
0: 네네.
1: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축복과 행복을 기원해 주는 춤으로서 하늘에 어떤 매개체가 수피 댄스의 어떤 한 인간이 하늘을 빌어 축복을 기원하는 춤이에요.
0: 그게 수피댄스.
1: 네.
0: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수피댄스가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추는 춤이고
1: 네.
0: 종교 의식의 또 하나다라고
1: 네.
0: 나와 있던데.
1: 네, 맞아요. 그 종교 의식이에요. 그
0: 여성분이시고
1: 네.
0: 또 국내 유일한 전수자 한 분이시잖아요.
1: 네.
0: 아니 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1: 많이 어려운 춤이에요.
0: 네, 네.
1: 근데 그것도 제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0: 네네.
1: 저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뭔가가 끌렸었어요.
0: 아니 벨리 댄스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피 댄스까지 같이 하셨다는 것은 뭔가 끌림 때문에.
1: 네, 그렇죠.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벨리 댄스부터 올라가야 되는데요.
0: 네네.
1: 제가 벨리 댄스를 시작한 계기는. 저는 애를 키우다가
0: 예.
1: 애하고 애기하고 같이 투탕카멘
0: 네.
1: 전시회를 갔었어요.
0: 이집트 투탕카멘.
1: 네, 이집트 투탕카멘 갔는데 이제 그 전시회에서 미라 그 왕의 미라도 관도 막 여러 전시를 하잖아요.
0: 네네.
1: 그림도 마찬가지 갔는데. 시체 관 보관해 놓으면 그 냄새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0: 그
1: 미묘한 그런 냄새며 향이며 향 같은 게 코로 들어오고 막 눈으로 들어오는 게
0: 예.
1: 나 굉장히 거기서 나를 굉장히 매료시킨 것 같았어요.
0: 아, 싫은 게 아니고?
1: 네. 거기서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거기서 한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에 대해서.
0: 네네.
1: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가지고.
0: 네네.
1: 그때부터 집에 와서 꿈을 꾸기 시작했었고 이제
0: 꿈.
1: 예.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드디어 이집트 문화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0: 네.
1: 여러 가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제 춤까지. 언어에서부터 춤까지 이제
0: 네.
1: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0: 네.
1: 예, 매력에 빠진 거죠.
0: 아, 벨리댄스 먼저 그렇죠. 하시고 그다음에 수피댄스까지 전수 받으신 거세요?
1: 네. 벨리댄스를 하다가 10년 이상 하다가
0: 네네.
1: 이제 수피댄스에 끌려서 수피댄스까지.
0: 아, 네. 아니 이집트 뭐 그 뭐랍니까, 그 전시회는 자주 있잖아요.
1: 아니, 전시회는 자주 있었는데, 그때 광주 살 때, 광주로 한번,
0: 네네.
1: 그 뽀식이 이용식 씨가 한번 가지고
0: 아유,
1: 내려왔었어요,
0: 뽀식이
1: 그거를.
0: 이용식님, 예.
1: 예, 그분이 한번 그 전시회를 가지고 이제 사회를 본다고 내려오셨어요.
0: 네네.
1: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왔었어요. 갔었어요.
0: 아, 그러니까
1: 거기를.
0: 단순하게 이제 이집트 문화를 알고 싶어서 전시를 갔는데, 그때 분위기와 향이 왠지 날 매료시켰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들춰보고,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공부를 하다가,
1: 하다가 이제 초까지.
0: 춤까지, 아, 이게 뭔 계시가 있었나?
1: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죠? 아, 뭔가 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희한합니다.
1: 전생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 재밌는데요? 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벨리 댄스가 두 번째 여쭤보려고 했던 게, 벨리 댄스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고 여쭤본 게 질문이었는데,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벨리 댄스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 계기가? 그럼 광주에서?
1: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전주 내려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춤도 하고 추면서 공연도 하고 이제 수피 댄스도 전수도 받고 이렇게
0: 그러면
1: 다양하게
0: 광주에,
1: 이집트도 가고 이제
0: 네.
1: 터키 등
0: 아,
1: 여러 군데
0: 터키까지 다니시고? 그러면 광주에 그때 그 벨리 댄스 시작하셨던 나이가 혹시 20대셨나요? 아니면 30?
1: 30대부터 했어요, 전.
0: 그때 광주에 벨리 댄스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
1: 없었어요. 광주에는 없었어요.
0: 그럼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1: 전주에서 시작했어요, 춤은.
0: 아, 오히려 광주보단
1: 전주가 더
0: 전주.
1: 빨랐어요, 춤이,
0: 아,
1: 보급이.
0: 그래요? 벨리 댄스가? 아니, 광주가
1: 전주가
0: 더
1: 제일,
0: 큰 도시인데?
1: 전주가 더 빨랐어요.
0: 아, 그러면 전주에 오셔가지고 배우셨단 말씀이에요?
1: 그래서 그
0: 광주에서.
1: 대구까지 가서.
0: 대구에도 벨리 댄스 배우러 다니시고, 전주로도 오시고, 이야, 열정적이셨네요? 아, 저는 전남 광주가 그때 이제 30대였을 때도 전주보단 광주가 큰 도시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1: 그렇죠.
0: 그렇지만.
1: 그렇게
0: 근데
1: 생각하는데,
0: 광주에 벨리 댄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1: 왜냐면 서울이 더 가깝잖아요, 전주가.
0: 아니, 거리적으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전주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뭔가 빨리 들어온 도시는 아닌 것
1: 문화의
0: 같은데.
1: 도시잖아요,
0: 아,
1: 전주가.
0: 그래도.
1: 그래서 보급이 좀 빨랐나 봐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전주, 대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전주만 아니고 왜또 대구까지 가셨어요?
1: 대구는 수피 댄스 전수반.
0: 수피 댄스는 대구, 벨리 댄스는 전주로.
1: 정말
0: 이야.
1: 미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
0: 응.
1: 그 수피 댄스.
0: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나들으셨네? 화개장터 같이?
1: 아니, 88 고속도로
0: 팔포 고속도로.
1: 떼어본 예, 그 지금은 포장이 돼서 길이 나아져서
0: 좋아졌죠?
1: 괜찮은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0: 험한 고속도로였잖아요. 88 고속도로. 그 길을 자주
1: 너무
0: 오가셨겠네요.
1: 말도 마세요. 저녁 늦게까지 또 공연까지 하고 오면은 새벽 1시에 오면은 무서워서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예요.
0: 아이고. 그런 또 배경이 있으시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우진님. 자, 그럼 이거 세 번째 여쭤볼게요. 취미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취미로만 벨리 댄스든 스피든. 근데 이게 지금 직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저는 취미가 안 됐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0: 내가 이걸
1: 내가 가르치면은 하나에서 열까지는 알고 가르쳐야지
0: 네.
1: 모르고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네. 그러니까 벨리나 수피 저기 배우 댄스 배우시면서 그냥 취미로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이건 나한텐 직업이야. 내가 평생 이거 업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어떤 뭐 전환점이 있었던 거 아니면 뭔가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1: 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0: 네.
1: 내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남을 가르쳐야 돼. 자격증을 따면은 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다 알아야지 남을 가르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0: 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된다.
1: 그렇죠.
0: 그래서 파고들고 파고들다 보니까는 더 열심히 잘하게 되고,
1: 그럼요.
0: 그래서 그게 이제 직업으로 된 거네요. 적성에 맞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 속에는 이제 내가 내 몸이 산 증인이 돼서 이 벨리댄스가 무엇이냐.
0: 네.
1: 그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제가.
0: 아, 뭔가 마음 안에?
1: 네, 선생님께서 방금 정말 중요한 것을, 방금 뉴스에, 뉴스를 통해서, 이것을 방금 알려주시더라고요. 틀어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네네. 대해서는 저 감동받았어요, 방금.
0: 아, 그래요?
1: 예, 네, 어떻게 저것을 뉴스로, 네. 아, 저기 알아가지고 틀어주셨을까 싶어가지고 저 너무 지금 감동받았어요.
0: 저도 검색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벨리댄스가 이런 네. 장점이 있단 말이야.
1: 아, 예.
0: 이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제가 네. 깊이 있게 다룰 테니까 네. 그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 네. 벨리댄스가 되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 어떠셨어요? 뭐라고들 사람들이?
1: 얼굴하고 똑같이 같은 딱 맞게 어울리게 직업을 가졌다고.
0: 어울린다?
1: 네, 너무 잘 어울린다.
0: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벨리댄스? 이렇게 생소한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테고. 아, 돈 되는 걸 해야지 왜.
1: 아, 그거 그런 말은 했어요. 돈도 안 되는 거 한다고. 엄마가 차라리 식당 일을 하지 그냥 그래.
0: 아, 어머니께서요?
1: 아. 돈이 안 되니까.
0: 네. 그때 좀 그런 말씀 드리면 좀.
1: 속상하지요.
0: 속상하시죠. 친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내가 발리댄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1: 친구들은 좋아하지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쁘다고.
0: 잘 어울린다고? 네. 그전부터 뭐 발리댄스 뭐, 그러니까. 뭔가 좀 연관성이 있으셨을까, 유진님이? 왜냐면, 나 벨리댄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울려, 너다워라고 이렇게 말 듣기가 쉽지 않잖아.
1: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0: 아, 네. 춤에 대한?
1: 아, 춤을 춰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시절 때는 그랬잖아요. 학교.
0: 죄송한데 혹시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여쭤봐도 괜찮나요? 실례가 안 될까요? 아, 말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1: 아, 7학년 뭐 저기.
0: 에? 7학년이라고요?
1: 몇 반? 7학년 뭐 그냥 3반?
0: 아, 정말?
1: 네.
0: 아니,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모르실 텐데. 아, 진짜 7학년이시라고요? 아,
1: 네. 근데 다 그냥 나이에 맞지 않게 젊게
0: 아니,
1: 봐요.
0: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인터넷이랑 이제 너튜브 검색해 보면서 유진님이 과거 공연하셨던 거 뭐 막 5년 전, 6년 전, 막 7년 전 것도 보면서 오래전에 이제 그 공연하셨던 영상이 있으면서 아, 나이는 좀 있으시겠구나라는 걸 생각은 했지만 많아도 저는 한 5학년 때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0: 5학년 때 정도인 줄 알았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나이가
1: 저 지금 5학년
0: 아니 7학년이라면서요.
1: 아니 73년생이라고요. 왜 그러세요?
0: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커뮤니케이션
1: 아 뭔 소리야.
0: 아니 저는 그 7학년이라고 말씀 나이 몇 학년 몇 번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5학년 때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1: 5학년입니다.
0: 아, 5학년. 네. 그러니까 뭐 춤이나 뭐 그런 거에 좀 끼가 있으셨어요?
1: 네, 막 애들이 친구들이 너야 너는 왜 춤을 추는 다른 애들 춤을 추는데 너는 왜 상체하고 하체하고 따로 노냐? 춤을 추는데 하고 왜 그랬더니 너는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춤을 춘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렇잖아요. 막 중학교 때 막 수학여행 가고 막 애들이랑 막 춤을 추잖아요.
0: 그죠. 춤추는 시간 네, 있었죠. 네, 오락 시간.
1: 애들 쳐다보면 너는 상체하고 하체하고 따로 춤을 춘다 그래.
0: 그런 사람들이 잘 추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은 상체와 하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기술 있는 사람들, 기술 좋은 친구들이 항상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여.
1: 그때는 이제 전혀 모르죠.
0: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춤 같은 건 좀 끼가 좀 어쨌든 남다름이 좀 있으셨구만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벨리댄스가 그러거든요. 하체하고 상체하고 따로 추거든요.
0: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네. 찾아보니까.
1: 네.
0: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다.
1: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진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전남 사투리가 나오네. 아직도.
1: 그렇죠.
0: 본인도 느끼세요?
1: 네. 그리고 광주가 또 사투리가 겁나게 심해요.
0: 세요.
1: 아, 그 진짜 전라도보다 더 세요.
0: 광주랑 여수가 또 다릅니까? 사투리가? 아니면 비슷합니까?
1: 비슷하긴 한데 네. 광주 토백이들이 더 세요. 그런 여수보다.
0: 그쵸? 네. 그런 것 같아. 네. 광주가 세.
1: 네, 광주에서 살면서 더 늘어버린 것 같아.
0: 아, 저는 오랜만에 친근감이 느껴져서, 왜냐면 저도 어디요? 직장 생활을, 어디요? 아니, 저는 고향이 남원인데, 네. 직장 생활을 처음 한 데가 광주거든요. 아. 용봉동에 살았어요.
1: 아, 용봉동.
0: 저는 전남대 옆에.
1: 용봉동 진짜 사투리 심해 불어.
0: 아니, 어차피 같은 동네 아니에요?
1: 아, 용봉, 나도 용봉동에서 살았단 게요.
0: 아, 그래요?
1: 현대 아파트에서.
0: 아, 또 이런 공통점이 아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친근감이 이렇게 팍팍 느껴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제가 주제를 사투리로 잡을 걸 했나? 어? 벨리댄스 아니고 사투리로 주제로 잡을 걸 했어요. 네, 구수합니다.
1: 아, 네, 그러는
0: 네,
1: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아유, 제가 재밌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일부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신청해 주신 곡이 따로 없어서 진행자가 준비한 곡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하산 아부 엘수두의 식샥쇼크라고 벨리댄스 곡이라고 합니다. 자, 벨리댄스 곡 들으면 신이 나요, 그죠?
2: 네.
1: 아이고, 유진님은 늘 벨리댄스 음악과 함께 하시겠네요.
2: 에,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곡으로도 네. 에, 작품을 많이 짭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외국의 벨리댄스 곡이 아닌 네. 우리나라 곡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네, 전통 음악으로도 하고, 또 여러 장르의 음악으로도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그것도 재밌겠다.
2: 네,
1: 아, 저는 그렇죠. 이제 벨리댄스 하면은 이제 하도 이제 TV에서 봤던 그 벨리댄스 전문 노래
2: 네.
1: 그것만 이제 생각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가요로도 할 수 있군요.
2: 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벨리댄스의 매력입니다. 벨리댄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벨리댄스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벨리댄스의 매력은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유진님?
2: 벨리댄스 매력은 많지요. 많지만 그 중에는 나를 젊게 해주고 항상 춤출 때마다 구름 속을 걷는 느낌. 내 몸이 굉장히 뭔가에 병 내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은 춤을 추면은 아픈 곳도 다 있고
1: 네.
2: 잊을 수 있고 없어지고 내 몸이 승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춤출 때 가장 자유로우신가요?
2: 네, 자유로워요.
1: 모든 고민과 신체 고통을 잊고
2: 네.
1: 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제 그 몸이 아팠던 사연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2: 예.
1: 저희 뉴스에서도 저희 그 요통 환자들한테 네. 벨리댄스가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유진님이 또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말씀 한번 좀 해주실까요? 그것도 장점이니까 벨리댄스의
2: 예.
1: 매력.
2: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궁 같은 경우도 약하고 또 심장도 약하고
1: 아이고.
2: 그런 체질이었어요.
1: 네.
2: 또 말씀하다시피 또 허리도 교통사고로
1: 아이고.
2: 안 좋았던 상황도 있었는데
1: 네.
2: 벨리댄스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강화되고 좋아졌다는 거 저는 정말 벨리댄스가 하늘이 정말 내려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이제 저는 우리 그 저를 수피댄스, 벨리댄스를 전수해 주신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1: 네.
2: 옛날에는 처음에 그 말씀하셨어요. 벨리댄스는 신이 내려주신 여성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 말을 저는 그때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는데
1: 네.
2: 저는 지금 그것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을 저도 이제 되돌려주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여기 나온 계기지만
1: 네네.
2: 이제 제 때 이 벨리를 하고 나서
1: 네.
2: 완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좋아지는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1: 벨리 댄스를 하시기 전에 심장이 좀 약하셨다고
2: 네.
1: 그죠?
2: 네.
1: 벨리댄스를 하고 나셔서 지금 뭐 문제 없으신 거죠?
2: 네.
1: 또 벨리댄스 하시기 전에 좀 자궁 쪽도 좀 안 좋으셨고
2: 네.
1: 또 허리도 좀 안 좋으셨는데
2: 네.
1: 뉴스에 나온 것처럼 벨리댄스를 하고 나셔서 건강해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허튼 이야기 하겠습니까?
2: 아, 절대 아닙니다.
1: 네. 네. 유진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2: 네.
1: 아.
2: 그래서 내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1: 네네.
2: 그래서 벨리 배우세요, 벨리 배우세요 하는데 그냥 나는 막 그냥 말은 해도 빨리
1: 네.
2: 와서 해주고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것이 안 통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1: 벨리 댄스를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몇
2: 지금은
1: 군데...
2: 많지 않아요. 왜냐면
1: 네.
2: 예, 지금 또 경제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그 댄스들이 많기 때문에
1: 아.
2: 다 이제 취향이 또 유행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다 보니까
1: 네네.
2: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몰리고 하다 보니까
1: 유행에 따라
2: 그렇죠. 유행이 바뀌니까 좀 많이 죽은 편이죠. 지금 벨리댄스가.
1: 그러면 이우진님은 지금 벨리댄스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2: 네.
1: 전문 강사시고 댄서신데
2: 네.
1: 이우진님만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전주에도 좀 있긴 있으세요? 아니면 적으세요?
2: 지금 없어요.
1: 아... 그럼 이우진님이 최고의 경력을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2: 아, 지금 저의 경력... 있어요, 한 분.
1: 아, 전주에서도?
2: 예, 예, 예, 예.
1: 유진님보다 또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계시긴
2: 예,
1: 계세요?
2: 예, 예, 예.
1: 그 다음에 이제 유진님이시고.
2: 네, 네.
1: 아, 이게 그 수는 많진 않으시는 거네요?
2: 네,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오랫동안 또 육아 때문에 많이 쉬셨고.
1: 네네. 아,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좀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여쭤봐도 벨리댄스를 한다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취미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대중화되진 않은 것 같다 전주에서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2: 네, 아우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신 분 저처럼 그렇게 아프셨던 분들을 와서
1: 네네.
2: 좀 많이 좋아지셨다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참 신비롭네요.
2: 네, 실상 저희 회원분들도
1: 네.
2: 뭐 요실금 있으시 셨던 그 나이 드신 분들도
1: 네네.
2: 벨리댄스 배우시고 없어져 요실금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깨가 50견으로
1: 예.
2: 안 좋으셨던 분들도 막 어깨가 선생님 손이 안 올라갔는데 손이 올라가요 돌아가요 하신 분들도 많아요.
1: 벨리댄스 하고 나서
2: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운동이고 춤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안 하시잖아.
2: 네.
1: 그럼 더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픈 데를 이렇게 벨리댄스 같은 걸로
2: 네.
1: 하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2: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다른 춤들은 이제 스텝을 밟고 뛰면서 하는 거라 그냥 스텝만 밟고 몸만 움직이는 거지만
1: 네.
2: 이 벨리댄스는 이 속 뼈부터 근육 속 근육 속 안쪽부터 뼈부터 움직여주기 때문에
1: 네.
2: 속 뱃속 장기 장부터 시작해서
1: 네.
2: 모든 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운동이고 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 아, 예.
2: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병이 완치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1: 네네.
2: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맞아요. 직접 해보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는
2: 네.
1: 게 있어요. 그렇죠?
2: 그렇죠.
1: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벨리댄스로 도달하는 그런 최고점이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고난이 동작을 수행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2: 아, 그럼요.
1: 정점이 있나요?
2: 있죠.
1: 최고점이란
2: 거는 없지만
1: 네.
2: 최고를 달려가는 게 끝이 없 최고라는 것은 없어요. 끝이
1: 그렇죠,
2: 없어요.
1: 그렇죠.
2: 끝은
1: 네.
2: 없어요. 근데 고난이도가 있죠.
1: 어떤 겁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동작 같은 거?
2: 저 백범 긴급센터에서 그 네. 저기 공연한 거 보셨죠?
1: 예.
2: 캔들 들고 머리 위에 캔들 들고
1: 예.
2: 양손에 캔들 든 거
1: 맞아요,
2: 있죠?
1: 맞아요.
2: 지금 요즘 세대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저 절대 안 못해요. 그래.
1: 아.
2: 하라 그러면 그 어려운 거 못해요.
1: 그게 어떤 뭐 명칭이 있습니까? 그
2: 캔들 댄스인데.
1: 캔들 댄스.
2: 예, 캔들 댄스는 이집트에서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춤이에요. 그것도
1: 네, 네.
2: 이제 돌잔치나 뭐 집안에 행사 있을 때 결혼식 때 촛불을 켜서 복을 기원하는 춤이에요.
1: 아,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진님의 동영상을 너튜브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국을 빛낸 사람들 그런 시상식에 백범 김구 기념식장인가요?
2: 네, 네, 네.
1: 센터 거기에서 이제 유진님이 공연을 하신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2: 네, 백범 김구 100주년 기념 행사.
1: 행사. 예. 네. 거기에 머리에 이제
2: 캔들을
1: 이고
2: 네, 뭐,
1: 또 양손에도 캔들을 들고 춤을 추신 동영상이 있어서 이야 신기하다 제가 그럴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너튜브 한번 검색을 벨리댄스 이유진 한번 치면은 그 동영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정도가 돼야 동작적으로는 고난이
2: 네.
1: 동작이다라는
2: 네.
1: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네, 네.
1: 얼마나 해야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2: 많이.
1: 많이. 그렇죠. 많이 열심히 해야죠. 예, 한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동영상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쭤볼게. 제가 앞에서 이제 허리 질문 많이 이제 나눴는데 요즘 현대인 좌식 생활 많이 하잖아요.
2: 네.
1: 자세도 좀 구부러지고 그렇죠. 네, 네. 또 잘못된 자세 습관도 있고 또 스마트폰 본다고 막 이렇게 머리도 네, 팍 숙이고 그렇죠. 똑같은 동작만 하다 보니까 네, 네. 특히 또 허리가 안 좋고 뭐 요통에 네. 막 시달리는데 네. 벨리 댄스 허리에 괜찮죠?
2: 아 당연하죠.
1: 제가 뉴스에서도 뭐 들었고 앞서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네,
2: 자세 교정 됩니다.
1: 아 됩니까? 네. 오히려 아 내가 요통이 있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벨리 댄스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 와우, 자세 교정 됩니다.
1: 네. 근데 여러분 앞서 저희가 그 오프닝에서 뉴스 들었다시피 만성 요통 환자분들한테 6주간 벨리 댄스를 했더니 그 증상이 나아졌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그 언급을 하고 있어서. 효과 있습니다. 오히려 네.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네. 요통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 전혀요. 전혀. 네.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2: 아, 예. 아프신 분들이 계속 더 나오셔요.
1: 아,
2: 좋아지신다고.
1: 좋아진다고?
2: 네.
1: 허리 근육이 막 강해지니까.
2: 네. 그렇죠. 강해지고 이제 또 그리고 병원하고 또 같이 병행하면서 네. 다니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보지요.
1: 보조 효과.
2: 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벨리 댄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오해와 편견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만 하는 춤, 여성만 하는 춤입니까?
2: 아니요. 남성도 있어요. 벨리 댄서 남성도
1: 있어요. 아, 정말 있어요. 저 몰랐어요.
2: 네. 아, 남성도 있어요. 우리나라 남성도 있어요.
1: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너무 섹시하게만 생각한다. 그런 또 편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섹시하게만 보이려고 한다.
2: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벨리 춤을 추니까 유연하게 추니까 섹시하게 보이는 거지 섹시해 네네. 보이려고 추는 춤은 아니죠.
1: 아, 섹시해 보이려고 추는
2: 춤이
1: 아니다.
2: 아니고 그렇죠. 춤을 추니까 섹시한 거지.
1: 아, 춤에 몰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섹시하고 아름다워 거지. 보이는 그럼요. 것이지 일부러 섹시하게 보이려고 추는 게 아니다.
2: 그럼요.
1: 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어떤 오해랑 편견이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래요. 그렇게 막 배를 까놓고 추면은 어떤
1: 배꼽
2: 예
1: 벨리 댄스 하면 배꼽 춤이니까
2: 아, 한동안 저도 그런 이제 댓글에 그런 네. 악플이 달렸어요.
1: 아, 뭐라고
2: 배꼽 내놓고 너 그렇게 추니까 좋냐 뭐 남자를 그런 한동안 그런 악플이 악플. 올라와요.
1: 정말 안 좋은
2: 그러니까,
1: 악플이다.
2: 예, 한동안 좀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 아닌데 원래 그게 그런 춤 그렇게 시작된 춤이잖아요.
2: 아, 그럼요.
1: 네.
2: 이제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이제 추다 보면은 그런 말을 못 하시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트집 잡으려고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부러 이제 악플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춤은 춤으로만 보면 되는데.
2: 그럼요.
1: 아, 의상이 아름답다. 뭐
2: 그럼요.
1: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이지.
2: 그럼요.
1: 누가 그걸 남성을 꼬시려고 일부러 배꼽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2: 그럼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뭐 환자로 보지.
1: 그렇죠.
2: 네, 환자... 운동을 하면 뭐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그냥.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좀 그렇게 좀 넓은 시야로.
2: 그럼 그렇게 봐야죠.
1: 봐주시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요즘 아이돌 여가수들 뭐 많잖아요.
2: 그럼요.
1: 배꼽 드러내는 것은
2: 그럼요.
1: 아유, 너무 흔하지 않나요?
2: 아 그러니까요.
1: K-POP이 지금 글로벌로 대세인데 뭐 K-POP 하는 뭐 아이돌 가수들 보면 뭐 예,
2: 그럼요.
1: 우상 뭐 더 뭐 야한 것도 많지만 네. 저희가 그냥 음악은 음악으로 보는 거죠.
2: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1: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벨리 댄스의 매력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좀 추가 말씀 있을까요? 아니면
2: 지금도 벨리 댄스 하고 싶은데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과감하게 나오세요. 네. 배우세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이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은 방광도 약해지고 또 오십견도 있고 한 데서 다 자궁에 의해서 그런 거 다 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벨리 댄스가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여자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운동이에요.
1: 남성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2: 아우 남성도 물론 좋아요. 허리 건강에 좋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벨리 댄스 배우세요.
1: 네, 뭐든지 해봐야 압니다. 그 장점을
2: 그럼요.
1: 그렇죠?
2: 네.
1: 네, 하던 것만 하는 거 말고 좀 안 해본 거. 네. 새로운 거 좀 해봐야잖아요.
2: 네, 그럼요.
1: 벨리 댄스 얼마나 새롭습니까?
2: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정세벽의 낡은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벨리 댄스와 전주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주는 벨리 댄스 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유진님?
1: 환경은 어디나 똑같이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이죠.
0: 근데 전과 같지도 않다면서요.
1: 좋은 환경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여기가 전주가 소비 도시가 대답 생산 도시가 아니고
0: 맞아요.
1: 소비 도시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0: 100원, 200원에도 민감이 안
1: 예,
0: 나요.
1: 그렇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것도
0: 그래요.
1: 환경
0: 참.
1: 차인가요? 네, 그렇다 보면 볼수 있네요.
0: 수도권 쪽은 좀 어때요? 경기도랑
1: 수도권은
0: 맞아.
1: 제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갔다가 이제 들어서 이제 아는데 수도권 쪽은 여전히
0: 네.
1: 활성화돼 있어요.
0: 벨리 댄스가
1: 네, 이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전주는 좀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도 그냥 좀 수도권 못지않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전주라는 도시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생산 도시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시민분들이 그래야 또 이거는 취미 생활로 벨리 댄스든 또 다른 뭐 운동이든 뭔가 취미를 좀 가질 텐데 이게 뭐 하루 이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제가 서울로 뜨기 전에 빨리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0: 서울로 뭐 예정하고 계세요?
1: 아, 여기서 그냥 배울 사람이 없으면 서울로 떠야죠.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공급은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1: 네.
0: 수요 찾아서 또 이동할 수밖에 없죠.
1: 네.
0: 아, 근데 그나마 이제 몇안 되시는 벨리 전문가분들인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큰 도시로 다 가버리면 전주는 뭐가 남습니까? 다 떠나버리면? 그죠? 네, 참 알겠습니다면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어쨌든 전주에서 남아서 이제 서울로 떠나시기 전이니까 어쨌든 전주에서 좀 계속 노력을 해보실 거잖아요. 전주에서 만들고 싶은 벨리 댄스 문화가 좀 있으세요, 나름?
1: 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는 한두 사람이라도 저한테 이제 와서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전주 안 떠납니다.
0: 한두 분이라도.
1: 네.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아, 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어디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여기서 남아서 그분, 그 다음 분, 다음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벨리를 가르칠 겁니다.
0: 아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 보니까 이 벨리 댄스라는 게 즐기는 춤이 아니라 치유의 춤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1: 네, 치유의 춤이자 아름다운 춤이자 정말 재미있는 춤입니다.
0: 아,
1: 네.
0: 치유의 춤. 이야, 저희가 춤이라는 걸 즐기려고 추는 춤이지 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춤. 벨리 댄스 그렇죠?
1: 네.
0: 자, 그럼 또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벨리 댄스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 전주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유진님 홍보하는 시간? 유진님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 중화산동 이동사무소 네 거기서
0: 주민자치 프로그램
1: 네네 주민자치
0: 지금,
1: 프로그램 오후 월요일
0: 예.
1: 수요일 오후 3시
0: 하고
1: 반네
0: 계시고,
1: 3시 반 수업입니다.
0: 따로 지금 센터가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1: 네 이제 정말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이제 시간을 처음 오시면은 이제 동사무소 하시면은 이제 중급 초급 이제 석교에 있으시니까 뭐 따라 하시기 힘드니까 이제 학원으로 이제 오셔서 기초부터 배우셔야지만 차근차근 해서 이제 내 몸을 처음부터 길들여줘야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오셔야지 좋습니다.
0: 제가 학원명은 이제 좀
1: 이제
0: 바로
1: 학원으로
0: 언급할 순 없는데,
1: 그렇죠.
0: 김땡땡 댄스로 가면
1: 네.
0: 돼요? 무슨 동에 있는?
1: 여기 객사.
0: 객사 근처에 네. 김땡땡 댄스 학원
1: 네.
0: 거기로 가시면은 저희 이유진님 만나뵐 수 있답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0: 객사 근처에 김땡땡 댄스 학원이라고 얘기하면 다 뭐 웬만하면 아시겠죠?
1: 네.
0: 네. 거기서 만나실 수 있답니다.
1: 네.
0: 한번 새로운 거 좀 많이 해보시죠. 뭐 청취자분들 그죠?
1: 네.
0: 익숙한 거 말고.
1: 네.
0: 자,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벨리 댄스를 사랑하는 이유진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 됐습니다. 정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뭐 벨리 댄스 말고라도 가족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1: 아, 가족보다는요. 그냥 우리 아 가족은 뭐 저 우리 회원분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좋지만 저는 우리 회원분들이 더 좋아요.
0: 현지 함께하는 회원분들께 네. 한 말씀 하시면요.
1: 네, 우리 회원분들 여름 내내 건강하시고 더위 타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저와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벨리댄스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벨리 댄서이자 댄서? 댄서죠?
1: 댄서.
0: 제가 좀 영어에 약해서 벨리 댄서이자 강사 이유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0: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주 이야기 받을 홍주환입니다. 오늘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즈넉한 한옥마을일까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일까요? 아니면 예쁜 한옥을 입고 골목길을 걷는 여행객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전주 하면 역시 맛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전주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막걸리, 모주. 이름만 들어도 벌써 입맛이 도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주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전주의 맛을 만나보는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전주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요. 왜 전주의 음식이 유명해졌는지, 전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음식 속에는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음식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정갈하면서도 푸짐합니다. 특별한 날에 먹는 한정식이 있는가 하면 새벽 시장 상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콩나물국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아름답게 담아낸 비빔밥이 있는가 하면 막걸리 한 주전자와 함께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술상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은 음식 한 접시의 맛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미식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음식은 이제 전주 사람만의 음식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된 셈입니다. 오늘은 그런 전주의 맛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주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전주일까요? 왜 전주는 오래전부터 맛의 고장이라고 불렸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발달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식재료입니다. 전주가 자리한 전라도 지역에는 넓은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부터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서해가 있어 해산물과 젓갈을 얻을 수 있었고 주변 산과 들에서는 다양한 채소와 산나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쌀이 있고 채소가 있고 산나물이 있고 해산물과 젓갈이 있으니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전라가명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가 모였고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주 음식을 설명할 때 재료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전주 비빔밥을 떠올려보세요. 밥 한 그릇에 나물 하나만 들어가지 않죠. 콩나물도 들어가고 고사리 들어가고 시금치나 여러 채소도 들어갑니다. 소고기와 달걀, 고추장, 참기름도 함께 어우러집니다. 한 가지 재료가 주인공이 되는 음식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서로의 맛을 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전주 음식 전체가 그렇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과 국, 김치, 나물, 장아찌, 찌개 등을 한 상에 차려 함께 먹습니다. 특히 전라도 음식 하면 흔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반찬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모든 전주 밥상이 언제나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한 가지라도 더 내놓고 싶은 마음, 계절의 좋은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전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많이 먹고 가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 반찬도 맛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손님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겠죠. 전주 음식에서 느껴지는 푸짐함도 어쩌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절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계절 내내 같은 식재료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을 먹고 여름에는 여름 채소를 먹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었으며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치와 장아찌, 장류 같은 저장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은 자연스럽게 발효 문화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고추장과 된장, 김치, 장아찌, 젓갈, 시간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빠른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몇 분 만에 음식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 음식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장을 담그고 김치를 익히고 나물을 말리고 제철 식재료를 저장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맛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전주 음식의 아주 중요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주 음식의 대표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주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빔밥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식탁에 나왔을 때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초록색, 초록색 나물, 붉은 고추장, 노란 달걀, 갈색 고사리와 소고기, 하얀 밥까지 각각의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감상 한 뒤 그 아름다운 음식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모두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섞었을 때 비로소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나요? 서로 다른 것이 섞였는데 오히려 더 맛있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비빔밥이 한국 문화를 설명하기에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재료는 자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나물은 콩나물의 맛을 가지고 있고 고사리는 고사리의 맛, 고추장은 고추장의 맛, 참기름은 참기름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서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맛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하모니, 즉 조화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Different ingredients come together in harmony. 서로 다른 재료가 한 그릇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전주 비빔밥은 일반적인 비빔밥보다 준비 과정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나물과 여러 고명을 각각 손질하고 무치거나 볶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밥을 지을 때 콩나물 육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료를 보기 좋게 밥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 비빔밥은 단순히 남은 반찬을 한 대 넣고 섞어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하면 전주 비빔밥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를 한 그릇 안에서 조화시키는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 비빔밥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궁중 음식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사를 지낸 뒤 여러 음식을 함께 비벼 먹었던 데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관광 해설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도 전설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알고 먹으면 똑같은 한 그릇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와 전주를 여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빔밥 한 그릇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묻습니다. Why is 전주 비빔밥 famous? 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냐고요. 그때 단순히 it is delicious, 맛있기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전주 has long been famous for its rich ingredients and food culture. 비빔밥 brings many of those ingredients together in one bowl. 전주는 오래전부터 풍부한 식재료와 음식 문화로 유명했고 비빔밥은 그 다양한 재료들을 한 그릇에 모아놓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빔밥이 하나의 관광 스토리가 됩니다. 저는 음식 관광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주 비빔밥 한 그릇 안에는 쌀이 있고 나물이 있고 콩나물이 있고 장이 있고 참기름이 있습니다. 결국 전주라는 지역의 자연과 생활이 그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 비빔밥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 그릇 속 작은 전주, 참 멋진 음식이죠. 하지만 전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식사를 이야기하려면 또 하나의 음식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비빔밥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 뜨끈한 국물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아침을 깨웠던 음식, 바로 콩나물 국밥입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주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뜨끈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화려한 음식은 아닙니다. 콩나물과 밥, 따뜻한 국물, 김치와 간단한 반찬. 그런데 한 숟가락 떠 먹어보면 묘하게 계속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콩나물국밥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콩나물은 전주 음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전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콩나물을 다양한 음식에 활용해 왔습니다. 콩나물국밥은 전주를 대표하는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남부시장입니다. 시장에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옮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든든한 에너지였겠지요. 그래서 저는 전주 비빔밥이 전주의 화려한 얼굴이라면 전주 콩나물국밥은 전주의 생활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나물국밥을 먹을 때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란입니다. 작은 그릇에 살짝 익힌 달걀이 나오면 국밥 국물을 조금 넣고 김을 잘게 부셔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것을 상당히 신기해합니다. 이 달걀은 어떻게 먹어요? 그때 먹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음식 문화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주만의 재미있는 음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모주입니다. 모주는 막걸리에 계피와 생강, 대추 등을 넣어 끓여 만든 전통적인 음료입니다. 막걸리를 끓이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술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입니다. 입에 가까이 가져가면 먼저 계피향이 느껴지고 마셔보면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모주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중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술을 많이 마시는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가 막걸리에 여러 재료를 넣어 끓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 자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전해오는 이야기로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야단치는 대신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인사이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밥은 먹었니? 이거 먹고 가. 많이 먹어. 이런 말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주 이야기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주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과 모주. 하나는 뜨겁고 담백하고 하나는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서로 다른 맛이지만 함께 먹으면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안에 시장 사람들의 삶, 전주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의 삶이 보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을 조금 크게 펼쳐보겠습니다. 전주에 처음 온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주문한 건가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정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한국의 밥상 문화에서는 밥과 국 외에도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습니다. 전주 한정식은 이런 한국의 상차림 문화를 풍성하게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나물, 전, 구이, 찜, 김치, 장아찌, 국이나 탕 등 여러 음식이 한 상에 올라옵니다. 계절과 식당, 상차림 방식에 따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식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무엇부터 먹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조금씩 맛을 보고 밥과 함께 먹고 서로 다른 반찬의 맛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한국 문화 하나를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서양식 식사에서는 한 사람 앞에 자신의 접시가 놓이고 코스에 따라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한국 밥상에서는 여러 반찬을 함께 놓고 나누어 먹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위생이나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기본적인 문화적 특징은 함께 먹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좋은 음식을 서로 권하는 관계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것 좀 먹어봐. 이 반찬 맛있다. 이것도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식구라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식구, 한자로는 먹을 식의 입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가족과 밥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전주 음식 문화에서도 같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한정식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전주의 밥상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백반입니다. 밥 한 공기에 국이나 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나오는 익숙한 밥상,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유명한 관광 음식도 좋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평소에 가는 백반집에도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지역의 맛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김치 한 조각, 나물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에서도 그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주는 현재도 비빔밥 과 콩나물 국밥뿐 아니라 한정식 백반, 돌솥밥, 오모가리탕, 폐백 음식 등을 지역의 향토 음식 문화로 계승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 문화를 한 가지 메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주 비빔밥이 대표 음식이라면 그 주위에는 수많은 전주 사람들의 밥상이 함께 있는 것이죠. 잠시 쉬어가는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막걸리 한 주전자가 놓여 있습니다. 전주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막걸리 문화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의 막걸리 문화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주문하면 다양한 안주를 함께 차려주는 식문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 곳곳에는 막걸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거리와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술 자체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잔 따르고 한 잔 하세요. 안주 하나 권하고 이것도 먹어봐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술 한 잔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죠.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을 위해 음주를 피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문화를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은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전주의 식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발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주 음식에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이 많습니다. 된장도 시간이 필요하고 고추장도 시간이 필요하고 김치도 시간이 필요하고 막걸리도 발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만들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을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면 봄에 나는 것을 먹고 여름이면 여름 음식을 먹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을 위해 음식을 저장합니다. 어쩌면 전통 음식을 한 해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은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기다렸을 때 더 깊은 맛, 사람 관계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 오랜 친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운함도 겪고 다시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장맛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식과 사람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남부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상인의 목소리, 음식을 만드는 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냄새도 계속 바뀝니다. 국밥 냄새가 나다가 전을 부치는 냄새가 나고 어디에서는 달콤한 간식 냄새가 납니다. 시장은 음식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음식도 있지만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진 음식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로 가면 또 다른 음식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같은 전통 음식도 있고 전통적인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음식과 간식도 있습니다. 전주에서 유명해진 초코파이, 길거리 음식, 디저트와 카페 문화도 이제 관광객들이 경험하는 전주의 새로운 음식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통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야만 전통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다시 사용하고 즐길 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콩나물을 국밥으로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음식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인 1인 상차림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요리들이 전주의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비빔밥이나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은 박물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전주가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라는 의미도 저는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과거의 음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식 문화를 새로운 시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도시, 한옥 옆에 카페가 있고 전통 음식 옆에 젊은 감각의 음식이 있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전주의 맛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지금 전주 음식 문화가 아닐까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외국인에게 전주를 소개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단순히 음식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 is mixed rice. 비빔밥은 비벼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비빔밥 is a dish of harmony. 비빔밥은 조화의 음식입니다. Different vegetable, rice, meat, egg, and 고추장 come together in one bowl. 다양한 채소와 밥, 고기, 달걀, 고추장이 한 그릇 안에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식의 철학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밥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bean sprout soup with rice 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This is one of 전주's favorite comfort food. 전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따뜻한 일상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모주를 설명할 때는 어머니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한정식을 설명하면서는 한국의 sharing culture, 즉 여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밥상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광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연도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전주에 갔더니 뜨거운 콩나물국밥과 달콤한 모주를 같이 먹었어. 비빔밥의 여러 재료가 조화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냐는 말로 안부를 묻는데 이런 기억이 바로 여행의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의 음식을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주의 여러 가지 맛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한 그릇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 비빔밥, 새벽 시장 사람들의 든든한 아침이 되어주었던 콩나물국밥, 달콤한 계피향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주, 수많은 반찬이 한 상에 펼쳐지는 한정식과 백반,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막걸리 문화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전주 음식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함께 먹고 싶은 마음,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내어주고 싶은 마음, 가족이 밥을 먹었는지 걱정하는 마음, 친구와 한 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음식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여행하신다면 유명한 곳을 보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지 마시고 꼭 전주의 음식을 천천히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빔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그 안에 들어간 재료를 바라보고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시장 사람들의 아침을 떠올려보고 모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안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여행하면 전주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행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는 바로 그 맛의 기억을 선물해주는 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주는 어떤 맛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아직 전주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언젠가 전주에 오셔서 여러분만의 전주 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맛으로 만나는 전주, 한 그릇에 담긴 전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이 있는 도시 전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홍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스포츠 전북을 꾸며봤습니다. 저희 봉철 라디오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한 획을 그린 스포츠 레전드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탄은 지난 6월 15일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떨친 태태 타이거즈의 김봉현 선수가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자, 오늘은 제3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특집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에서 특집으로 레전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90년대 초반 LG 트윈스의 마운드를 대표했던 투수입니다. 김태원 투수입니다. 당시 큰 신장과 빠른 직구를 앞세워서 파워 투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렸으며 1993년에는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해서 한국 야구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부모님은요 모두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원 감독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전주.
1: 네. 네.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2: 네, 감사합니다.
1: 아,
2: 그걸
1: 그렇군요.
2: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모님이 전북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반가웠는데요.
2: 예.
1: 전북 어디 출신이신가요?
2: 아버님은 전라북도 부안이시고요.
1: 네.
2: 어머니는 정읍이십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1: 네네. 그러면 언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2: 제가 82년도 생이기 때문에
1: 네.
2: 82년 태어나서
1: 네.
2: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1: 네.
2: 좀 아쉽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니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출생은 전라북도에서 했고,
2: 네,
1: 1년 후에
2: 그렇죠.
1: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죠,
2: 예,
1: 부모님께서.
2: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원 감독님의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2: 예. 1962년 1월 28일,
1: 네.
2: 방년 63세 만으로. 예. 그리고 학교 출신 학교는
1: 네.
2: 제가 야구를 시작한 곳이 마포에 있는 유석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1: 네.
2: 당시는. 시작을 해서 제동초등학교, 희문중학교,
1: 네.
2: 우신, 배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1: 졸업하셨습니다.
2: 했고, 예, 포지션은 우완 선발 정통파로,
1: 네.
2: 예, 큰 키에서 내려꽂는 직구가 주무기였고요.
1: 그렇습니다.
2: 입단 연도는 86년 MBC 총영
1: 네.
2: 현 LG 트윈스의 1차 지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1986년부터 프로
2: 네.
1: 생활을 시작한 거죠.
2: 네,
1: 네네.
2: 그렇습니다.
1: 자, 선수 시절 투수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2: 저는 대기만성형 투수다. 또그큰 우람한 체구에서 1m90 정도 되는 체구.

0: 그래서 내륙 걷는 직구, 네. 그 체력을 바탕으로 네. 굉장히 위력적인 직구를 보였고 슬라이더, 커브, 뭐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면서 한 획을 그은 정통파 선발 투수입니다.
1: 지금도 이 말씀이 네. 힘이 넘치십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1m 90cm에다가 네. 지금도 근육질인 팔에 네. 또 검게 타오른 단 얼굴 예. 건강이 넘치십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우리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죠.
0: 예.
1: 이제 김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북 출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0: 예.
1: 본인이 이제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인데 예. 서울에 가셔서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나요?
0: 아버님이 조금 그 중앙 뭐 이런 그 삼청동
1: 그런 쪽에서 뭐
0: 정부 정치 정차 뭐 할 수 있는 좀, 곳이 네. 종로구가 아닙니까?
1: 아,
0: 정치의 생명은 종로구에 종로에서 시작된다.
1: 알겠습니다. 네. 네네.
0: 그래서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야구를 네.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0: 네, 그 서울 유속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예. 마포에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이제 공을 잡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1: 네네.
0: 한 6개월 돼서 네. 그 학교가 네네. 야구부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음흠.
0: 그래서 동네 야구를 뭐 한 나머지 기간을 하다가 예.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무렵에 부장 선생님이 저 동네 야구 하는 걸 보고 다시 스카웃을 해서 네. 휘문 중학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한 것이 사실 좀 늦은 편이네요.
0: 그렇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또래보다 어때요? 체격이 컸나요?
0: 지금은 뭐 이 정도 신체 조건이고 큰 키에서 뭐 그런 키인데 그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1: 아, 그런데
0: 나름대로의 스피드가 몸의 스피드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시합을 나가거나 사실 방망이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부족해서 후보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네. 저 물주전자 전담.
0: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예.
1: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야구는 어느 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0: 네, 역시 휘문 중학교에서 네. 그 종로구 안에 있는 네, 네. 안국동에 있는 휘문 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1: 네.
0: 중학교 시절에 제가 투수가 아니었고 일루수, 뭐 유격수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봤고요.
1: 네.
0: 특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물주전자 당번이었었습니다.
1: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0: 네, 뭐.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의 야구 실력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0: 네.
1: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초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0: 예, 그때를 네. 거슬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한수가 되지 않았나.
1: 네, 네, 네.
0: 그 어린 시절에 혹독하게 시합을 통해서 무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1: 네, 네, 네.
0: 예, 저는 고무적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일 운동을 시작했다면 네. 어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무리가 올 수가 있었는데
0: 그렇죠.
1: 중학교 네. 때부터 네. 체육 선생님한테 발탁이 되면서 네.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네. 됐군요.
0: 네. 네.
1: 그럼 효문중학교 시절의 포지션은 어디였는지?
0: 유격수, 일루수,
1: 네.
0: 뭐 외야도 보고요.
1: 네, 네, 네.
0: 멀티플레이 플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땜빵 선수 개념으로
1: 후보 선수로
0: 하게 됐습니다.
1: 그 과정이 네.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0: 네,
1: 아시잖아요, 감독님도. 네. 자 고등학교 시절 이제 휘문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0: 네.
1: 다른 고등학교를 지나가 했단 말이에요.
0: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휘문 중학 휘문 고등학교는 그때는 야구가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었고
1: 그렇죠.
0: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휘문 중학교에서도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코를 못 받질 못해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지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신
0: 아닙니다. 그 전에 창단팀
1: 맞아 맞아.
0: 예, 우신고등학교 창단팀 학교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때 이제 거기 창단 감독이셨던 윤정영 감독님이 스카웃을 해서 네. 우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학교가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다가 또 거기 역시도 해체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재고등학교로 가시게 됐고.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재고등학교로 전학 후에 야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0: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배재고등학교로 1학년 2학기 때 투수와 일루수를 병행하면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신장이 갑자기 2학년 요 무렵에 한 13cm가 크는 바람에
1: 고2 때.
0: 예.
1: 예, 예, 예.
0: 그래서 80이 넘어가는 신장을 갖게 됐고 네. 체중도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배재고 선수 시절에 본인을 평가한다면 야구를 평가한다면 어땠었습니까?
0: 예. 배재고 시절에도 대기만성형 그리고 몸에 살만 붙으면 140 초중반은 던질 수 있는 이야. 그런 뭐 투구폼이나 이런 장기적인 면은 있었다. 네. 커브의 각도도 상당히 좋고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 아직도 조금 미완의 대기 같은 그런 팀의 구성이 완벽하게 몸에 배질 않아서 네. 예, 조금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0: 네.
1: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보죠.
0: 네.
1: 근데 이 82년도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누구셨나요?
0: 네, 28관 총감독님이다 이신 분인데 야구 원로시고요.
1: 네.
0: 대단히 야구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교가 600년 이상의 역사죠. 역사를 갖고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학교에서 그 일제 시대 또 내지는 그 어려운 시기 뭐 그런 시기에 그 감독님이 성균관대학교를 거의 일으키신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대 야구팀에 들어가서 성대 삼총사가 있었다. 얘기 네. 들었는데 네. 또 성대 삼총사면 옛날에 좀 힘께 안 쓰는 친구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야구팀에 네. 있었단 말이에요.
0: 첫째. 예.
1: 네.
0: 놀기도 잘하고, 야구도 할 때는 야구도 잘하고. 진짜 열심히 잘하고,
1: 네네.
0: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바, 그 의리,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그때 당시 1차 지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1: 프로에, 성대를 예. 졸업하면서.
0: 졸업하면서.
1: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들이?
0: 해태의 장채근.
1: 오, 장채근 선수. 이야, 예. 이해 갑니다, 장채근.
0: 빙그레의 한희민.
1: 허허, 이야.
0: MBC 청룡의 김태원.
1: 유명한 선수들이군요, 예. 그냥 전부. 그 다음에 MBC 청룡의 김태원.
0: 예, 그렇습니다.
1: 이야, 이분들이 이제 성대의 삼총사가 됐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예. 도대체 이 삼총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0: 포수는 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1: 그렇죠.
0: 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장채근 포수는 그때 당시에 저를 갖다가 투수로서 프로를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침을 줬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네.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포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피칭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네. 혹독하게 했습니다. 한 200개 넘게 공을 던지는데
1: 네, 네, 네.
0: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은 스트라이크죠.
1: 그렇죠.
0: 받질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1: 그러니까 예. 스트라이크 벗어난 걸.
0: 예.
1: 자기가 미트, 이제 포수 클럽으로 미트라고 하는 미트를 예. 댔는데
0: 예.
1: 우리 감독님이 던졌는데
0: 글로 안 거기 들어와.
1: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네. 거기에 안 들어왔다.
0: 네.
1: 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0: 네. 제가 그러면서 손짓합니다. 뛰어.
1: 어디로?
0: 예, 공 주워와야죠. 예. 그러면 저는
1: 야.
0: 그때 당시에 네.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1: 그렇죠.
0: 본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이 양당 물고 가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1: 이 장채근 선수가요.
0: 네.
1: 이제 그 저 해태 타이거즈부터 시작을 해서
0: 네.
1: 그 포수를 했잖아요.
0: 네.
1: 저희도 한참 중계를 할 때인데
0: 네.
1: 의리맨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의리 강하고 리더십 강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해태의 기질이잖아요.
0: 네.
1: 그 도끼가
0: 네,
1: 여기
0: 네.
1: 있는 얼굴 네. 표정.
0: 대학 때부터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그 책이 또 좋았잖아요.
0: 예, 그렇죠. 노지심이죠, 별명이.
1: 근데 지금은 못하죠?
0: 예, 지금은 홍익대학교 감독을 근 한 15년 넘게 하다가
1: 예, 예.
0: 예, 지금은 하양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쪽에서
1: 건강이
0: 내려가서
1: 오신가요?
0: 예.
1: 건강.
0: 아니요, 건강하고요.
1: 예. 이제 좀 쉬고 계시는구나.
0: 뭐 대학 감독 근 20년을 했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예.
1: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그다음에 실력을 갖춘 네. 포수.
0: 네,
1: 그렇습니다. 페이트 타이거즈의 잊을 수 없는 네. 포수입니다.
0: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장채근 포수가 네. 쌍방울 이글스에도
1: 맞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쌍방울도 맞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희민 선수는 또 어떤
0: 한희민 선수는
1: 관계가?
0: 저랑 굉장히 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같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 때
1: 네.
0: 그런 투수 운영을 했습니다.
1: 제가
0: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뒤에서 버팀목이 돼준 친구가 한희민입니다.
1: 아.
0: 제가 나가서 4, 5이닝을 던지면 그 나머지를 세이브를 해주는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이죠.
1: 음흠.
0: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버팀목 역할도 했고요. 제가 좀 지쳐서 선발을 안 하고 뒤로 가게 되면 선발로서 5, 6이닝 저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저는 한 3승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승수가 몇 승인지 모르겠지만 10승 이상은 대학교 때 한 것 같아요. 한희민 선수가.
1: 아하.
0: 예. 그 언더핸드로 투수로서
1: 그렇죠.
0: 그 잠수함이 뛰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형상의 공이 들어와서 업슛이죠. 그게.
1: 예. 그때는
0: 그때 그 공을 던졌어요.
1: 이 한희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저 메이저리그 팀 들어가 붙으면 메이저 타자들이 못 치는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0: 예, 맞습니다.
1: 그냥 그 파도 치면서 말이죠.
0: 예.
1: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한희민 선수가 나갈 때는 우리 감독님이 중간에서 역할했고,
0: 예. 그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예.
1: 그다음에 아니면은 반대로 예. 우리 감독님이 선발로 나오면 한희민 선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0: 예.
1: 했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 떼어뗄 수 없는 관계네요.
0: 이 세 명의 이 삼총사는
1: 네.
0: 지금 야구판 뭐 저희를 알고 있는 팬불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 그러면 네. 이 삼총사들이 자주 요즘 연락하시죠?
0: 예, 다 연락하고 한희민 선수는 지금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하고 있고요.
1: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뭐 자주 연락도 하시고 뭐 예. 만나기도 하고
0: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소주도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1: 장채근
0: 예.
1: 선수가 제일 많이 마시죠?
0: 예, 뭐 그런데 많이 점잖아졌고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1: 네,
0: 다르게 똘똘 뭉치.
1: 아무튼 뭐 리더십 강하고 쾌활하고 네. 뭐 터프한 선수가 장채근 선수였는데
0: 예,
1: 거기에 우리도 감독님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또 우승까지도 했잖아요.
0: 창단, 그러니까 네. 제 창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네. 근데 16년 만에
1: 장단 16년 만에
0: 아니 아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0: 600년이 넘은 그 야구 역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1: 네.
0: 예. 그 말고 그 16년이라는
1: 전에 16년 전에
0: 우승을 하고
1: 그다음에 16년 만에
0: 저희가
1: 예.
0: 이제 현역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네네. 우승을 시켰습니다.
1: 사실 그때 시절에 야구는 말이죠.
0: 네.
1: 연고대판이었어. 연대 아니면 고대가 우승한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대가 우승했다면 이거 정말
0: 맞습니다.
1: 뭐 빅뉴스 감이에요.
0: 네. 네, 완전 빅뉴스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 시절에 우리 이제 김태원 감독이 이제 선수가 그때 당시
0: 네.
1: 그때는 이제 MBC 청룡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MBC 청룡과 우리 김 감독님과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인연이에요?
0: 이게 필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 어허.
0: 제가 성대를 성균관대학교를 간 것도 네. 어떤 발판이 되는 부분이고
1: 네.
0: MBC 총룡하고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 부분이에요.
1: 네.
0: 요즘은 각자 10개 구단이 그 2군 구장, 1군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뭐 여러 가지 있지
1: 있죠.
0: 않습니까?
1: 다양한 네. 구장들이 있어요.
0: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 구단들이 야구장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을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연습 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 프로팀은 네. 구장이 없으니까 대학 네. 팀에 와서 이제 그렇죠. 야구를 연습했다는 얘기죠.
0: 네네. 근데 그때 MBC 총룡하고 오비 베어스가 성대 구장에서 연습 게임도 하고
1: 아 오비도
0: 예예
1: 예. 예.
0: 그때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셨고
1: MBC 총룡에
0: 예. 예. 그다음에 그 오비 베어스는 김 그 영 성 영덕 김영덕,
1: 아, 김영덕 감독.
0: 감독. 예.
1: 아, 네, 김영덕.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 게임하고 이게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데 제가 그 그럴 때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마다 제구력이 많이 흔들리는 투수였었는데
1: 네.
0: 희한하게 손끝에 땀이 나가지고 착착 붙는.
1: 어허. 프로팀하고
0: 예.
1: 붙으면.
0: 예, 연습 게임만 하면 희한하게 잘 이게, 던집니다.
1: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행운이에요, 그게.
0: 예. 그래서 잘 던지기니까 양쪽에서 저놈 봐라 대기 만성형이고 스카웃을 할 대상은 되네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그때 예. 감독이 MBC 청룡이 김종혁 감독,
0: 예.
1: 유병만 코치.
0: 예, 예, 맞습니다.
1: 이야, 예. 빨간 장갑의 마술상.
0: 예. 그리고 오비베어스는 김영덕 감독, 요즘 유명하신
1: 네네.
0: 야신.
1: 네네. 아마 이따가 제가 하고요. 예, 저도, 예.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영덕 감독. 김영덕 감독은 또 고등학교 감독도 하시면서
0: 예.
1: 머리를 기가 막히게.
0: 맞습니다.
1: 예. 그 공부하는 야구, 그 다음에 영리한 야구 이걸
0: 네.
1: 하신 분이라고요.
0: 예, 맞습니다.
1: 네네. 예. 김영덕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
0: 네.
1: 옛날에 이제 저 훈련을 마치면은
0: 네.
1: 호텔 앞에다 선수를 세워놓고 동대문구장에
0: 네, 네, 네.
1: 집합하잖아요. 네. 개막식 하기 때.
0: 네. 예, 예.
1: 그러면 한 며칠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수 모아놓고
0: 네.
1: 얘들아, 니들 겨울 동안에 동계훈련 고생했다.
0: 네.
1: 이제 일주일 후면은 네. 시합하니까
0: 네.
1: 올라가서 자유시간 줬다고 그래서 술 먹고
0: 네.
1: 허튼지 말고
0: 예.
1: 열심히 몸 관리해서 동대문구장에서 만나자.
0: 예.
1: 그게 마지막
0: 그렇죠.
1: 그렇게 그런 예. 식으로 했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자율야구죠.
1: 그렇지. 예.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0: 네.
1: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MBC 청룡하고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피부로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때 또 한국전력과 또 인연을 맺으셨다고?
0: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저는 프로가 82년도에 생겨서 제가 실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1: 네. 네,
0: 부족해서 한국전력 팀이라는 곳에서 4학년 때 초탁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1: 가계약?
0: 그런 비슷한 초탁으로 발령을 내줘서 월급을 조금씩
1: 장학금
0: 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네. 해주는
1: 네.
0: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전력하고도 우리 한국전력으로 실업팀이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글로 와라.
1: 그러니까 네. 이제 감독님 그때 당시에 네. 성대를 졸업하면서 네. 못하면 한국전력,
0: 그렇죠.
1: 잘하면 MBC 청룡,
0: 예,
1: 뭐 다 앞길이 예. 열려 있었네.
0: 예.
1: 좋습니다. 자, 그런데 MBC 청룡 이제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0: 네.
1: 그때 당시 라이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설린상고 출신들,
0: 네.
1: 강노준, 김건우
0: 네.
1: 이 선수들은 정말 그때 고교 야구 시절에 대단한 네. 스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어느 팀으로 가냐 이게 탑 뉴스였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네. 또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이 얘기 들으면 참 재밌고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
1: 네.
0: 예. 그때 당시에 서울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MBC 네. 총영하고 오비비어스하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선수 우선권을 지명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드래프트에서.
0: 드래프트에서. 네.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1: 허허. 누가 먼저 지명권을 갖느냐.
0: 예. 그래서 탑이 나오면 한 팀, 우선권을 갖는 팀이 한 명을 뽑게 됩니다.
1: 1순위.
0: 예. 네. 그 뒷면이 나오게 되면 두 명을 뽑습니다. 그
1: 다음에는 3순위를
0: 예.
1: 뽑군요.
0: 그 다음에 4순위, 5순위를
1: 네.
0: 처음에 뽑은 팀이 뽑습니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거기에
1: 네.
0: 저는 초딱발령으로 한국전력에서 급여를 조금씩 받고 있었고
1: 네네.
0: 설마 나를 뽑을까라는 어허.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탑이 나왔습니다.
1: 오비가.
0: 예.
1: 오비베어스가.
0: 오비베어스가 지명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1: 지명권.
0: 예.
1: 그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0: 박노준 지명을 합니다.
1: 박노준이 뽑혔군요. 그래서 오비베어스가 그다음에, 됐고.
0: 예.
1: 그다음에
0: 박노준 다음은 무조건 김건우였었으니까요.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느닷없이 제 이름을 호명을 해요.
1: 이야,
0: 김태호.
1: 이야.
0: 와, 저도 듣고 나서 믿지도 못했고.
1: 대단합니다.
0: 예.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아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1: 아, 그럼요.
0: 아주 좋은 그 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1: 오비에 박노준 1순위, 네. 2순위에 김건우. 그다음에 3순위에 김태원. 그래서
0: 네,
1: MBC 청룡으로 가서 인연이 시작됐다.
0: 네.
1: 자, 그러면은 MBC 청룡이 이제 86년도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0: 네,
1: 드래프트 때. 예. 그때 본인 또는 부모님 난리 났겠네. 집안에 뭐 최고의 경산한 거네요.
0: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1차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0: 사실 순번상으로는 3번인데 그렇죠. 1차 지명이니까 계약금도 조금 넉넉히 줬고.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네. 계약, 난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0: 네, 그거 밝히면
1: 왜요?
0: 이 야구판이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예. 제가 김봉현 선수하고 예. 동기라서 예, 예. 그 연봉 계약금을 아는데 예. 김태원 선수가
0: 아, 많았어요.
1: 계약할 때 이 예. 3인방이 네네. 연봉이 높으니까 예. 같이 덩달아 높을 수밖에.
0: 왜냐면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요. 노준아,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 오 이거 뭐 우리는 그 밑에 조금 덜 받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1: 나중에 예. 저 전주 기전대학교 감독이시니까 네. 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한번 적어서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야, 그 연봉 궁금한데.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6년에 입단을 해서 첫해 33경기에 출전을 해서 2승 6패 방어율 2.86으로 괜찮은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듬해인 87년에 부상으로 부진하자
0: 네.
1: 그해 군대 입대합니다. 방위로 네. 입대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후반에 이제 방위 제대를 한 후에 이듬해인 1989년에 MBC 청룡에 이제 복귀를 함께 됐죠.
0: 네.
1: 네. 그때 MBC 청룡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네. LG 트윈스로 팔려갑니다. 빅뉴스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김태훈 선수의 운명을 바꾸는 귀인이 나타났다.
0: 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네,
1: 그 귀인은 맞습니다. 과연 누구신가요?
0: 그 귀인이 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획을 그셨고
1: 아.
0: 또 선수 겸 감독을 하시면서 타격왕. 예, 타격왕을 하면서 4.1푼
1: 네.
0: 1위를 하시면서 네.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신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히트 상품이 그렇죠. 이분입니다. 그 전성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1: 일본 야구에서 네. 대활약한 스타 아닙니까?
0: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저는 알겠는데.
0: 백자, 인자, 천자.
1: 백인천 예, 감독님.
0: 백인천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 배짱이 있어 보여요.
0: 예, 예.
1: 아, 정말 대단하신 분. 자, 근데 그 백인천 감독하고 네. 우리 김태원 투수가 네. 도대체 어떤 인연이냐 말이에요. 또 어떤 또.
0: 89년도에 네. 군 제대를 하고 제가 MBC 청룡, 그때 당시는 MBC의 청룡이었었습니다.
1: 네, 네.
0: 저는 그 전화가 없길래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1: 어허.
0: 제대할 무렵에
1: 아니 제대하기 전에 청룡
0: 예.
1: MBC 청룡이었잖아요.
0: 예. 그러면
1: 뭐 예. 당연히 가는 거죠.
0: 그런데 그 구단에서 연락을 해서 훈련을 나와라 마라 이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아 야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서 매니저가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백인천 감독님이 저에 대한 그 생활 환경 뭐 어떤 집안적인 환경 이런 거를 다 도모하셔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그
1: 네,
0: 기간에.
1: 네,
0: 그래서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네가 10승 투수가 되면
1: 네.
0: 자기가 5파라고 그때는
1: 무역
0: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프채를 선물을 하겠다.
1: 그 홈마 골프채.
0: 예, 그렇습니다.
1: 그걸 수입하시는 오파상을
0: 예,
1: 하시면요.
0: 맞습니다.
1: 골프채 홈마 세트를 예. 선물을 주겠다.
0: 상당히 비싼.
1: 비싸죠.
0: 예.
1: 비쌉니다.
0: 그리고 못하면.
1: 못하면 10승 이하가 되면.
0: 못하면. 네가 100만 원 이하의 술을 사라.
1: 아.
0: 예,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1: 이야.
0: 이거는 획기적인 제안이죠.
1: 10승 이상이면 네. 감독께서 네. 홈마 골프채 세트로,
0: 네.
1: 풀 세트로 주고.
0: 네.
1: 10승 이하가 되면은 네가 나한테 100만 원치 술을 사라.
0: 네.
1: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또 우리 김 감독이 또 거기에서 뭔 조건 하나 걸었잖아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걸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그게 30경기 출전을 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시면
1: 그렇지. 그만큼 많이 나와야 네, 네, 네. 10승이 되는 거니까. 네.
0: 그것도 해주시기로 약속을 오케이. 해주셨어요.
1: 아, 그래가지고.
0: 그래서 네. 33경기 출전해서
1: 네,
0: 획기적인 승수를 하게 됩니다.
1: 어떻게?
0: 18승 5패를 네. 기록하게 됩니다.
1: 와, 18승. 야. 예. 그런데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제 구분이 예. 될 거 아니에요.
0: 이 감독님이 끈기가 있으시고 아까 배짱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반기 때 2승 3패로 끝나요, 제가. 전반기 때 너무나 승수가 안, 방어율은 굉장히 좋은데
1: 운이 없었구나.
0: 운이 없기도 승훈이. 하지만 예.
1: 승훈이.
0: 예, 승훈도 조금 없었고. 2승 3패로 끝났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 네. 16승 2패로 마감을 시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야. 그게 18승 5패의 개인 최다승이 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18승 5패. 그래가지고 예. 약속을 이행해서 승자가 됐네.
0: 네, 그렇습니다.
1: 꼬마고 오브리째 받으셨죠?
0: 받았습니다.
1: 지금 안 갖고 계시겠죠?
0: 지금 그거는 어디 흘러서 누가 그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단한 약속. 제자와 스승과의 약속이 내기를 했는데 이 내기가
0: 그렇습니다.
1: 제자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일 예. 감독의 승리로 끝났으면 이 MBC 청룡 우승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0: 예, LG 감독이 이관이 된 후였기 때문에 네. LG 트윈스.
1: LG 트윈스 예. 감독님이 많이 이겼으면 예. 이 팀 우승 못 했단 말이에요.
0: 예, 그럴 수도
1: 그런
0: 있죠.
1: 그런
0: 예.
1: 그런 과정에는 못 갖고 있기는 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승 5패로 개인의 이제 최다승이 됐는데 예. 1990년 리그 후반기하고 91년도 그다음 예. 시즌에 합쳐서 예. 16게임 연속 연승 기록을 가졌단 말이에요.
0: 예, 그렇습니다.
1: 이것도 또 대기록이에요.
0: 사실상 박철순 선배가 오비베였어요. 네. 연승이 중간 릴리프로 나와서 승리를 챙긴 것까지 이어지다져서 예, 한 20승 이상 예, 연승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상 저는 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선발로만 등판해서 그렇죠. 16 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네.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박철순, 선동열 뭐 예. 다들 유명한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를 이끈 그런 최고의 스타인데 네. 거기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끼어든 거예요.
0: 예. 네네.
1: 자, 그러면 1990년 LG 트윈스는 창단 후 LG 트윈스가 창단 후에 첫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0: 네.
1: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0: 제가 18승이라는 기록을 다승을 하면서 네. LG가 신바람 야구라는
1: 맞죠.
0: 수식어를
1: 그때 그런 얘기 예, 있었어요. 신바람 야구
0: 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뭐 그 전에 2승밖에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네. 혜성같이 나타난 김태원이가 네. 신바람을 일으켰다.
1: 네.
0: 그 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선동열 뭐 선수는 네. 제가 18승을 하면 달아나는 승수를 갖고 가고 또 내가 뭐 조금 더 방어율을 낮추면 그 승수를 갖고 해서 선의의 라이벌이지만
1: 네.
0: 제가 무슨 골든글러브도 타보질 못했고 다승 뭐 이런 것도 해보질 못했고 맨날 2인자만 했습니다.
1: 네네네. 네.
0: 2위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의기소침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 네. 또 굳굳하게 버텨서 네. 예.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 리그 1위는 선동열이었고 네. 2위가 우리 김감독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0: 네.
1: 항상 2등만 했어요.
0: 예, 맞습니다.
1: 이게 운이 없는 거예요. 선동열 예. 같은 박철순 같은 선배를 왜 만나냐고.
0: 예, 소위 말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부상도 안 당하나 예,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1: 자 이제 상승 무드를 타고 가던 김태원 투수가 1992년에 10승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예. 93년도에
0: 예.
1: 또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록이 남기는 또 그거
0: 노이트 노런이죠.
1: 뭐 말씀을 하셔야 돼. 본인이 하셔야 돼.
0: 예, 예, 예.
1: 노이트 노런.
0: 네.
1: 이 노이트 노런은 9회 동안 네. 안타를 상대방에게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거.
0: 네,
1: 이게
0: 맞습니다.
1: 노이트 노런인데.
0: 자. 공교롭게 전북의 연고지를 갖고 있었던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9월 9일 날
1: 네, 네, 네.
0: 노이트 노런을 잠실에서 네. 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사사구 3개를 허용했고 뭐 이때 제가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1: 네.
0: 지역 방송하고 전북 방송에서
1: 네.
0: 제가 뜻깊은 자리에서 네.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1: 네. 네.
0: 이게 잠실 올해 7월 11일 날 거행한 올스타 게임에
1: 네.
0: 잠실 야구장이 네.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옆에 이제 동구장으로 서울시에서 네. 네. 네.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네. 입고 왔고요. 네. 예, 뒤에는 네, 네. 제가 달성한 네. 노이트 노론 이름하고 네. 그 지금 이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고요. 아주 근사하게 알겠습니다. 야구장 이게 딱 홈런 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
1: 알겠습니다.
0: 뒤에.
1: 네, 알겠습니다.
0: 이게 만들어져 있고 네. 그 뭐 지나가는 말로 하면 한대화 선수가 한국 그 결승전에서 네. 잠실 1호로 홈런을 쳐서 네. 그게 기록이 돼 있고
1: 아, 그렇군요.
0: 예. 유중일 감독 그 뭐야 경북고등학교 시절에 1호 홈런 잠실에서 친 게 쓴 게 돼 있고 빙그레 이글스 이강돈 감독 아 이강돈 코치
1: 코치가
0: 예.
1: 사이클링
0: 히트. 네. 그다음에 제가 중앙에 딱
1: 티셔츠 뒤에
0: 예, 뒤에 프린트 돼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정판이어 가지고 네. 지금 좀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구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1: 사진을 찍어만 주시죠, 뭐.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저 감독님, 네. 왜 하필이면 쌍방울이에요?
0: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예, 예. 제가 그 이런 그 경력을 예. 보고는 네. 속으로 아, 하필이면 왜 쌍방울이야?
0: 예, 예.
1: 그러나 뭐
0: 그것도 구현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면요.
1: 네.
0: 제가 쌍방울은 아버님 고향이자 전북이
1: 그렇죠.
0: 예, 정읍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여기 내려와서.
1: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제가 이제 쌍방울 경기를 예. 거의 9년 동안 중계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중계를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제가 500게임 이상 중계 방송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0: 예, 네, 대단하십니다.
1: 그래서 제가 그 쌍방울에 대한 이야기 네. 아주 머릿속에 잘 남겨도 있는 그런 기록인데
0: 네.
1: 고대 우리 감독님이 해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0: 아이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자 다음에 이제 94년에 예. 에디 준수가 또 한국 시리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0: 예.
1: 감독님이 이제 투수로서 큰 예. 비중을 차지했겠죠. 그때는 또
0: 뭐 에이스가 계속 이어졌죠.
1: 그러니까 태평양 뭐, 돌핀스하고 예. 결승에서 붙은 거죠.
0: 예,
1: 코리안 시리즈. 예. 네네.
0: 뭐 정삼음, 김용수, 이상훈 이런 트로이카들이 있었고
1: 네.
0: 그중에 에이스라는 호칭을 받는 뭐 김태원이가 있는데
1: 네.
0: 선발 투수로서 190이닝 소화했고
1: 대단하죠.
0: 16승 5패.
1: 네.
0: 평균 자책점이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 그러니까요. 이 평균 네. 자책점이 2.41.
0: 네.
1: 이야, 이게 한 게임에 2.41 점수밖에 그러니까 2점 내지 3점 사이에서
0: 예, 맞습니다.
1: 투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0: 예.
1: 얼마나 좋은 겁니까?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이때 이상훈과 함께 LG의 최고의 선발진을
1: 네.
0: 구축하며
1: 네.
0: 두 번째 우승을
1: 알겠습니다.
0: 예, 네. 이끌어냅니다.
1: 네, 네, 네. 자 이제 95년에 이제 9승 11패,
0: 네.
1: 96년에 9승 12패로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네. 했는데.
0: 네.
1: 95년대 9승 11패를 하면서도 그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0: 예, 맞습니다.
1: 이게 또 상당히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이 프로 선수들과 이게 제가 이제 중간급이었었어요. 그때가
1: 네, 네.
0: 은퇴나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1: 네.
0: 근데 이때 부상을 입으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1: 아,
0: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1: 네,
0: 예. 그래서 10승을 언저리에 넘기질 못하고.
1: 네.
0: 구승을 그냥 꾸준 구승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구승 딱 95년대 구승, 96년대도 구승.
0: 예.
1: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선발 투수로서 예. 출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0: 네네.
1: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어떤 또
0: 네.
1: 선수 관리의 좀 계획이 변경된 거겠죠.
0: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천보성 감독이셨는데.
1: 네. 네네.
0: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절제절명의 네. LG 트윈스가 그런 위기가 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그 많이 그 스카웃을 했어요.
1: 그렇죠.
0: 지금 이제 한화 단장을 하고 있는 공주고등학교의 소녁,
1: 소녁.
0: 고려대학교.
1: 오케이. 네. 뭐 유명하죠.
0: 소녁.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임선동,
1: 네.
0: 휘문.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1: 아주 뭐 예. 야구 종목의 예. 명문 학교를 다 졸업하고
0: 예.
1: 나온 선수들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입단을 하면서
1: 네.
0: 제 입지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세대 교체 의미에서
1: 네.
0: 예. 뭐 은퇴를 고려할 만한 이런 이제 그 면담들이 오갔죠.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98년에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합니다.
0: 네.
1: 뭐 앞에서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
0: 네.
1: 그때 은퇴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0: 어떻게 바로 결정은 못 하고요. 네.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 결과 네. 그러면 은퇴를 하는 조건에 있어서 야구 연수 공부 지도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해서 네. 뭐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은퇴 결정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100승을 하는 게 목표 있었거든요. 네. 100승을 달성을 못했고
1: 85승.
0: 예. 뭐 10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었는데 이닝은 한참 더 던졌고요.
1: 그렇죠. 예. 1399
0: 예, 이닝. 그렇습니다.
1: 1399.
0: 예.
1: 1400.
0: 예, 1400이죠. 예.
1: 1399. 예. 예.
0: 평균 자책점은 예. 네,
1: 알겠습니다.
0: 3점대로 마감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통과를
1: 3.43.
0: 했고요. 네. 아쉬운 건 탈삼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1000개를 하고 싶었는데 819개.
1: 오, 819개.
0: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알겠어요. 통산 투수 성적이 85승 77패 예. 5세이브.
0: 예, 그렇습니다.
1: 평균 자책점 3.43.
0: 네.
1: 273경기에 출전.
0: 네.
1: 12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
0: 네.
1: 네. 저는 12년이 좀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아, 더 할 수 있었는데요.
1: 근데 말이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0: 예, 세대 교체 차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예.
1: 네. 부인 이제 이면숙 씨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0: 장모님께서 네. 저희 이모님하고 네.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중매반 연애반으로
1: 이게 장모님이
0: 예.
1: 네, 이모의 친구다.
0: 친구, 예.
1: 우리 감독님의 이모의.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거군요.
0: 네, 네.
1: 그래서 처음 딱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0: 좀 인상이. 아담한데요.
1: 네.
0: 뭐 거의 내가 홀릴 정도로 이뻐요.
1: 네.
0: 첫 번째
1: 그께서.
0: 첫 인상이 이뻐서
1: 네.
0: 예, 일단 만나게 됐고요.
1: 이야, 예. 그냥 눈에 꼭 호박꽃이 피었구나. 활짝.
0: 예, 예.
1: 뭐. 당시 부인께서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0: 학교를
1: 직장?
0: 졸업하고 막 그 다음에였었습니다.
1: 뭘 전공하신 분이죠?
0: 예,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고요.
1: 네.
0: 예, 한국 무용을 조금 전공했습니다.
1: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결혼은 그렇게 소개를 받으신 후에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0: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요.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신지
0: 신혼여행을 많이 다녔죠.
1: 신혼여행을 무슨 또 많이 가요. 또 한 번이면 한 번이지.
0: 그 신혼여행은 많이 갈수록 뭐 이렇게 생기는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사실 또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예. 선수니까.
0: 네네.
1: 겨울 동계
0: 예,
1: 겨울 시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0: 뭐 미국도 갔고요.
1: No, 그렇죠.
0: 예, 하와이.
1: 하와이 예. 좋죠. 뭐. 그러면 지금 슬아의 자녀는?
0: 지금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일남일녀. 예.
1: 일남일녀.
0: 바로 예, 뭐 결혼 무렵에 바로
1: 예,
0: 일남일녀.
1: 그러면
0: 갖게 됐어요.
1: 그 일남일녀 자랑 좀 해주시죠. 아들하고 예. 딸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0: 저는 사실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만 해서
1: 네.
0: 사실 집안 뭐 이런 거. 근데 제 처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 늦게 귀가를 하든 아이들이 깨기 전에
1: 네.
0: 남편으로서 신문을 본다든가 아침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모범생 예. 그리고 순탄하게 자기 잡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1: 네.
0: 뭐 나름대로 자랑한 이게 자랑을 하면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1: 네.
0: 뭐 잘 적응하고 있고요.
1: 네.
0: 예, 연년생으로
1: 네.
0: 예, 93년, 94년 이렇게.
1: 네, 그래서 아드님은 네. 방송사 모 방송사 PD.
0: 아이고 예.
1: 딸은
0: 네.
1: 엔터테인먼트에
0: 예.
1: 근무하고 있고.
0: 예, 근무 부장 정도.
1: 이야.
0: 팀장.
1: 결혼 지나서. 아직 안 하셨나요?
0: 예, 결혼은 희한하게 안 하네요.
1: 예. 요즘 좀 늦어졌어요.
0: 네,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 얘기 들었으니까.
0: 네.
1: 이제 야구 얘기로 좀 들어가죠. 다시 또. 자, 은퇴 후에 이제 코치 연수를 해외로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0: 네.
1: 다녀오신 거예요?
0: LA 다저스 주니치 드래곤즈. 근데 LA 다저스는 그 LG에서 부름을 받는 시기에 몇 개월 없었고요.
1: 네.
0: 주니치 드래곤즈는 뭐 연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1: 이때 알겠습니다.
0: 코치 연수를 통해서
1: 네.
0: 얻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1: 네.
0: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1: 네, 알겠습니다.
0: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첫 코치 생활은 어디였는지요?
0: 부름을 받고 LG 트윈스. 예. 99년도에
1: 토종이니까
0: 네.
1: 토종 코치 해야죠.
0: 예, 거기 LG맨이니까 LG에서만 네.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1: 투수 코치로.
0: 네, 투수 코치로.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수 코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이 또 투수 코치로 영입을 네. 한 것 같아요.
0: 예, 예.
1: 또 손을 뻗었군요.
0: 그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99년도에 LG 코치를 하다가 네. 한 3년인가 4년 하다가 감독이 경질, 이광은 감독이 경질되면서 네. 김성근 감독이 그 후임으로 오셨는데 네. 김성근 감독 역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1: 같이 나가게 예. 되겠군요. 네.
0: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및 단장님께서 광주의 그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그래도 제법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으니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그 선수들을 지역 연고니까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입을 할 수 있으니 네. 조련을 해달라라는 오케이. 부탁을 받고 네. 기아 타이거즈에서 광주 동성고등학교로
1: 감독으로
0: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 파견 나가게 된 거죠.
1: 그래. 예. 투수 코치로 그러면.
0: 네네.
1: 그 누가 있었어요 그때 그 도대체 그 학교에?
0: 광주 동성에 거물이 있었습니다.
1: 누구? 예.
0: 한 학년 차이들인데 한기주, 양현종,
1: 야.
0: 윤명준이라는
1: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 선수가 탐나니까
0: 네.
1: 그야말로 우리 감독님이 코스를 다 밟았고 네네. 해외 연수도 다녀왔기 네. 때문에 이 학교에 보내서 이 보석을 만들자.
0: 네.
1: 한기주, 양현종,
0: 예,
1: 윤명준을
0: 예.
1: 만드셨네요 결국.
0: 결국 만들었죠.
1: 네.
0: 윤명준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보내서 두산 베어스를 들어가서 걸쭉하게 활동을 했고요.
1: 네.
0: 뭐 양현종 이름 석자만 돼도 대체수고요.
1: 지금도. 예.
0: 한규준은 불출에 160km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참 대단할 줄 알았는데
1: 네.
0: 부상 때문에
1: 네.
0: 또 이렇게 이름 석자 들으면 한규준은 아는 선수고요.
1: 알겠군요. 예. 그럼요. 다 이제 한 획을 지금 다 긋고 있어요. 이 예,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봉황대기 대통령배에서 이제 광주 동성고등학교가 이 투수 3명 때문에 또 우리 감독님 때문에
0: 이게 재밌는 이게 레파토리예요. 봉황대기는 시즌 마지막에 한기주 선수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봉황대기고요.
1: 네.
0: 대통령배는 연이어서 3학년 때인데 정관왕 한다 그랬어요 제가.
1: 오. 너무 욕심이죠. 뭐.
0: 아유, 그 정도인데.
1: 그때도 어떻게... 5개 정도 전국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0: 뭐 봉황대기 우승했고 대통령도 그래 그 다음 경기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1: 아니 글쎄 예. 아 그런 건 아는데 네. 너무 욕심 부리셨어요.
0: 예예. 예.
1: 아 그냥 좀 다른 고등학교도 잘하셨어요. 봉황대기하고 예. 대봉기 우승.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시간이요.
0: 예.
1: 지금 저희가 한 8분 정도 남았어요.
0: 아 예.
1: 이제 조금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0: 네, 알겠습니다.
1: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거기서 이제 동성고등학교 나와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0: 네.
1: 거쳐서 전남 나주시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김성한 대태 네. 감독이 나와라 네.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네. 뭐 야구협회 나주 야구협회 네. 전무이사를 또 부임해요.
0: 예. 네.
1: 어떤 일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0: 김성한 감독님이 야구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도 역시 대단하시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KBO에서 운영하는 KBO 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나주에서 하자.
1: 네.
0: 나주 천변에 야구장을 준공하고
1: 네.
0: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리틀 네. 야구단 해서 세지중학교까지 이어지면서
1: 네.
0: 그런 활동을 하자. 네. 야구 발전을 위한.
1: 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1: 나주 하면 배가 유명한데 먹는
0: 예.
1: 배.
0: 예.
1: 그 도시에다가 야구팀을 또 바람을 넣네.
0: 예, 그렇습니다.
1: 이야,
0: 예.
1: 공헌하셨구나. 그만큼 예. 또 그 선수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또 기아 타이거즈 예, 와서 지금 선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한 선수는 지금 한화의 2군에서
1: 네.
0: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알겠습니다. 활약을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1: 네. 자, 그 뒤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0: 네.
1: 아카데미를 개설했어요.
0: 예, 네. 제가 그 아카데미 지금도 이름을 치면 연락이 지금도 오는데요. 원베이스볼 아카데미라고
1: 네.
0: 내 이름의 원자 끝자를 땄고 그리고
1: 네.
0: 또 원은 원팀이 되고 야구에 진짜 둥글둥글하게 야구에 매진하자라는 의미로
1: 네.
0: 개설을 해서
1: 네.
0: 후진 양성에 뭐 이바지 했고
1: 네.
0: 그다음에 강서구 리틀 야구 B팀도 만들게 됐고. 예.
1: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네. 10년 동안 네.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재 우리 감독님이
0: 예.
1: 전주 기전대학교 야구팀 감독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24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기전대학교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0: 자,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네.
0: 부모님 고향이고 저도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1: 네.
0: 학교의 총장님이야 부총장님이 거기에 축구부는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하시고 싶어서
1: 네.
0: 저한테 연락이 왔고
1: 조희천 총장님 그다음에 네. 조덕현 부총장님
0: 예 그렇습니다.
1: 아, 뭐 저도 잘 알고 경망 예. 있는 교육자십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1: 네네. 네.
0: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
1: 네.
0: 예, 그런 조건을 갖고 전주 기전대가 기가 좀 있습니다.
1: 기가 또 있어요.
0: 예,
1: 뭔가
0: 기세나 그 학교 캠퍼스를 보면 그 거기가
1: 네.
0: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 선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곳이고.
1: 아, 그럼요. 역사가 그러니까, 있는
0: 그런 예, 거니까. 그런 학교 기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1: 이야, 예.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예. 첫해는 예. 선수들 후진양선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네. 너희들이 기량을 마음껏 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있게끔 이기는 시합이 아닌
1: 네.
0: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전패를 해도 된다.
1: 음하.
0: 그래서 결국은
1: 25년도에
0: 예.
1: 창단은 24년에 했는데
0: 예.
1: 25년도에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0: 전패.
1: 근데 1승 하나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며.
0: 예.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대진포 뽑아가지고 부전승 탔습니다. 그게 유일한 1승이었습니다.
1: 아, 예. 다 과거의 과정이에요. 이게 예, 과정. 예. 그러셨구나.
0: 예.
1: 그리고 이제 26년도.
0: 네.
1: 올해 벌써 우승했다고요.
0: 예. 올해는 선수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감독으로서 기질을 발휘하겠습니다.
1: 네.
0: 이기는 시합 하겠습니다.
1: 네, 네.
0: 라고 해서 우승을 거두게 됐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5승 거두어서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0: 네.
1: 내년에 이제 감독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1: 내년에는 어떻게?
0: 첫 번째 공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프로 선수 배출을 좀
1: 그렇죠.
0: 전라북도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전주고등학교가 있지만
1: 네.
0: 대학교에서 배출을 네.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희망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1: 네.
0: 그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1: 네.
0: 조금 물론 프로를 못 갖고 진출하는데 약간 소외되고 나는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돼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네. 2027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정원희 감독님하고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0: 네.
1: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1분씩 대답해 주세요.
0: 네.
1: 자 이제 감독님으로서 지도자로서 네. 앞으로 야구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저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1: 네.
0: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 네.
0: 취업에 합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2년 저희 학교가 2년제이기 때문에
1: 네.
0: 3년제로 갈 수 있게끔
1: 네.
0: 또 야구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
1: 네.
0: 그다음에 편입까지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거. 그래야지만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행정가로, 야구 행정가로 또 내지는 다른 트레이너 파트나 재활 파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더 야구 발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0: 네.
1: 자, 한 가지 이제 질문 더. 이제 이 스포츠 감독들이
0: 네.
1: 특히 야구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네.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0: 좀 웃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1: 네네.
0: 예. 저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던지고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2시간 30분 이상을 배팅볼이라고 하죠.
1: 네네네.
0: 타격 연습을
1: 그렇죠.
0: 하는 걸 저는
1: 프리배팅 연습을
0: 예.
1: 감독이
0: 던져줍니다.
1: 던지시고.
0: 이야. 예. 그렇게 해서 땀을 비우듯이 쏟고 나면 선수들이 감독님 미친 거 아니야? 물도 갖다 줍니다. 감독님 쓰러집니다 하면서 물도 가.
1: 감독님 던지니까 예.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빈틈 없이 때려야 되고요.
1: 그럼요. 예. 그게 발전하는 거죠.
0: 예,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0: 네.
1: 항상 뭐 50대 60대가 아니니까
0: 네.
1: 네. 아무쪼록 오늘 나오셔서 네. 장장 55분 동안
0: 네.
1: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원고 질문지 다 소화를 했습니다.
0: 예,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 만나면 영원히 잊지 않겠고요.
0: 네.
1: 또 이 저 우리 감독님을 우리 저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0: 네네네,
1: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0: 예. 김병철 감독이 쌍방울 레이더스 네. 출신이고요.
1: 네네.
0: 예.
1: 그래서 아 맞아
0: 네.
1: 김태원 선수가 있었어.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저는 제2의 고향의 지도자로서 오신 거,
0: 네.
1: 그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느꼈습니다.
0: 네.
1: 꼭 달성하시고
0: 네.
1: 오래오래 아버지의 고향이면서도 본인의 고향이시니까
0: 네.
1: 네. 꼭 좋은 지도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특집 스포츠 전부 투수 김태원 편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자, 제 4탄 특집 스포츠 전복을 또 곧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하늘이 높아졌다거나 바람이 좀 서늘해져서 가을을 느낀다고들 해요. 그런데 가을이라는 계절의 진짜 시작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도 훨씬 더 은밀한 곳에서 먼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해질 무렵에 평소처럼 창문을 열었는데요. 피부에 살짝 닿는 공기의 무게가 달라져 있을 때. 늘 듣던 오래된 음악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가슴 구석자리를 푹 하고 건드릴 때. 그리고 참 시간 빠르다라고 혼잣말을 가끔 중얼거리게 될 때 말입니다. 가을은 어쩌면 계절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아련한 기억의 틈새에서부터 슬그머니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동안 바쁘게 달리느라 잠시 잊고 살았던 외로움이나 허허함 같은 것들이 서늘한 바람을 타고서요 슬며시 이렇게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 타나 봐 라는 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건 어쩌면 감정이 풍부해져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제 좀 쉬어가고 싶다고 보내는 작은 신호 아닐까요? 자,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코이 리레이가 노래한 플레이어스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크림 베르비스가 노래하는 드림스입니다.

약효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가 노래한 Where is my mind? 그리고 트로이 시반의 Take Yourself Home.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Take Yourself Home 이 곡은 예전에 만들어 놨대요. 2020년도 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팬데믹 때 트로이 시반이 그 자신의 고향 호주 퍼스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내놓으려고 아껴뒀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을 최근에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스티브 레이시가 노래한 The Feeling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땐 평소에 연락 오던 친구들 전화도 안 와요. 사실 보면. 혼술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은 그런 날. 그런데 그런 날에는 진짜 캔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한편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이맘때쯤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에 아련하게 다시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영화는 다시 봐도 화면 속으로 묘하게 빠져들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 영화는 단순히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뜨거웠던 여름날 아날로그 시절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가의 음악실도 서서히 없어지던 시기, 아주 힘든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지만은 초원사진관 뭐 길 건너편에서 그 친구 녀석이 중화요리집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볼 겸 해서 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마침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시무나하고 한석규가 대화하는 씬을 찍고 있더라고요. 한석규가 손에 아이스바 하나 쥐고 스태프들과 조용히 호흡을 맞추던 그 모습은 저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죠.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나중에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그 먹먹하게 했던 장면들이 정말 8월의 크리스마스에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둘이 그 시무나하고 한석규가 같이 우산을 받쳐들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도로를 같이 걸어가는 한석규가 바지에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고 가는 그 장면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멍하게 앉아 있던 장면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계절이 바뀔 때 거짓말처럼 되살아나는 나만의 영화 같은 여름날의 기억이 있습니까?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한석규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8월에 크리스마스를 만든 허진호 감독은 김광석의 그 영정 사진 속 웃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기획했다고 그래요. 자,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들었습니다.

0: 김장훈의 허니였습니다. 김장훈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제 아래인 줄 알았어요. 늙지 않아서 김장훈이 형이더라고요, 저보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축제장 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 시끄럽고 사람에 치고 뭐 주차할 데 없어서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고생도 이런 상고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대 위에서 쿵쾅거리는 사운드가 들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한 구절 딱 이렇게 지르면은요. 땀 흘리고 짜증났던 게 눈녹듯 이렇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순간 바뀌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그 특별한 저녁이라는 이 제가 지금 6시에 1시간씩 매일 하는 이 프로그램 타이틀도 그 해외 팝음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요. 축제장 이야기를 해보려 했었어요. 그 취지에서 만든 타이틀이었거든요. 내가 매년 제가 그 전북을 주변 많잖아요. 여기를 충청도까지 경기도까지 제가 축제장을 다녀요. 축제장 다니다 보면은 뭐 여행객들 사연도 굉장히 많고요. 맛집 이야기들도 많고 또 뭐 줄 서서 먹는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 인터뷰도 올려보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 또 나오는 가수들 이야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특별한 저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사실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는 뭐 방송 타이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뭐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특별한 저녁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한 2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뭐 올해는 이제 또 다른 또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코너였어요. 특별한 저녁이라는 이 타이틀이 코너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축제장의 어떤 특별함 같은 거 이런 거는 평생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공주 여행을 하다가 야밤 맥주 축제장을 접했는데요. 원래 일정이 하루였었어요. 그래서 김장훈 첫날 공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기억으로 3일을 계속해서 축제날을 계속 3일 동안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군산에도 맥주 축제가 있고요. 또 전주에도 또 제가 아는 선배가 기획하는 그 맥주 축제, 뭐 막걸리 축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주분들이 저렇게 흥이 많고 잘 놀았나 할 정도로 잘 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기획도 좋았지만은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게 사회자가 정말 진행을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멋진 축제의 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질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붓기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가끔 어쩌다가 혹시라도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오지.

양희은의 봉우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그 당시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던 그 주제음악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청소년 그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메달의 화려함에 가려 눈물을 흘리던 젊은 청춘들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낮아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이미 아름다운 봉우리다 라는 위로를 해주었던 지금 뭐 고인이 되신 김민기 선배님의 마음이 담겼던 노래였습니다. 양희은이 불러서 알려지기 시작했던 봉우리를 들어봤습니다. 김민기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전북 쪽에서 그 유명하신 대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민기 선배도 그렇고 사랑과 평화의 김명곤 선배도 그렇고 한 사람은 청바지 문화의 포크의 거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련된 그 밴드 사운드 그 당시에 뭐 신스팝이라고 하죠. 전자 음악 악기를 많이 이렇게 흘러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주 세련된 음악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그 예전 70, 80세대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대부분의 노래들은 김명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곡되고 편곡되고 만들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뭐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두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재범이 노래했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끝곡으로 준비한 곡이 마비블루 브랜드가 노래한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라는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직역하면은 이 도심 한복판에는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뭐 이런 씁쓸한 그런 이야기죠.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락 버전도 있고 힙합 버전도 있고 뭐 쓰임이 굉장히 많았던 글루브에 반해서 아주 다양하게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곡인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봅니다. 바비 블루 블랜드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좋은 또 음악 가지고 사연 가지고 화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anna get paid. Take a chill.
1: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인맥이라는 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물론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마음먹은 대로 시작되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곳이나 하는 일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때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도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정리한다는 말보다 어쩌면 달라진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른 그 거리를 계속 맞춰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재즈와 이어진 다양한 음악의 풍경을 함께 만나는 김수영의 재즈여행.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보며 음악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재즈와 소울이 만나는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들으실 곡은 아이다 샌드의 Take Me to the River, 나를 강으로 데려가 주세요 입니다. 이 곡은 1974년 미국의 소울 가수인 알 그린과 기타리스트인 티니 호지스가 함께 만든 곡인데요. 가스펠의 정서와 남부 소울의 진한 리듬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이다 샌드는 이 곡을 2018년 앨범 My Soul Kitchen에 담아서 원곡의 소울 감성에 재즈와 펑크, 블루스의 색깔을 더해서 들려줍니다. 가사를 보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Take me to the river, wash me down. 나를 강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어주세요. Won't you cleanse my soul? 나의 영혼도 깨끗이 씻어주시겠어요? 복잡하게 얽힌 사랑의 감정을 씻어내고 다시 중심을 찾게 해달라는 마음이 담겨있죠. 이다 샌드의 Take Me to the River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이다 산드의 Take Me to the River였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 복잡한 마음, 이다 샌드가 전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서로 다른 시간을 담은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곡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또 한 곡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노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해리 커닉 주니어의 베사메 무초, 나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해주세요인데요. 1940년대 멕시코의 작곡가인 콘셀로 벨라스케스가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은 사랑과 그리움 같은 감정을 느린 리듬에 담아서 노래하는 라틴 음악인 볼레로의 대표적인 곡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수와 재즈 뮤지션들이 불러왔습니다. 제목은 달콤하지만 가사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키스해달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죠. 해리 코닉 주니어는 이 곡을 2009년 그의 앨범 Your Songs에 담아서 부드러운 재즈 감성으로 들려줍니다. 이어지는 곡은 디나 워싱턴의 September in the Rain, 비 내리는 9월입니다. 1937년에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곡은 비가 내리던 9월,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떠올리는 노래입니다. Though spring is here to me, it's still September. 봄이 왔지만 내게는 아직도 9월이에요. 계절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과 사랑을 했던 9월에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하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두 곡, 해리 커닉 주니어의 베사메 무초, 그리고 디나 워싱턴의 September in the Rain 이어서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해리 커니 주니어의 베사메 무초 그리고 다이나 워싱턴의 September in the Rain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늘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함께했던 평범한 시간과 그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에 들으실 곡은 지미 스캇의 Nothing Compares to You. 그 무엇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입니다. 이 곡은 1980년대 프린스가 만든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빈자리를 깨닫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곡의 가사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이제는 눈치 볼 것 없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는 있지만 마음속의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Nothing compares, nothing compares to you.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라며 말이죠. 자유로워졌지만 그 사람의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백을 지미 스캇이 재즈와 블루스의 감성을 담아서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들려주는 Nothing Compares to You 듣고 올게요.

and sleep all day. Since you took your love away, since

들으신 곡은 지미 스캇의 Nothing Compares to You 였습니다. 떠난 뒤에야 더 선명해지는 한 사람의 소중함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깊은 목소리로 들려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리아나 플로레스의 Rises the Moon, 달이 떠오릅니다 인데요. 리아나 플로레스는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포크의 보사노바의 부드러운 감성을 더한 음악을 들려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곡은 2019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이후 틱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리아나 플로레스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해줬다 합니다. 노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해요. Days seem sometimes as if they will never end. 때로는 하루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Sun digs its heels to taunt you. 태양마저 지지 않고 버티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죠. But after sunless days, one thing stays the same. 하지만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Rises the moon. 결국엔 달이 떠오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Breathe, breathe, breathe. 숨을 쉬세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리아나 플로레스가 전하는 Rises the Moon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리아나 플로레스의 Rises the Moon이었습니다. 아무리 긴 하루도 결국 저물듯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위로를 조용히 건네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르터 프라이스의 At Last, 마침내입니다. 이전에 에타 제임스의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곡인데요. 오늘은 깊고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이 매력적인 아르터 프라이스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외롭던 시간이 끝났다는 기쁨과 안도감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기다려온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마음이 담겨 있죠. 아르터 프라이스는 재즈와 R&B를 넘나들며 활동한 미국의 보컬리스트인데요. 낮고 풍성한 목소리와 여유로운 노래가 특히 매력적인 가수죠. 같은 엘레스트라도 에타 제임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는 또 다른 한층 차분하고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사랑의 순간, 아르터 프라이스의 엘레스트 듣고 올게요.

And here we are in heaven.

들으신 곡은 Arthur Price에게 At Last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기쁨과 안도감을 깊고 따뜻한 바리톤 목소리로 들려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움과 위로를 담은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질 바버의 Beyond the Sea, 바다 건너입니다. 질 바버는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재즈와 샹송을 부드럽고 낭만적인 색깔로 들려주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다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Candy Springs의 Place to Hide, 기대어 쉴 곳입니다. Candy Springs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로 재즈와 소울, R&B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뮤지션인데요. 세상이 버겁고 외롭게 느껴질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질 바버의 Beyond the Sea 그리고 Candy Springs의 Place to Hide 이어서 듣고 올게요.

들으신 두 곡은 질 바버의 Beyond the Sea 그리고 캔디 스프링스의 Place to Hide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꼭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로만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문득 그 풍경을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번에 들으실 곡은 멜로디 가르도의 셋 매그니피카입니다. 셋 매그니피카는 프랑스어로 정말 아름다워요 라는 뜻이라 합니다. 이 곡은 멜로디 가르도와 포르투갈의 싱어송라이터인 안토니오 잠부조가 함께 노래하는데요. 노래엔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포르투갈어가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멜로디 가르도는 재즈를 중심으로 보사노바와 라틴 음악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열대의 바다와 노을, 푸른 자연을 그림처럼 펼쳐놓으며 Oh, what a beautiful scene! 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라고 노래합니다. 멜로디 가르도와 안토니오 잠부조가 함께한 셋 마그니피카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멜로디 가리도와 앤토니오 잠부조가 함께한 셋 매그니피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마음을 세 가지의 언어와 이국적인 리듬으로 들려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샹텔 샴발랜드의 How Deep Is Your Love?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입니다. 1977년 비지스가 발표한 이 곡을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샹텔 샴발랜드가 부드럽고 편안한 재즈 스타일로 다시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서로의 사랑이 깊은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당신이 내게서 멀어지는 순간이면 다시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질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가사입니다. 샹텔 샴발랜드의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샹텔 샴발란디의 How Deep Is Your Love 였습니다. 멀어지는 순간 더욱 선명해지는 사랑의 마음을 부드러운 재즈 감성으로 들려준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입니다. 들으실 곡은 대한민국의 재즈 뮤지션 윤석철 트리오의 독백이라 착각하기 쉽다입니다. 윤석철 트리오는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으로 재즈를 친숙하면서도 개성 있게 들려주는 팀인데요. 이 곡에서도 세 악기가 서로의 소리를 듣고 주고받으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독백이라 착각하기 쉽다라는 제목도 오늘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독백은 말 그대로 혼자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과 마음은 혼자만의 것 같아도 결국엔 누군가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오늘 음악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반대로 곁에 있어도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보다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듣고 바라봐 주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문득 생각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인 윤석철 트리오의 독백이라 착각하기 쉽다 들으면서 오늘의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See y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달

올해 초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 아직 시작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고 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봐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시작해야지,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막상 시간이 지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쯤 시작할까?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기다려보면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새해가 아니어도 괜찮고 꼭 완벽하게 준비된 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잘 하고 싶기도 하고 괜히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언젠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그 일을 아주 조금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의 오늘 당신의 하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언젠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책을 읽어야지, 언젠가 운동을 시작해야지, 언젠간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봐야지, 언젠가 해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봐야지. 사실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 언젠가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정도 미룬 것뿐인데 어느 순간 일주일이 지나 있고 또 몇 달이 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미루는 데도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미루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미루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관련된 것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필요한 것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0: 결국 시작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미뤘던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대충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오히려 기준이 높아집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괜히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이라는 행동 하나가 굉장히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시작하기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는 걸까? 생각보다 두 번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편해집니다. 굳이 오늘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단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다 읽을 계획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앞으로 매일 운동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 오늘 잠깐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면 학원이나 수업을 바로 등록하는 것보단 일단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것도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나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너무 크게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요. 시작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작은 굉장히 사소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하나일 수도 있고, 메모 한 줄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조금 쉬워집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하게 되지만 한 번이라도 해본 뒤에는 현실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데 막상 해보니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꼭 끝까지 해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하면 되고 생각과 다르면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언젠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검색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1: 사랑의 물방울처럼 풍미를 지니

음악 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에서는 언젠가 해야지 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너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아보면 또 모르는 게 생기고 그걸 알아보면 또 다른 걸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알아보고 시작해야지였는데 나중에는 이것까지 알아야 할 것 같은 데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준비하다 보면 정작 시작하는 게 늦어지죠. 저는 이럴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날이 정말 올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찾아도 실제로 해보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다시 배우고 수정하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모르는 게 있고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도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분명 처음이 있었겠죠. 처음 실수했던 날도 있었을 거고 잘 몰라서 헤맸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서툴러도 되고 모르는 게 있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직접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계획을 만드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고 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 이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네. 이건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이런 건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준비와 시작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한 다음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저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니까요. 괜히 해봤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 걱정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는 것과 일단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물론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해보고 나서 잘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꼭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일주일만 경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거야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시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시작하고 부족한 건 그때 채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준비인지 아니면 시작을 미루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그럼 다음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요. 운동을 시작하면 매일 해야 할 것 같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매일 몇십 페이지씩 읽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계획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생기니까 목표를 크게 잡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매일 해야지,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처음 며칠은 정말 잘합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하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확 꺾입니다. 하루 빠졌으니까 망했네. 그리고 다음날도 못하게 되고 결국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저는 오히려 목표를 작게 잡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1시간씩 하는 대신 정말 하기 싫은 날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10분이라도 괜찮고 한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을 하고 끝낸 날에도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한 번은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뭔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요. 저는 이게 꽤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은 일은 계속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번 해본 일은 조금 다릅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알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도 알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작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큰 목표를 세웠다가 실패하면 내가 이걸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작게 시작했다면 그럼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저도 모든 일을 꾸준히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했던 걸 잊기도 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건 그런 순간을 너무 큰 실패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깐 멈췄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한 번 해봤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힘든지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꾸준함이라는 것도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꾸준함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질 수도 있고 한동안 관심을 못 가지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다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완전히 달라져야지 보다 오늘 한번 해보자, 앞으로 매일 해야지 보다 내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루씩 생각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작은 하루들이 꽤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익숙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꼭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 자체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해야 하지? 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뭘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작은 행동이어도 시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계속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꼭 시작해야 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꼭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고, 한 걸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한다면 오늘이 나에게는 첫날이니까요. 9월의 남은 날들에는 여러분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음악까지 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당신의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Until we die.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비의 남편이 일본으로 떠나고 세비가 희자를 낳고 고생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자, 오늘은 92쪽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 아저씨가 일본으로 떠나고 반년이 지난 1942년 겨울, 세비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희자였다. 세비 아주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도 입덧을 했다. 희자는 키우기 어려운 아이였다. 아무 때나 깨서 울었다. 밥을 먹거나 세비 아주머니가 안아줄 때 말고는 목이 쉬어라 울어댔다. 우량아의 힘도 세서 다루기가 어려웠다. 세비 아주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었고 살이 많이 빠졌다.

희자를 둘러엎고 방앗간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쌀을 비로 쓰는 동안 꾸벅꾸벅 졸았다. 증조모는 희자가 미웠다. 세비 아주머니는 하루하루 살이 빠지는데 아이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고 제 어미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세비 아주머니의 눈빛에서도 아이에 대한 애정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이어자지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 좋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증조모를 대하는 세비 아주머니의 태도도 예전과 달라졌다. 증조모가 우스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은 말에 화를 내기도 했다.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한 달 내내 미역국을 끓여 밥상을 차렸고 세비 아주머니가 잠시라도 잘 수 있도록 희자를 돌봤다. 똥지저기를 빨아 널기도 했다. 그런데도 세비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국이 맛있다든가 도와줘서 고맙다든가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때때로 뜻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증조모에게 증조모의 방으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지쳐가는 세비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증조모의 마음이 고됐다. 세비 아주머니는 여러모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세비 아저씨가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뒤부터 돈을 보내오기는 했지만 그간의 어려움을 갚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다. 희자가 몇 시간이고 그치지 않고 울던 어느 새벽,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의 방으로 갔다. 세비 아주머니는 우는 희자를 멀찍이 눕혀놓고 벽에 기대앉아서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울고 있었다. 증조모가 희자를 앉자 희자는 몇 번 크게 소리내어 울다가 울음을 멈췄다. 내가 안고 있을게, 눈 붙이라. 증조모가 말했다. 일 없다. 내버려 두라. 거기서 울게 내버려 두라. 증조모가 세비 아주머니 말을 무시하고 희자를 안고 달랬다. 세비는 자야 한다. 증조모가 다가가자 세비 아주머니가 몸을 피했다. 애는 내가 볼 테니 얼른 눈 붙이라. 증조모가 세비 아주머니를 겨우 자리에 눕히고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동이 터오며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증조모는 잠든 세비 아주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방앗간에서 얻어온 종이에 세비 아주머니에게 줄짧은 편지를 써내려갔다. 세비 아주머니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적고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편지였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증조모는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편지를 썼다. 다행히도 희자는 도를 넘어가면서 돌보기가 수월해졌다. 여전히 악을 쓰고 울기는 했지만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예전처럼 키우기 어렵지는 않았다. 희자는 3살 위인 우리 할머니를 좋아해서 많이 따랐다. 할머니에게 악착같이 붙어서 손가락이나 팔을 물기도 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체념하고 희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5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어른들의 눈치를 봐가며 행동했다. 너네 엄마 백정이라더라. 그런 얘기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였으니까. 첫 기억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그럼 냇가에서 물을 보고 있었어. 화창한 날이었고 햇빛이 수면 위로 떨어져서 반짝였지. 그런 날을 엄마가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시기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 서너 살 때 기억이 또렷이 나니까. 저도 그래요. 그치?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뒤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희자가 아주 애기일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
그 애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던 거랑 그 방에 들어가면 달콤한 전냄새가 끼치던 것도. 그런데 어른들이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백종딸이라고? 사람마다 다 달랐는데 자기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 증조할머니랑 증조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난 그런 걸 말하는 애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바깥에서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울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뒤 집으로 가는 아이였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방어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하곤 하던 내 존재를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엄마가 복군의 아주머니랑 싸우기도 했었어. 증조할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나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양민의 씨로 난 자식이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지. 계집은 사내의 씨를 받아 키우는 거라고 하더구나. 나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너무하네요. 너무했지. 아버지는 그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할머니는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네 가족과 있을 때만 안전함을 느꼈다면서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를 따라 방앗간에 가서 지내던 일이 생애 초기 기억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세비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대해주던 포근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세비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댕기머리를 따주기도 했고 할머니를 무릎에 눕히고 귀지를 봐주기도 했다. 할머니가 베고 놓은 세비 아주머니의 치마에서는 계절의 냄새가 났다. 쑥 냄새, 미나리 냄새, 수박 냄새, 마른 고추 냄새, 불을 피운 부뚜막 냄새. 세비 아주머니의 무릎을 베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잠을 잘 때의 평화로움을 할머니는 기억했다. 세비 아주머니가 방에서 일할 때 할머니가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세비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두 손에 명주실을 걸어놓고서 실패의 실을 감았다. 할머니는 손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비 아주머니의 손짓으로 실이 실패에 단정하게 감기는 모습을 바라봤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세비 아주머니는 선선히 웃어 보였다. 일이 끝나면 같이 실놀이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실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무늬가 할머니는 늘 신기했다. 그렇게 놀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증조모는 할머니를 낳은 이후에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첫 출산이 난산이었던 데다 그 뒤 출혈이 심했던 게 원인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증조모는 부모의 뜻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죄를 지었기에 더는 자식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와도 할 말이 없던 시대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비 아저씨의 시선이 두려워서였다. 밖에서 아이를 본다면 세비 아저씨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세비 아저씨한테는 자주 연락이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엽서와 함께 돈을 보냈다지. 그 엽서를 세비 아주머니랑 엄마랑 아버지가 다 돌려입고 다시 돌려입고 했었나 봐. 자긴 아주 잘했고 모두가 보고 싶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세비 아저씨는 생활에 충분한 금액의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약속한 2년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돌아가기엔 아깝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엽서에 적었다. 그렇게 1945년이 됐다. 아저씨가 처음 계획대로 1944년에 돌아왔다면 많은 일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있었다. 그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는 서로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도 밥을 넘길 수도 없었다. 증조모도 그런 세비 아주머니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믿음이 피어올랐다. 세비 아저씨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꿈같은 믿음이었다. 그게 사람 마음일 테니까. 소중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리라고 끝까지 믿는 마음. 증조부는 세비 아저씨의 소식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지만 아저씨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모두가 괴로워하던 그해 10월의 어느 저녁 무렵 세비 아저씨가 마당에 나타났다. 꼴이 엉망이었지만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세비 아저씨였다. 밖에 나갔다가 희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세비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삼촌! 그에게 달려간 사람은 증조모였다. 삼촌! 삼촌, 이게 무슨 일이실까? 삼촌!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으면서 증조모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세비 아저씨의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일본에서 돌아온 세비 아저씨는 한참을 못 씻은 듯 무척 지쳐 있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세비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고 작게 속삭였다. 그걸 본 희자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뒤에 숨어 울었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 엄마를 껴안는 모습에 겁에 질린 것이었다. 나도 처음에 세비 아저씨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아저씨가 그걸 알고 한동안 내게 말을 붙이지 않았어.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다. 세비 아저씨와 연락이 끊겼을 때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친구를 보고 감정을 감추지 못한 거였다. 그는 세비 아저씨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빼고서 사랑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세비 아저씨였을 거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할머니는 입을 벌리고서 한동안 나를 골똘히 바라봤다. 예, 나는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말하다가 할머니는 고개를 작게 저었다. 그날 할머니와 나는 목성을 봤다. 목성에 흐린 줄무늬를 봤다. 할머니는 아이처럼 감탄하면서 저 반단지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가 가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두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을까? 두 번째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었을까? 두려울 정도로 행복했을까? 꿈이라고 의심하진 않았을까? 그날 밤 꿈에 전 남편이 나왔다. 꿈속에서 나는 그가 내게 준 상처도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에 그저 행복해했다. 그의 큰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그를 안아보기도 했다.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을 때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일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오로지 그만이 내게 줄 수 있었던 친밀함을 갈구하고 있구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억하고 있구나. 당연한 일이라고 되뇌면서 나는 조금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세비 아주머니의 입장이었더라도 나는 남편을 위해 그만큼 울었을 것이고 남편을 다시 만나서도 그만큼 행복했을 것이다. 전 남편이 저버린 것은 그런 내 사랑이었다. 내가 잃은 것은 기만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잃은 것은 사랑이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경쟁에서 나는 패배가 아니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뇌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면은 그만큼 뇌가 영리해져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책을 새로운 책들을 많이 접하는 것도 그런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다민이의 배낭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또 좋은 책 많이 선택해서 읽어보시고 또 정보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도 아름다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배낭녀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dreams remind me of you. You came, you saw.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파독 광부나 간호사 혹은 중동 건설 노동자, 캐나다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일하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한국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으로 떠나 일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국에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와 우리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돌봄의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곳곳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권리 또한 함께 존중받았으면 합니다.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며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 오영수입니다. 아침, 이른 아침 또 저녁 늦게 산책을 네. 하다 보면은 바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3: 아, 예. 제가 장수가 집이라 이번에 집에 갔는데 네. 학교 숙제를 우리 아들이 가을이라는 시를 딱 지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4: 혹시 네 버남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3: 아, 버남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운 네가 가고 선선한 내가 오는구나. 아 이렇게 그래서 예.
4: 하여튼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기분 좋게. 우리 지역 노동 현장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 선선한 날이 네. 진짜 폭염에 고생 참 많이 많았을 텐데요. 누구나 누구라도 다 이 폭염이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랬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8월은 폭염이었기 때문에 또 네. 어떤 현장 뉴스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4: 첫 번째 소식은 전주에서 일하고 싶다입니다. 전주 청장년들의 바람을 담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 시정연구원이 청장년 비취업자 56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9.9%가 전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 네, 그렇군요.
4: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4.9%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전주에서 일하고 싶지만 1년 안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3: 네, 이거는 이제 뒤집어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청년들도
4: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3: 있으면 고향 전주에 살고 싶다 이런 네. 게 이제
4: 그렇죠.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네,
3: 눈여겨 볼 네.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우리 오프닝 멘트가 오늘 이주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한국 내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사실 이주 노동 아닙니까?
4: 맞습니다.
3: 우리 지역에
4: 그 주거비라든가 네, 이런 네,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 딸도 지금 서울서 네.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네. 임금이 어느 정도 좀 높기는 해도 네.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네. 남는 것은 뭐 비슷한.
3: 아, 네, 그렇군요. 네.
4: 지역사회가 가장.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네. 만한 일자리가
4: 없으니 네. 네. 서울로 자꾸 떠나는. 네. 어쨌든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네. 내가 네. 살아온 지역에서 네.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또 먹고 살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어떤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사를 청년층 말고도 이제 장년층까지 네, 했는데 작년, 예, 예. 청년층이 장년층이 예, 예. 다 똑같은 생각이다 이런 거.
4: 그렇죠.
3: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때 나가서 사실 일자리만 있으면 또 지역으로 돌아와서 또 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4: 그렇죠. 고향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어쨌든 전주가 청년을 붙잡으려면 청년들에게 남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4: 두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어떤 임금 이야기인데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52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문제를 알고도 신고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3: 아니 방금 이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두 번째 소식
4: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3: 일자리가 신고도 못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3년간 52건이 접수된 건 너무 적은 건인 것 같은데
4: 실제에 비해서 너무 적게 그렇죠, 나타났죠. 그렇죠. 실제로 완주의 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급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면서
3: 네.
4: 근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혹시 임금 문제까지 이야기하면 네. 일자리도 잃을까 하는 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은 더 주면 좋은 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 그리고 이제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급은 최저임금 뭐 주겠다고 해놓고 주유수당 안 줘도 사실은 최저임금 위반이거든요.
4: 그렇죠.
3: 총액 월급으로 보면 네. 이게 주유수당 미지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짜 그것도 위반이다. 그래서 뭐 저는 시급이 최저임금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주유수당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로
4: 흔하죠.
3: 그게 이제 그것까지 네. 포함하면 아마 여기 뭐 이 뭐 사실 시급이 못 미친 것보다 훨씬 많은 진짜 많은 사례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4: 이해가 가지만
3: 뭐 어렵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4: 또 다른 문제죠.
3: 예, 편의점이나 이런 데 네. 보면 사실 본사 수수료나 네.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네. 그 본사에서 가져가는 네. 어떤 이 그런 것들이 훨씬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거든요.
4: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임대료도 좀 맞죠. 비싸고 그래서 사실 임대료도 현실화하고 네. 그런 어떤 본사
4: 시스템.
3: 본사 수수료도 네. 낮추면서 정말 이 최저임금도 준수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양날의 검이 필요한데
4: 맞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0: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1: 아, 이후에 아마 얘기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9,548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 생각보다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가운데 54명이 일터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만 보면 0.56%인데요. 네. 이 작은 비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 뒤에는 일자리를 찾아 먼 길을 네. 건너온 53명의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왜 떠났을까? 네네. 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0: 아, 이게 이제 사실 전라일보 기사긴 한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탈한 사람이 너무 적게 지금
1: 그렇죠.
0: 잡혀
1: 있거든요. 잡힌 거죠.
0: 엄청 적게 잡혔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조사한 시점,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통계로 보고한 시점보다 훨씬 예.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인 그렇죠, 그렇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저도 후자가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0: 많죠, 지금.
1: 그렇죠.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0: 그렇죠. 그렇죠. 한 분에서만 벌써 네. 엄청 많이 그렇네요. 이탈을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네.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인데 정말 계절 근로자가 지금 이제 우리 14개 시군 전북은 이제 전주까지 네. 포함해서 이제 다 지자체가 이제 계절 근로자를 그렇죠. 받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지금.
1: 그럼요.
0: 그리고 네. 지금 뭐 만 명 정도 됐는데 한 5년 새에 한 4~5배 정도 지금
1: 늘어났죠.
0: 예, 늘어난 거예요.
1: 또 지자체에서 요청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준비 정도가
1: 너무 미약하죠.
0: 예, 농촌에서 특히나 계절 근로자들을 이렇게 받을 준비 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급증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우리의 농촌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시스템 또한 제대로 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이 네. 불안정한 고용 여건은 네. 여건이 아마 주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탈하는 부분에서
0: 전라이보에서는 어떤 네. 원인을 주로 이제 이탈
1: 주로 이제 불안정한 고용 여건을 가장 일부로 네. 치더라고 보니까
0: 아 불안정한 네. 고용 여건 네.
1: 그렇죠.
0: 네, 이 문제는 이따가 네. 3부에서 좀 더 깊이 예.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1: 농가는 네. 필요한 시기에만 일손이 이제 필요하고 또 노동자는 체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또 그 일하면서 소득을 얻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필요할 때 쓰는 쓰고 버리는 어떤 인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0: 네.
1: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그 이와 관련해서 전북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가 지난해 베트남 계절 노동자 3명에 대해서 그 체불임금과 네네.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게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죠. 네. 한 노동자는 계약서보다 훨씬 긴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말이 서툴다고 또 권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왔다고 노동의 가치가 또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또 그만큼 안전하게 또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슈가 되는 노동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북 글로벌 이주민협의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그리고 차별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등 5개 단체가 지난 5월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주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활동해 왔는데 오늘은 이주민 체불임금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해오신 전북노동권익센터 염경석 센터장님과 전북글로벌 이주민협의회 주춘매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0: 예, 안녕하세요. 노동 존중,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염경석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 공동대표 주춘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4개월 동안에 이주민 채비임금 해결을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해오셨고, 8월 30일 날 이제 결과 공유회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할 만큼 현재 이주민 채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0: 네, 일단 통계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그 전체 채불노동자 수는 약 7.4%가 줄었고요.
1: 네,
0: 채불
1: 그렇군요.
0: 금액은 약 2조 원 정도여가지고 그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구분해 보면 내국인은 약11% 정도 채불 노동자 수가 줄었는데, 이주 노동자는 오히려 약40% 가까이 채불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많이
0: 그리고
1: 늘었어요?
0: 네네, 전체 채불 건수의 구성 비중도 이주민들이 이제 1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태로
1: 네.
0: 1년 만에 한두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보고, 저희 상담 건수들 보더라도 주로는 내국인에 대한 상담이 이주였습니다마는
1: 네.
0: 요즘 들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 통계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주노동자 비율이 뭐한 5%도 안 되는데, 체불 비율은 뭐10%
0: 10%.
1: 이상으로
0: 네네.
1: 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왔는데, 최소한 이제 체불임금은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자, 이제 이거를 좀 이런 심각성 때문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5월 2일 날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날 노동인권 통역단하고 뭐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도 출범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에 함께, 그리고 노동인권 통역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지 주춘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이날 행사에는 저희가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 14개국 약 80여 명 이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협의회에는 협회도 있고 커뮤니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전북, 베트남, 인회, 그리고 한중우호동인협회, 전북필리핀협회, 그리고 전북 몽골 커뮤니티, 전주 네팔 커뮤니티, 그리고 전주 캄보디아 커뮤니티, 전북 미얀마 커뮤니티, 전북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협회와 커뮤니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들을수록 대단한데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체류하고 있는 뭐 외국인 국적은 훨씬 더 많겠죠.
2: 네,
1: 24개
2: 그렇죠.
1: 국보다. 근데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일단 전북 글로벌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좀그 한국말이 가능한 분들이 노동인권 통역단이 된 건가요?
2: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 14개국에서 총 45명 선발을 해서 한국어 능통하고 또 이런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지금 통번역 노동권익 통번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 아주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커뮤니티와 노동인권 통역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곳과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간단하게 혹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제 그 현황들을 추진 배경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0: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나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공익센터에 이제 오는 상담들이 있는데 갈수록 그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이 언어 정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이 통역사가 각 나라가 한 군데 나라가 아니 여러 나라이다 보니까 그걸 다 해소를 못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센터는 주로 이제 전주 가족 지원 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1: 네.
0: 거기에 이제 무료 지원을 많이 받아왔어요.
1: 네, 네, 네.
0: 근데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주춤의 대표님이 이제 전북의 글로벌 이주민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 잘 됐다. 이제 이분들 같이 소통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담을 할 때 각 나라의 통역사님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1: 네네네.
0: 소통할 수 있겠구나.
1: 네.
0: 그래서 이제 서로 협업을 하기로 좀 사전 협의를 했었고요.
1: 네.
0: 그렇게 시스템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체불 문제
1: 네.
0: 또 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에 네. 대해서 우리들이 한국 법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으면
1: 네.
0: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해보자.
1: 네.
0: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체불 문제가 워낙 크니까 네. 그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 거죠.
1: 네. 네트워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 공유회 때 뭐 어느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 뭐 통계가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2: 아, 네. 저희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총 지원한 사람은 68명이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체불 임금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 건수는 4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적으로 보면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상담 건수는 한 18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팔이 4건, 미얀마 4건, 필리핀 3건, 우즈베키스탄 2건, 중국이 2건이고 몽골이 2건이고 그리고 러시아 제외 동포는 2건, 그리고 방글라데시 1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하면서 좀 업종도 조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1건 정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농업 9건, 그리고 건설업은 7건 정도 되고 제조업은 4건, 서비스업은 4건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업하고 식품 제조업도 있습니다.
1: 네, 국적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건설, 농업, 뭐 제조업, 음식 서비스업 이렇게 추려질 수가 있겠네요.
2: 네, 네.
1: 네, 그 베트남이 가장 상담이 많은 거는 베트남 분들이 가장 우리 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까요?
2: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아,
2: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번역단 선생님들이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약간 발굴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좀 더 끈이 더 월등히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일단 뭐 베트남 분들이 체불임금이 많은 거는 아닐 테고
2: 네.
1: 어쨌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상담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굴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진정까지 이제 지원까지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잠재적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2: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통계와 집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체불 임금이나 인권 침해 사례 관련된 건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은 뭐 이제 8월까지 해 가지고 4개월 사업 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0: 일단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무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1: 네네.
0: 이 사업은 이제 공식적으로 외산 소진이 다 돼가지고
3: 아, 네.
0: 8월 말로 해서 일단 조기 종료를 할 수밖에 네. 없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외산 소진이 빨랐던 거죠.
3: 아, 네.
0: 그만큼 체불 외국 이주 노동자들의 체불 건수가 많았다는 거.
3: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길게 보고 사업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네. 사업이 마무리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상담했던 분들 중에 체불임금을 받은 분들도 있어서 사건이 종료된 경우도 있지만
3: 네.
0: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진정을 하거나 또 소송을 하거나 또 네. 형사소송을 한 건도 있습니다.
3: 네.
0: 약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사기사건으로 고소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3: 네.
0: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사건이 뭐 계속되는 건 뭐 6개월, 1년도 가는 사건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종료가 이제 예산이 종료됐다고 사업이 종료될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습니다.
3: 이제 계속 예. 꾸준히 하신다는 말씀 같고요. 여러 가지 40건 중에 뭐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씩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2: 네.
3: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 저는 이제 사건은 많았지만
3: 네.
2: 가장 기억에 남는 건은 약간 네팔의 네. 손가락 절단 네. 사건인 것 같아요.
3: 네.
2: 지금 두 건이 있었고 노동의 어떤 소통의 문제나
3: 네.
2: 부주의 등으로 해서 손가락이 잘리고 그 대신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문세아 노무사님과 함께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신청하고 진정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의 일정한 그런 요양급여든지 치료비 그리고 나중에 장애 진단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 그 금액 가지고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여러 단체 함께 모금해주고 생활비를 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양한 단체분들과 지역사회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해결하기 어렵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네. 이번 사건 중에 이제 산재 사건이 있었는데 두 건이 이제 손가락 절단 사건인데 공교롭게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네팔 유학생이고 한 분은 이제 네팔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아직도 이제 한 분은 사실 사건이 종료가 안 돼서 생계가 힘든데 모금을 통해서 좀 일부분 생계 지원도 하셨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손가락 절단 저희가 소식마다 이렇게 전해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2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8월이 되었어도 아직 이제 뭐 그 휴업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 센터장님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0: 그 일단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3: 네.
0: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3: 네,
0: 이른바
3: 네.
0: 비자 제도인데
3: 네.
0: 비자 제도 중을 타고 이제 주로는 이제 E9이라 해서
3: 네.
0: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고요.
3: 네.
0: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촌 농업 노동자로 E8이라고 하죠.
3: 네.
0: E8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네.
0: 근데 이런 비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법률 구제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등록 노동자로 저희들 표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법 체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저합니다.
3: 네.
0: 왜냐하면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신분이
3: 네네.
0: 소위 불법 체류자로 판정이 나면은 자칫하면 본국으로
3: 네.
0: 강제 송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3: 네네.
0: 그래서 그걸 좀 꺼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사용자들이 그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3: 네네.
0: 체불을 하거나
3: 네.
0: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3: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건설업체인데 전주에 있는 모 병원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3: 네.
0: 그 8명이 집단으로 거의 상담을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몰라요. 그 건설을 네. 그 현장에 건설 그 뭐지 회사는 있는데 그 건설의사의 원청에 하청에 하청이인데
1: 네.
0: 그 사장님 성함도 모르고
1: 한국 사람도 참 알기 힘든데
0: 예, 예. 하는 것은 네. 어찌어찌 해서 전화번호 하나 딱 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역추적해가지고 사용자를 네. 밝혀내고 네. 그 사용자를 확인을 해서 이런 체부 상태가 있느냐
1: 네.
0: 그러면 이제 노동원 사실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을 미지급했는지 사실 여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 아, 참 그냥 굉장히 진정도 어렵겠네요.
0: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자체가 어려운
1: 네.
0: 게 체부를 한 악덕 사업주가 누군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1: 네.
0: 건설 현장의 원화청 관계를 투명하게 하거나
1: 네.
0: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그 법적으로 그 구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1: 네.
0: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건설에서 일하는 우리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제 신분불안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런 불이익을 받기가 쉽고 네. 특히나 하도급 도급에 그냥 원화청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파악하기 힘들고 참 그런 것이 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기억에 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례 중에 그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원청에서 이주 노동자한테 임금을 지급했는데 통장으로 그 하도급 사장이 나한테 다시 그거 입금해야 된다라고 입금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돈을 월급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준 사례가 이번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돈을 못 받아서 임금을 안 준 게 아니고 노동자가 하청으로 원청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0: 착복을 예, 했다.
1: 착복을 한 예, 사건인데 정말 와 이렇게도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는 그런 사례도 이번에 봤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왔는데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검찰 송치됐는데 그냥 구약식으로 벌금 좀 내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무엇을 위한 뭐 법인지 제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체불임금액은 한 8,900 되는데 벌금은 한 200인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 사업주가 이제 오히려 그냥 예, 벌금을 싼 벌금 내고 말겠다 이렇게
0: 처벌이 너무 미약한 네. 거죠.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체불액을 보면요,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1: 네.
0: 인구도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자도 숫자가 많겠죠. 근데 체불액은 약 1천억에 불과하다 그래요.
1: 네.
0: 근데 아까 제가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1년에 약 2조 원의 체불액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일본보다 20배가 많은 거예요, 체불액이.
1: 이제 노동자 수보다 하면 더 많겠죠. 더
0: 많죠. 네. 노동자 수로 보면 4~5배는 네. 많을 판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건 원인이 뭐냐? 법이 온건적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1: 네.
0: 특히 검찰이
1: 네.
0: 그런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1: 네.
0: 그러니까. 일벌 100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적당히 마사지만 해준다는 거죠.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그분 아까 그 사례는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뭐 검찰로 넘겼으면은 본인들한테 이제 잘 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길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냥 문자 하나 한국말로 발송하고 말아버리니까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번에 물어봐서 우리도 물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식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이 분들이 진정을 어렵게 했더라도 사실 진정 후에 진정을 통해서 그냥 임금을 받으면 좋은데 또 임금을 또 진정을 했는데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뒤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참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외국인들은 좀 특별하게 이런 사실 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형편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강제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마련돼야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차별 재불임금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도 진정을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고,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 봐 진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2: 네, 저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진정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요. 특히 방금 염경석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미등록 네. 이주 노동자나 그 신고하기 두려워하는 부분, 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학생들.
1: 네.
2: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네.
2: 비자에 따라서 그 토픽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2: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불을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1: 네.
2: 대부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하고 그리고 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노동부는 체불임금 조사를 하지 뭐 비자 관계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고지 의무도 이제 없고 인권으로서는 이제 사실 이거 체불임금이나 이런 건 보호 받아야 되니까 좀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한 뭐 안심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0: 그 지금까지 사례 보면 뭐 대다수 이게 거의 99%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고요.
1: 네.
0: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악덕 사업주가 체불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1: 네.
0: 그 진정을 제기한 이주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법무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의적인 현상 빼고는 지금은 뭐 사실은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는 뭡니까?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럼 비자를 관리하기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의
1: 네.
0: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비자를 설사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일단 인권 침해가 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법무부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새는 뭐 청 안디면자 난민 비자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난민 비자를 줘서 그 구제를 받게 하고 공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이제 임시 방편적이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그 지금까지 이제 상담 사례 중에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이제 진정을 해서 이런 그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사건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 있다면 언제라도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나 우리 그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2: 네, 용기를 내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용기가 낼 필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하더라도 본인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체불 임금 있거나 인권 침해 있을 경우에는 꼭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참고 살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당하게 돼요. 한 설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침해를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설레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용자들의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죠.
1: 네.
0: 그걸 위해서도 용기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일단은 이제 40건의 여러 업종들이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그 여기 도움을 통해서 진정도 제기하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진정에서 못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또 이제 민사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가 이주 노동자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안내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됩니까?
2: 네.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정보 전달이 잘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잘 전달이 되지만 조금 이렇게 활동 잘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약간 잘 모르는 분이 아직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멀리 좀 더 그런 깊숙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좀 더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배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서툰 경우에 체불 임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나라어로 좀 이렇게 안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체불 임금 진정을 했는데 알림톡은 사실 한글로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이 한국말이 정말 안 되는 분이 어렵게 알고 가가지고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안내를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막막해지는.
0: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다문화 국가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있는데 그 방송 매체들이 다 한결같이 한국어로만 방송을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로 하는 방송이 있을 수도 있고 네팔어로 하는 방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들을 소통할 수 있는 언론 체계, 방송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1: 정보 전달에 있어서.
0: 우리 한국도 보면 미국에 아시아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그 재미 교포, 한국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남한에도 그런 뭐 베트남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라디오도 있을 수 있고 케이블 방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설립 허가를 주고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이제 계절 노동자도 이번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상담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3부에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계절 근로자 문제는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두 분 이제 4개월 사업을 하시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일단은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들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요. 과거처럼 뭐 한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이런 환상을 이제 깼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현실로 좀 점점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국가로 대가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국가 체계를 좀 갖춰 가야 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반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유엔의 유엔 인권 선언에 지금 비준국가예요. 193개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다면 북한의 인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런 역할들을 작으나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우리 네. 대표님.
2: 네, 저희가 이번에 활동해보니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향후 저희 전부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도 그 소통의 역할 그리고 지원과 연결 역할 열심히는 하겠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적인 개선이나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건설업,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농업 다양한 산업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이주노동자 없는 농업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자 전북 14개 시군에서 모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북의 올해 상반기에만 9,548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데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는 계절 근로자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할 문세아 노무사님 나와 계신데요.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문세아 노무사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3: 네, 계절 근로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네,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있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이주노동자 분들이시고 그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입국해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일하는 이제 농가나 어가 이런 사업주들은 지자체가 매칭해 줍니다.
3: 아, 네. 농가나 이제 어가에서 일하는 그러한 어떤 단기적으로 필요한 이제 인력을 지자체 매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매칭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가 매칭을 하는 거네요. 고용허가제와 이제 다른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 주체가 다른 건가요? 혹은 어떻게 다른가요?
4: 주체도 다르고 뭐 법적 근거도 다르고 좀 제도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입국 이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고용허가제는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비자도 E9 비자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있는데도 이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을 좀 몇 가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절 근로자 비자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받는 비자는 E8입니다.
3: 네.
4: 이거는 한국 지자체랑 그 외국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면은 입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법도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도 되지 못해서 사실 계절 근로자분들은 노동법상 보호로부터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입니다.
3: 아니 들어보니까 외국인 고용법이 있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마당에 계절 근로자는 어쨌든 법 근거가 자체가 사실 없는 거나
4: 네,
3: 마찬가지네요.
4: 미약하다 볼 수 아, 네. 있습니다.
3: 그러면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법무부의 어떤 자체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도입이 된다는 거네요. 야, 그러면은 가장 이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절 근로자.
4: 이주노동자 분들이 임금체불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처럼 역시 제일 빈번한 거는 임금체불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또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상담을 했을 때 뭐 임금의 전액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부를 못 받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 이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네.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분들이 특히 또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일하는 곳들이 다 외딴 시골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을 받아서 일부 이제 노동법령들이 적용이 제외되는 농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랑 밀접한 곳에서 노동과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 뭐 욕설, 폭언, 폭행 이런 인권침해에도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게 계절 근로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1: 네, 사장하고 있는 시간은 긴데 고립되어 있다. 야, 이거 좀 네, 예,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뭔가 좀 예, 안전하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러고 또 이제 연장근무 수당이나 이런 일부 이런 그 체불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 네.
1: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자체나 법무부는 이제 공식적인 국가의 이제 기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라든지 사후 조치들이 좀 잘 그래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잘 되어 있나요?
4: 규정 지침 같은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을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자체나 법무부에서는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인권 침해 같은 게 발생하면은 뭐 감점을 부여하면서 나중에 계절 근로 제도를 계절 근로자 받을 수 없게 그 배정에 이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그거를 시정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이제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네. 정말 이분들한테 권리구제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네. 좀 공통된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 상담 들어온 것도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자신들을 관리하는 센터 말고는 어디다 뭐 이렇게 권리 구제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매뉴얼이 좀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담겨야 이게 이제 예방도 되고 구제도 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 임금체불 발생하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뭐 위탁을 주는 센터나 이런 차원에서도 뭐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지연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까지 지원을 좀 하도록 매뉴얼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에서는 뭐 계절 근로자들이 2개월이 넘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거를 이제 그 군에서 위탁을 받은 센터도 알고 있고 군의 이제 공무원 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런데도 크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좀 못하는 것에서 좀 놀랐고요. 사실 이를 방치하고 결국에는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실망을 하고 출국을 결정했는데도 출국 전에 또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딱히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네. 좀 잠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예 그냥 출국 전까지 받지 못하면 지자체가 미리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네. 근데 지자체가 받고 왜냐하면 지자체가 매칭을 했는데 그 진짜 출국 전까지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그냥 노동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에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대지급금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4: 맞아요. 근데
1: 농업은 사실 좀 그런 걸 지자체한테 책임을 또 좀 줘야 또 그런 거에 발생하지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4: 네. 그 예를 들어서 대지급금의 네. 경우도 지금 보면은 농가 중에서도 이제 5인 이상인 농가들은
1: 네.
4: 임금체불 뭐 보증보험
1: 네.
4: 이걸 들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네. 대지급금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1: 네.
4: 5인 미만은 그 임금체불 보증보험 대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리 임금을 지급하고
1: 네.
4: 나중에 구상하는
1: 네.
4: 그 구조잖아요.
1: 네.
4: 그런데 이게 또 보험이다 보니 소급 가입은 또 되지 네. 않아가지고 이게 의무임에도 가입을 안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대지급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출국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는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받는데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가 되는
1: 그렇죠.
4: 것 같아요.
1: 그렇죠.
4: 그래가지고 저도 지자체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자체도 정말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계절근로자들을 오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니까 뭐 법무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지급을 하고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방안을 정말 도입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보증보험도 제가 저 알아보니까 이것도 농장주가 청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4: 네, 네.
1: 청구 주체가 사실 체불임금은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4: 네.
1: 농장주가 청구 안 하면 이것도 또 안 돼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냥 제도를 약간 공적인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4: 네.
1: 들었고 최근에 저기 그 사례 중에는 어디는 이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출국한 후에 지금 이제 민사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4: 네.
1: 참 이렇게 5개월 일하고 가서 민사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참 드는데 어떠세요?
4: 그러니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발급이 됐으니까 임금
1: 네.
4: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1: 네.
4: 아직도 사업주가 여전히 임금을 안 주고
1: 네.
4: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그런데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1: 네.
4: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1: 네.
4: 거쳐야 되는데 이제 출국을 계약기간은 5개월밖에
1: 네.
4: 안 되니까
1: 그렇죠.
4: 출국을 해야 되면은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자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1: 네.
4: 물었을 때 이제 지자체는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하시면 되시죠? 라고
1: 네.
4: 하는 게 너무 사실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 네.
4: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소송을 할 수가 너무 없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어렵고 제 생각엔 이렇게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서 짧게 일하고 임금 체불 당하고 결국 돈은 못 받고 나가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공짜 노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알고 오면은 파악해보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계절근로자의 이러한 문제들을 지원하고 계신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가 시급하다 혹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 저는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해서는 법무부랑 지자체에서 관리를 아무래도 하니까요. 그쪽에서 좀 더 이런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계절근로자분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지자체가 위탁한 센터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밖에 없고 노동적 그런 절차들은 사실 우리 내국인들도 한국인들도 사실은 잘 알기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하기 정말 어렵다는
1: 네,
4: 생각이
1: 네.
4: 일단 들었고요.
1: 네.
4: 그리고 노동부도 좀 바뀌면 좋겠다는 부분은 정말 그 민원 접수 처리나 이런 알림들 카카오톡으로도 잘 보내주고 편리한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각각 각국의 언어로도 이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면은 좀 더 전달을 빨리빨리 정보 전달을 저희가 하는데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1: 네.
4: 또 이제 10월부터 그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지휘권 그 검사한테 이제 받지
1: 네.
4: 않고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검찰의 경우에는 원래 사법통역사 이런 분들이 더 노동청과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4: 그럼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도 갖게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 사건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사법 통역도 가능하도록 노동청 부분에서도 더 이런 걸 확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계절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행정 공적인 서비스가 이제 이건 인권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정말로 그런 안내나 이런 기본적인 안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는 기본을 빨리 좀 그 행정이나 노동부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4: 네.
1: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만큼이나 그런 어떤 거를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나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도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특별히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합니다.